0: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월요일 날 하는 게 따로 있. 그렇죠. 뭐 월화 드라마도 있나요? 요즘? 네. 저는 20년 차 워킹맘인데요. 오늘이 덜 힘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월급날. 금융 치료 받잖아요. 라고. 오, 매달 11일이 월급날이신가요? 오, 보통 하긴 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죠. 네. 축하드리고요. 김민웅님은 육아휴직 6개월 차 아빠인데요. 초사 아들 학교 가고 7살 딸 유치원 가고 아내가 출근하면 혼자 청소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 그러시군요. 윤성경님도 월요일은 아이들이 학교 가니까 좋아요. 라고 지금 보내놓고 커피 한잔 할 시간이라고. 아이고 참. 그나저나 생일 축하해 오신 3625님을 비롯해서 일찍이 예 아침 가족들께서 미리 어제 그제부터 축하 문자를 주고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콘서트 다녀오셨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날이 조금 와 주말에 그렇게 정말 5월의 절정을 보여주더니 네 오늘은 좀 흐렸어요. 상암동은 네, 또 비 소식이 전국적으로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우산들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쉐보레, 백년화편, 아이파크 산업,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롯데렌터카,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주식회사 BS 한양,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 IS동서, 오뚜기 가려와 함께 할게요.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 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10: 밥알 찹쌀떡의 원조.
11: 백년화편
10: 첨가물 없이 건강한
11: 백년화편
10: 30년 전통
11: 백년화편
10: 떡 선물 세트는
11: 백년화편
10: 1588-5678.
1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14: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1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6: 백조 싱크.
17: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8: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리버마켓에서 열리는 케이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A1 마이너. 다다다. 그다음에 2 마이너스 7 플랫 5. 네. 먹고 진행 많이들 합니다. 아, 오늘 두 번째 곡 너무 분위기 있어요. 2064님, 김정선님 앞에 오늘도 난 이야기 하신 분이고. 저는 이 시간쯤 나오는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간에 세계여행 하는 기분? 나라별 트렌드 마크나 이미지로 잠깐의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은희님. 네. 트레이드마크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아닌가? 트렌드마크 맞나? 갑자기 이렇게 헷갈릴 때 있죠. 네. 트렌드마크 맞죠.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샵 8000번 저희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네.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게시판에 네. 계속해서 월요일 뭐 나는 이러니까 월요일이 있어서 좋아 할말 있으신 분들 계속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소개해드리고 무엇보다 또 듣고 싶은 노래들 있으시면 바로바로는 아니어도 저희가 여러분의 신청곡들 쭉 참고해서 선곡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10cm입니다. 나의 어깨에 기대어요.

하트 급하게 눌러야 해서 로그인하셨다는 박경미님. 어서 오세요. 자, 케이스의 언제나 사랑해였습니다. 0736님은 저 주말에 아들이랑 오목을 뒀어요. 평소에는 제가 한 8대 2 정도로 이기는데 어제 용돈이 걸려 있어서 그런지 아들이 이겼습니다. 혹시 뭐 봐주셨다는 뜻은 아니겠죠? 아드님이 더 필사적으로, 예.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알까기로 한 판 더 해야겠어요. 전혀 다른 종목이죠. 네. 오목. 야. 쌍삼 있고 없고, 예, 동네마다 또 룰이 다르고, 네. 진짜 쌍삼으로 질 때는 참 그, 예. 무기력해지는 그 마음. 오목의 묘미죠.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미카예요. We are golden.

0: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N's. 정부가 오늘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할 거예요. 2차 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고요.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 15, 20, 25만 원으로 금액이 다 다르네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처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하게 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한 자산가들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자, 2차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자나 미니 게시판 보면은 매일 열심히 운동하는 아침 가족들이 아주 많이 계신데요. 자, 운동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핀란드 우에스퀼레 대학교 연구팀이 성인 29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실내 자전거 타기 실험을 한 결과 음악을 듣지 않을 때는 평균 29.8분 동안 자전거를 탔는데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는 35.6분으로 꽤 늘어나네요. 20% 정도 늘어난 건데 음악을 듣든 안 듣든 심박수와 젖산 수치는 비슷해서 몸이 힘든 거는 마찬가지인데 음악이 힘든 운동을 해볼 만한 일로 느끼게 해준다. 야,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177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수강 학생들도 해마다 늘어가지고 지난해 말 기준 24만 명에 육박한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또 일본, 파라과이 쪽 증가폭이 크다고 하는데 아, 정말 이럴 때 대한민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립니다. 최근 우리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 계시죠. 그의 저서 나의 소원에서 일찍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문장으로 문화 강국이 되고 싶은 소망을 전하신 이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너무 쉽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네, 이 이름을 네, 두 글자니까

문화 강국. 그러게 말이에요. 어떤 힘보다 문화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라는 것을 일찍이, 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염원하셨던 선각자이시기도 하고. 자, 학창시절 외국 펜팔 친구한테 한국이란 나라를 구구절절 설명해야 했는데 이제 한국 그러면 바로 알아듣는 사람들 너무 뿌듯합니다라고 0552님께서. 그렇죠. 옛날에는 정말 우리가 90년 접어들면서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되었다고요. 그전까지는 특별한 어떤 신분이 아니면 해외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예, 근데 그걸 이제 너무 당연하게 예전부터 해외에 나갈 수 있었겠지 하는, 좀 몰랐으니까 세대들이. 아무튼 그때만 해도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냥 코리아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을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니까. 자, 유산균 세트 0552님께 보내드리고요. 얼마 전 파리로 신혼여행을 다녀오신 9486님이 카페 직원이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깜짝 놀라셨다고. 이제 외국 나가면 말 조심해야겠어요. 그쵸.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외국이라고 이제 뭐 험담하거나 뭐 그 얘기하다 보면 그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죠. 네. 이현경님이 BTS Aliens라는 곡에도 이런 가사가 나와요. 빡동 김구 선생님, Tell me how you feel. 빡동은 이제 지금 불어 얘기해갖고 한 거고, 파든, 네, 파든 김구 선생님, 죄송한데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가사가 나오나 봅니다. 자, 이렇게 호박차 세트 받으실 분들은 9486 6217 7195 이연경 최혁수

신지훈의 목소리, 추억은 한 편의 산문집이 되어 였습니다. 아까 오늘 저칼로리 퀴즈의 주인공이신 백범 김구 선생님 이야기할 때 그 가사 중에 파든 김구 선생님 Tell me how you feel 이라는 가사가 등장하는 Aliens라는 노래, 이거 강현, 김덕선, 9523, 9995님들 이 노래 소개드리자마자 듣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지금 예 촛불도 당김에 빼라고 바로 들려드릴게요. BTS입니다. Aliens. 마이크

0: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스마트하게 달리고

0: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자, 2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노래 먼저 출발했습니다.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듣고 잠시 후 오늘 생각난 노래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철어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새 그리핀다면

그렇지.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오늘은 80년대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팝스타죠. 신디 로퍼의 곡 True Colors라는 곡을 떠올렸습니다. 갑자기 이라는 걸 보고 좀 저런 엔지니어하고 같이 작업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도 있고요. 아무튼 이 노래는 미국 출신 재즈 듀오죠. 턱 앤 패티. 이분들도 당시 제가 90년대 초반에 디스크쇼 DJ를 할 때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셔서 라이브로 들었던 기억도 있고요. 또 필 콜린스라는 뮤지션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를 해서 큰 사랑을 받았던 신디 로퍼의 수많은 히트곡 중에 한 곡입니다. True Colors. 오늘 생각난 노래로 함께 듣죠.

0: 샌디 로퍼의 True Colors. 앞부분 들으면 목소리가 아기아기한데요. 바로 후렴에서 허스키 보이스가 이어지네요. 그게 이분의 매력이죠. 네. 그 유명한 쉬밥. 네. Girl just wanna have some fun. 맞죠? 네. 아, 진짜. 9523님. 또 1021님은 고2 때 모의고사 보고 점수 안 나와서 이 노래 들으며 펑펑 울었던 기억이. 야, 그럼 저하고 비슷한 연배, 아, 조금 더 어리시겠구나. 예. 반가워해 주셨고요. 아, 오늘 그 아무튼 생일을 맞아서 저희 스튜디오로 케이크를 보내주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네, 이거는 저희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외에도 축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3, 4부 당진시청,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대성 셀틱 에너시스, 멕시칸 샤볼데이, 오뚜기 카레, 한국세무사회, 브람스 안마의자,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뿌리담은 리얼 생화사비 주비푸드와 함께할게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
2: 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5: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네, 밴드 ELO의 수장이죠. 제프 린의 Lift Me Up. 리듬감이 너무 좋아요.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신용아님. 오랜만에 들어요. 2193님.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1990년 발표된 곡이에요. 중학생 아들 로띵월드로 체험학습 가요. 패션에 별 관심이 없는 애인데 웬일로 옷을 사고 싶대서 주말에 티셔츠하고 청바지를 샀죠. 근데 오늘 아침까지 청바지를 입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아, 너무 꾸미고 왔다고 친구들이 놀리면 어떡해. 꼭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신청곡 마크 투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케이윌의 음성으로 아름다운 한 사람. 예전 드라마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OST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주말에 요새 집값 때문에 6112님 저도 주말에 이사 갔으면 하는 아파트를 구경하고 왔는데요. 설레어하면서 룰루랄라 기대하고 오늘 은행 가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은행 대출의 문턱이 꽤나 높네요. 신랑과 저는 현타가 좀 와서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 단디 차리고 돈을 열심히 더 모으자고 굳은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 그 참 체감하는 물론 다들 힘들겠지만 예.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아파트 가격 앞에서 거기에 앞에서 그냥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우리 국민 중에 몇 퍼센트가 될까요? 난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하고 이름이 비슷한 남자입니다. 라고 윤상희님 이름만 볼 때는 여성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중성적인 이름 매력 있잖아요. 상희님 중학교 때부터 노래 잘 듣고 계시다고. 근데 궁금한 게 예전에 그 작은 전자계산기처럼 생긴 악기 라디오스타에 갖고 나오신 거 그거 이름이 뭐예요? 라고 그게 시리즈가 여러 개예요. 근데 아무튼 포켓 오퍼레이터로 검색하시면 아마 한

0: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은 1142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지난 어버이날 엄마한테 용돈을 드렸어요. 제가 오래오래 사세요 하면서 용돈을 드리면 엄마가 내년엔 더 많이 줘 하셨는데 올해는 좀 달랐어요. 네가 오래오래 살아야지, 너 없이 오래 살면 뭐하니 하시는데 목이 꽉 잠겨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보단 오래 살고 싶습니다.

꼭 그러셔야죠. 꼭 어머니 잘 보내드리시고 한참 있다가 따라가셔도 그나저나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어머니가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또 그런 나 암이라고 그거 얘기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일 텐데 아무튼 그런 속마음을 아무튼 잘 털어놓으셨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토해내셨으니 후련하실 것도 같고요. 사연으로 미뤄볼 때 그래도 늦지 않게 발견하셨다니까 정말 치료 잘 받으셔서 빨리 완쾌 완치 판정 결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완치 소식 꼭 기다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문득 너에게 1142님께 답장 전했습니다.

아델의 목소리였습니다. To make you feel my love. 밥 딜런의 노래를 이렇게 발라드로 피아노로 불러줬어요. 그나저나 듣고 계셨군요. 1142님 사연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그때 생각나서 눈물이 찔끔 났다고. 지금도 운동하면서 오아이온 듣고 있어요. 완전히 나았다고 하면 꼭 알려드릴게요. 라고 진짜 이 꽉 물고 예, 치료 잘 받으시고요. 좋은 것만 드시고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용화님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 아니니까 불효라고 생각하지 마시래요. 네. 저 첫 방사선 받으러 가는 길에 울컥하신 3466님도 꼭 좋은 결과 꼭 다들 완쾌 완치되시기를 응원 드리고요. 저도 사연자분처럼 아파봐서 어떤 마음이실지 공감되고 이제는 건강해졌으니까 제 기운 좀 보내드릴게요. 이런 응원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895님 진짜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3496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G-Dragon 무죄.

G-Dragon의 무제 듣고 오신 시간 10시 42분이 막 지났어요. 자,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6586님이 아이 또 지겨운 월요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평범한 일상이 아주 감사하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1407님은 아이고 영업 악화 때문에 실직자가 되셨다고. 하지만 두 달 후 저에게 찬란한 봄날이 찾아오길 고대하면서 심란한 마음 등산으로 이겨내려고 등산 가고 있어요. 응원 좀 해주세요. 로이킴의 봄봄봄을 듣고 싶습니다. 띄워드릴게요. 네, 등산 다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로이킴입니다. 봄봄봄. 아, 그러면 노래를 갑자기 제가 선곡되기 전에 사연을 먼저 읽어드려가지고 걸기 전에 아, 지금 걸렸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바로

네. 로이 킴의 봄봄봄이었습니다. 이제 뭐 곧 오늘 내일 비 오고 나면은 더워진대요. 30도 가까이 봄이 절정을 보여주고 그냥 확 가버리는 하지마. 에? 편전에 불이 또 났다고요? 거기는 뭐 왜 그래? 해태를 해태가 원래 그런 거 막아줘야 되는데 불이 너무 왕실에 이렇게 불이 자주 나. 아무튼 죄송합니다. 우즈입니다. 에버글로우.

0: 참 좋은 사람.
1: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4: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5: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6: 네, 문세 선배님. 저와 김현철 그리고 이현우 콘서트 때 또 화환을 잊지 않고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인별그램에 보내주신 화환 잘 받았다고 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아드님이 입대하는 애청자 양수정님, 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찬숙은 앞으로 4주 정도 예, 신교대 훈련 있을 텐데 몸 건강히 마치고 네, 또 연락 전화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곡은 슈퍼소닉스의 캐러반 팰리스. 자,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안나입니다. 저는 원래 비극 연기를 하는 진지한 정극 배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 제 연기를 보신 교수님께서 코미디를 해보라고 조언하셨어요. 그렇게 어쩌다 코미디의 길로 들어섰지만 저는 여기서 큰 행운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도 웃음으로 승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거죠. 원래 가려던 방향이 아니면 또 어떤가요? 돌아가는 그 길에서 뜻밖의 내 인생 최고의 아이템을 획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0: 신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이야말로 계절이 가장 이쁠 때 아닙니까? 당신도 그렇게 이쁘길 바라요. 오늘 아침 공기가 진짜 꽤 비싼 공기인데 무료로 마시기에 좀 미안할 정도의 예, 그런 정도의 공기 아닙니까? 아무튼 오늘은 분위기 있는 날씨가 다 합니다. 저는 그냥 음악만 살짝 얹어드리죠. Sultans of Swing, Dire Straits의 연주와 노래로 시작하는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노래하면서 기타 치면서 진짜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Dire Straits, Sultans of Swing이 그랬습니다. 이 기타리스트 겸 싱어송라이터인 마크 노플러가 그 핑거 주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렉 기타를 치면은 대부분 이제 피크 같은 걸로 꽝 이렇게 멜로디 악기를 치는데 이 마크 노플러는 손가락으로 예, 핑거 그러니까 마치 통기타 치듯이 일렉 기타를 치는 거죠. 자, 그 아주 쫀쫀한 그런 핑거링이 아주 돋보이는 세계 1인자죠. 핑거 주법에 그 기타 주법. 그때 당시 아주 오래전. 지금은 뭐 길고 나르는 후배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왔지만 그때는 이게 좀 독특한 주법이었기 때문에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었던 Dire Straits의 Sultans of Swing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민경 씨가 살짝 지각해서 오빠 오프닝 멘트 못 들었어요. 조금 바쁜 월요일 출첵합니다. 지금이라도 들어오길 잘하셨어요. 오늘 오프닝 멘트 굉장했었는데 다시 해드려요. 11시 땡 됐을 때 제가 그랬어요. 요즘이야말로 계절이 가장 이쁠 때 예. 당신도 이쁘길 바래요. 이렇게 시작.

0: 생각을 했는데 이쁜 민경 씨 예, 기대하겠습니다. 백진화 씨 이 정도 날씨가 한 8월까지 유지되고 8월 한 달만 그냥 여름이었다가 9월에는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 제가 늘 주도 또 뭐 예 야구라는 게 또 이런 재미로 하는 거죠. 졌다가 이겼다가 예, 슬펐다가 기뻤다가 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앞에 이제 나타날 텐데 그때그때마다 잘 대처하고 잘 예,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출석 체크 해주신 분들 뭐 많이 계신지만 예, 지금도 모자라요. 더 체크하셔야 돼요. 예, 입장하시죠. 샵 8000번 문자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미니메시지로도 함께 하시는 오늘은 예, 새롭게 시작한 한 주 어쩌면은 지난주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여러 가지 가족 행사 치르시느라고 힘들고 애쓰신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 그래도 좀 잔잔한데 잔잔해서 오히려 약간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와 함께 하시면서 예 일주일을 또 편안하게 하시죠. 좋아요? 네. 여기는 MBC FM for yo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이.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뮤지컬 오페라 유령에서 크리스틴 역을 맡았던 에미 로썸의 노래로 들으셨던 Think of Me. 아, 참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뭐 모든 작품들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감동스럽게 보잖아요. 그게 평생 가요. 그때 나왔던 음악들, 그때 그 연출했었던 그 씬들이 각인이 돼서 막 지금도 저는 Think of Me 들으면서 그 에미 로썸, 그 크리스틴의 그 뭐랄까요? 자태. 그 서서 노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 온 무대를 사로잡는 목소리가 천상이네요. 천상의 소리 같네요. 배춘미 씨. 김성경 씨가 작년 영국 여행 때 오페라 유령 런던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너무 황홀했네요. 거기서는 뮤지컬 볼 때 음료도 마시면서 볼 수 있더군요. 아, 그렇군. 하긴 인터미션 때 막 술 먹고 그러잖아요. 인터미션 때 맥주나 뭐 간단한 와인도 팔고 뭐 외국에서는 되게 그런 게 자연스러운데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그걸 깨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언젠간 한번 깨지겠죠. 뮤지컬을 귀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보러 가지 못해도 가슴속으로 함께 했습니다. 안주환 씨. 네. 뮤지컬 좋아하는 분들은 본 것도 보고 주인공이 더블 캐스팅 되었으면은 다른 배우가 하는 것까지 다 챙겨보고 뭐 그러죠. 지킬 앤 하이드가 우리나라에서 초연됐을 때 첫 지킬 박사가 아마 조승우 씨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승우 씨를 조지킬이라고 불렀고. 아우, 조지킬!

그렇게 부른 거죠. 그 이후에 정말 대단한 배우들이 뭐 홍지킬이 되고 박지킬, 신기칠을 불렀죠. 뮤지컬 지킬앤 하이드 OST 가운데서 This is the moment. 이게 이제 지금 이 순간으로 우리 국내 버전은 그런데 오리지널은 This is the moment.

멕시코의 전설적인 트리오죠. 트리오로스 판초스의 기사스 기사스 기사스. 그녀한테 묻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할 거예요? 하고 물어도 그녀는 대답이 늘 글쎄요 글쎄요 글쎄 기사스 기사스. 진짜 감질나죠. 그녀의 속을 알 수가 없어. 저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기사스 기사스 기사스. 아주 속상하다. 김미영화 씨, 어머나 이 곡 500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그래요. 500년 전에 그 정조 때 만들어진 노래예요, 이 노래가. 진짜 오래간만에 들으시죠? 키사스 하면은 영화 화양연화가 생각이 나요, 이지혜 씨. 김형주 씨는 형님 시간 나오면 이 노래도 이어서 부탁드려요. 마이클 부블레의 스웨이 좋은데요. 이 분위기에 탈까요? 좋아. 좋아. 스웨이로 가면서 1부 마칠게요.

0: FM for you.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0: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지금은 개인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내가 한참 그 여학생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옛날 옛적에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알 수 있는 건 월간 잡지가 전부였다. 인기 있는 월간지에는 스타의 백문백답이라는 코너가 있어서 키, 뭐 몸무게는 물론이고 시시콜콜한 잠버릇까지 다 공개하곤 했다. 1987년에 어느 여학생 잡지에 스타의 비밀 공개라는 제목으로 백문백답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자료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참 진짜 그랬었나 싶은 게 많았다. 주량 맥주 한 병, 타고 다니는 차, 스텔라, 존경하는 사람, 아버지, 좋아하는 산, 설악산, 좋아하는 가수, 핑크 프로이드. 지금 봐도 그 시절에 나답게 솔직하게 대답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애송하는 시를 묻는 질문에 내가 하이네의 5월이라고 답했다. 하이네의 5월? 어? 낯설다. 무슨 시였길래 내가 애송한다고 그때 그런 대답을 했을까? 뭐였는지 기억이 통 안 나서 오랜만에 다시 찾아 읽어본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 모든 꽃봉오리 피어날 때 내 마음에도 사랑의 꽃이 피었다네.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 모든 새들 노래할 때 나의 불타는 마음 그대에게 고백했다네. 와, 그때 나는 이런 시를 좋아하는 청년이었구나. 세월이 흘러서 나는 많이 변했지만 5월은 여전하다. 꽃봉오리가 피어날 때 사랑도 피어나고 새들이 노래할 때 사랑을 고백하는 하이네의 시처럼 눈부신 5월. 지금이 바로 그날들이다.

블랙스트릿의 해피송, 그 전에 들으셨던 The Bygones의 Tonight You Belong To Me 들으셨습니다. 문자 메시지 3475님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용돈 모아서 잡지 사다가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얼굴 오려서 책상 앞에 붙여놨던 소녀가 4남매의 엄마가 돼서도 문세 오빠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캬! 감동이잖아. 이게 감동이잖아. 아니, 그때 소녀였었잖아요. 지금도 소녀시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어느새 어쩌다가 4남매 엄마가 되셨어. 야, 이건 진짜 애국자셔요. 3475님, 아유, 이름이 누구신지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저희가 따뜻한 커피를 내려드릴 거고요. 3160님도 월간 잡지 브록으로 나온 김종찬 씨의 브로마이드를 방문에 붙여놨는데 엄마가 밤에 보고 깜짝 놀라서 물으십니다. 아니, 이문세가 언제 쌍꺼풀 수술했냐? 아, 가수 김종찬 씨가 얼굴이 저하고 좀 약간 비슷, 말상이에요. 그 친구도. 그렇죠. 그리고 쌍꺼풀이 팍 쪄서 되게 인상이 강인한데, 네. 쌍꺼풀 수술을 이문세는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김명희 씨, 저희 언니 여고 시절에 별밤 100일장에 시 보내서 잡지 주니어 6개월 구독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우, 참. 1987년도에 백문백답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쭈르르르 애청자들이 그냥 과거 고백을 막 토해내네요. 아, 11시 42분 좀 넘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그 백상예술 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 거기에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의 유승용 씨, 또 왕가산 남자의 유혜진 씨 두 분이 다 각각 대상을 받았죠. 아, 두 작품 다 정말 제가 너무 재밌게 봤던 작품이고 두 배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배우라서 덩달아 제 기분도 참 좋았는데 그 시상식 말미쯤에 배우 유연석 씨가

정, 이분들 이름만으로도 존재감이 큰 분들인데 그 선배님들을 추모하면서 유연석 씨가 부른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제목이 오래된 이야기라는 제목이고 사실은 제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예, 그 시상식의 그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오늘 그 노래를 좀

0: 요즘 힘든 일이 많아서 그런가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신지연 씨. 오늘 같은 흐린 날 선곡이 마음을 흔드네 진짜. 그냥 좋단 얘기입니다. 서울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 지금 계신 곳은 어떠십니까? 네, 이연경 씨 감사합니다. 에릭 베넷의 Still With You 함께 들으셨습니다.
1: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 줘.
2: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1: 그니까 잘.

0: 해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1: 고형량이 뭔데?
0: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1: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2: 유통 골뱅이.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8: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한양 제일건설.
9: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2: 노무법인 폐
11: 1544-7575.
13: 여기가 뉴욕입니까?
14: 이곳이 파리입니까?
1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5: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밀로 씨의 그 연주곡이에요. Come Together 들으면서 오늘은 웃다가 울다가 시간이 다 갔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또 우리 오후 힘차게 예, 비와 맞서서 잘 지내시다가 내일 또 우리 다시 새롭게 만나요.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

0: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장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한선아입니다. 정의가족 7898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요즘 저의 최애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를 보는데 이 대사가 확 꽂히더라고요. 혹시 파워 어디 파는지 아실까요? 사고 싶은데. 한 주의 시작이라 이런저런 파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지금 큰 파워가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오늘이 저 인생의 첫 스페셜 DJ거든요. 근데 드라마에 이런 대사도 나오죠. 혼자 하면 지쳐요. 옆에서 재미있다 재미없다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덜 지쳐요. 맞아요. 좋은 사람들이 주는 활력. 서로 하나씩 맞춰가는 재미가 분명히 있잖아요. 자, 우리 정의 선생님들과 함께라면 그런 진한 두 시간이 될 거라 믿으면서 정호의 희망곡 출발할게요. 다 같이 파워 업!

5월 11일 월요일 정호의 희망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드라마 모자무사의 OST 루시의 스타라이트였습니다. 아,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휴가 겸 출장을 떠나신 우리 신디 김신영 씨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스페셜 DJ를 맡은 저는 배우 한선아입니다. 떨려. 아니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름 예능 교관, 예능 살쾡이 김신영 씨와 방송을 시작해서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봤거든요. 근데 아우 스페셜 DJ는 제가 오늘이 처음이에요. 심지어 라디오 해병대라고 불리는 우리 정호의 희망곡에서 첫 DJ를 맡게 됐습니다. 너무 떨려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오늘 제가 살짝 약간 삐그덕 되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고 아, 그냥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노력해볼게요. 아니, 그나저나 우리 그 정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정이 넘치시고 정말 센스

0: 않아요. 아니 오나경님이 또 우리 부산의 자랑 한선아님이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 저 근데 침 좀 삼켜도 될까요? 아니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 무흐즈를 클릭하시면 저를 보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또 스페셜 DJ를 한다고 힘을 좀 주고 왔는데요. 오늘 저의 패션이 이게 사실은 우리 언니랑 커플 의상이에요. 제가 언니한테 선물했던 의상인데 이게 제가 작년에 사극을 했을 때 그 우리 의상을 해주신 차이킴 선생님의 그 한복을 좀 퓨전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된 옷입니다. 네, 기념적으로 한번 입고 왔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들 많이들 아무튼 놀러 와주시고요. 제가 DJ답게 오늘의 코너도 한번 소개해봐야죠. 네, 이 3, 4부 선생님 똑똑 선생님들을 모십니다 에서는요. 지금 충무로가 주목하고 있는 아주 핫한 영화입니다. 사랑스러운 호러무비 교생실습의 김민아 감독님 또 배우 이여름 씨와 함께합니다. 참고로 저도 나오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저와 오늘 2시간 깨알수다 즐기실 분들은 사연 마구마구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입니다. 아... 이렇게 저 혼자 말해도 되는 거죠? 제가 매번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혼자 말하려고 하니까 아 네 그러면 이제는 라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죠. 광고 소개를 해야 하는데 정호의 희망곡엔 소개 파트너가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박돌이 집순이 반가반가.
1: 안녕하세요.
0: 아, 더 반가반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네, 아니 두 분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들었는데 오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2: 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셔서 아, 지금 그래요? 딱 이대로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 좀 초대돼가지고 나왔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퍼스트라이드 홍보할 때.
2: 맞아요. 맞아요.
0: 그때 기억나요. 두 분을 처음 뵀었는데 호흡이 너무 짝짝짝 잘 맞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따라가면 될 것 같더라고요.
2: 저도 오늘 선아 씨만 믿고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요? 음악 네. 주세요.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1: 도드라만돈
2: 구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개관중
0: 멕시칸 롯데렌터카
2: 뿌리나물 리얼 생와사비 주비푸드
0: 오뚜기 카레
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2: 유동골뱅이
0: 백주싱크
1: 당진시청
0: 생유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6: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0: 탈시키겠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다음 악절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잠시 발걸음이 멈춰선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멋진 다음 연주를 위한 쉼표의 시간입니다.

0: 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멋진 곡이 다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일자리, 복지 연계, 일상의 평온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600-5500.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 왕대박잔치 선물 쏴부르! 라디오의 가장 큰 즐거움, 매력이 바로 실시간 소통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여러분과 생생한 수다타임을 즐겨볼까 합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와 뭘 하고 계신지 근황을 전해주셔도 좋고요. 요즘 푹 빠진 취미생활 얘기도 재밌겠고 또 썩나는 일, 설레는 일, 고민거리 다 환영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한번 하고 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 얘기, 익명수다 이런 것도 시원하게 던져주세요.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 다 열어놨으니까 컴온 컴온 사연 팍팍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수다 떨 때 제일 필요한 건 뭔지 아시죠? 그쵸. 바로 커피. 우리 커피 빠지면 안 되죠. 얘기하다 보면 너무 조갈나잖아요. 그럼 달랑 한 분께? 아니죠. 넉넉하게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줄여서 아쿠! 저 선화가 쏩니다. 빵야 빵야! 그럼 여러분의 토크토크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아이유의 관객이 될게.

0: 네, 아이유의 관객이 될게 듣고 왔고요.
1: 황대박 잔치 선물 서브르 선화가 커피 서브르. 네, 역시 우리 정희 선생님들이에요. 지금 사연거리가 한가득 도착했다고 해요. 아시죠? 소개만 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줄여서 아쿠 바로 쏴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네, 4524님이 썬디 언니 목소리가 생기발랄해서 입가에 미소가 절로 생겨요. 특히 그 까르르 웃음소리 녹음해서 우울할 때마다 듣고 싶네요. 까르르 해드릴게요. 들어서 빨리 녹음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나래님이 어머 스페셜 DJ 처음이라니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저 오늘 교생 실습 딱 예매했는데 이렇게 만나니 더 반갑네요. 어머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영화 5월 13일날 개봉하는데 또 이렇게 미리 예매를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5285님은 왜 선아씨도 신디랑 친하잖아요. 나 혼자 산다 해서 신영씨가 소파에 앉아서 과자 먹을 때 가루 흘릴까봐 봉지 가까이 대고 먹는 거 보고 저 엄청 공감했거든요. 저는 아예 싱크대 앞에서 서서 과자를 먹거든요. 어머 그래요? 선아씨는 어때요? 그냥 편히 먹고 청소하자? 아니면은 우리처럼 절대 가루 한 통?

저녁 먹기로 했답니다. 공식적으로 첫 데이트 식사인데 나뭐 입고 가요? 뭐 먹을까요? 설레 설레 몰라 몰라. 네. 아, 오늘 뭐 먹어야 되죠? 오늘 비가 좀 내릴 것 같은데 날씨가. 만약에 비가 오면 막걸리 한잔 하세요. 낭만 한 스푼. 네. 아니 뭘 먹어도 맛있을 때잖아요. 뭐든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신청곡 볼빨간 사춘기의 나만 봄. 네. 듣고 올까요? 이따가 들을까요? 이따가 듣는 거래요, 여러분. 네, 조금 이따 듣고 그러면은 다음 또 사연 몇개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숙 님이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 늘 늦게 자는 아이에게 잔소리했더니 새벽에는 새벽 감성이 느껴진다나 뭐라나요? 새벽 감성이라니.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 선아님은 아시나요? 이거 모른다고 해야 되나 안다고 해야 되나? 새벽 감성 있죠. 새벽 감성. 그 12시 넘어갈 때 와인 한잔딱 걸치고 나서 어떤 영화나 음악이나 어떤 시한 구절을 보면 이게 감성이 촉촉해지더라고요. 근데 전 요즘 좀 드는 생각이 그 감성을 우리가 잊고 살면 안될것 같아요. 그 낭만이라고 하죠. 저는 꼭 그런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보시면 아마 감성이 촉촉해지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우리 0212님이 신디는 완전 T인데 선아 씨는 F예요? 맞아요. 저 F예요. 저희 언니가 작년에 제첫 팬미팅에 저기 MC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F라고. 팬분들도 다 똑같이 F라며 막 울지 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네. 막 영화 보고도 막 울고 또뭐 사연 듣다가도 울고 제가 공감을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감도 적당히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낭만을 잃지 말자. 네, 제가 감정이입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연기할 때 굉장히 도움돼요. 네, 제가 또 직업이 연기자니까 연기할 땐 정말 도움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1522님이 선아님 운전 잘하세요. 저 오늘 혼자서 첫 운전을 합니다. 그동안 남동생에게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연수를 받았는데 드디어 독립했어요. 오홍홍. 일단 차 뒤에 울트라 캡슐 촛게요.

근데 동생들이 말하길 순식간에 찍히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미리 포즈 준비하라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중턱으로만 안 나오길 바라봅니다. 크크. 아, 인생 네컷? 아, 인생 네컷은 그냥 그 순간순간 집중하시면 포즈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그냥 포즈 뭐 이렇게 딱히 준비 안 해도 그냥 찍히는 맛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추억이잖아요. 그냥 편하게 재밌게 찍고 오세요. 네. 그리고 우리 그리고 우리 윤현일님께서 주말에 캠핑장 갔거든요.

0: 안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1: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0: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항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1: 새 황제의 등급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2: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3: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2: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3: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2: 경농이 만듭니다. 따라.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자, 갑니다.
3: 친구야, 고마워. 집 밖을 나와서 이렇게 좋은 데도 와보고 신영님 언니 얼굴도 보고 너무 즐겁네요.
2: 아, 즐겁다. 네,
3: 행복 바이러스가 뿡뿡.
2: 1, 2, 3, 4 좋아, 쭈꾸바이 쭈꾸바이 쭈꾸바 해피 바이러스 쭈쭈쭈쭈쭈쭈 매일 낮 12시 정화의 망국에 살짝 들러주시면 저 김신영이가 후회 없도록 모시겠습니다.

이 노래 예술이야. 네, 이런 사연이 도착했다고 해요. 6875님, 선아님 덕분에 제 출근길 노래가 바뀌었어요. 바로 싸이의 예술이야. 선아님이 모자무사 드라마에서 이 노래로 축가를 하는데 세상 모두가 날 억까 억지로 까내도 내 편 한 사람만 있으면 든든하겠구나. 눈물이 났다니까요. 그 순간 선아님은 정말 온 국민의 치어리더였어요. 최고! 아, 감사합니다. 사실 그 장면 제가 처음 대본 받았을 때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에요. 네, 감동스러운 장면이었고 우리 구교환 선배님께서도 정말 이 장면 읽은 사람들 다 감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선아 씨? 라고 또 얘기를 해주실 정도로 너무 좋은 장면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그 싸이 선배님의 예술이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냥 어떤 곡을 할지 저희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구기환 선배님께서 비욘세 어떠냐고 이제 약간 장미란 캐릭터가 좀 화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욘세 어떠냐 하셨는데 뭐 여러 어떤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감독님께서 제가 먼저 아이디어를 드렸고 싸이의 예술이야를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 그거 좋겠다 해주셔가지고 또 그 노래로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제가 너무 뿌듯한 게 그 장면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네, 너무 감동을 받아주셔서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요즘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우리 네 3231님이 눈물 쾅쾅 흘린 사람 저요. 저 그쵸. 그 장면에서 정말 눈물이 조금이라도 나지 않나요? 그죠? 쾅쾅 흘려주셨다니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한데 저는 대본으로도 감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응원송 부를 때 도움 되시라고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희 선생님들의 파이팅송 기다리면서 노래 들어볼까요? 싸이의 예술이야.

이정님께서 진주의 난 괜찮아. 스트레스 받을 때 인간관계에 힘들 때 몸이 지쳐 힘들 때 들으면 힘이 나더라고요. 볼륨 업해서 따라 부르면 진짜 괜찮은 느낌이 나요. 아 그런 노래 있어요. 맞아요. 우리 지칠 때 딱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 딱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런 노래 한 곡쯤은 꼭 필요한데 그죠? 맞습니다. 우리 이혜경님이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시험 공부에 힘들어하는 아이와 함께 들으면 힘냈던 노래예요. 오늘의 힘듦이 너의 앞날의 한 페이지가 되어줄 거야. 그러고 보니 선아 씨도 옆 사람 위로해 잘해줄 것 같은데 선아 씨만의 위로법이 있나요? 저는 저의 치트키는 공감인 것 같아요. 무조건 그 사람 공감해줍니다. 근데 또 제가 또 정확한 사람이라 공감해주다가 너무 아니다 싶으면 혼을 낼 때가 있어요. 네, 저의 절친들은 알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0212님이 역시 신디 친구 크크크. 아, 언니도 약간 우리 신영 언니도 그런 스타일이신가 보죠? 아, 근데 그런 친구 필요해요. 맞아요. 채찍질 해주는 친구 필요합니다. 네, 또 우리 1170님께서 2NE1의 내가 제일 잘나가. 아 내가 제일 잘나가 맞아. 이거 약간 동기부여되고 약간 자존감 뿜뿜하게끔 만든 노래예요. 출근하기 싫어도 우리 반려묘 만난 간식값 벌러 나가야지. 내가 오늘도 내가 제일 잘나가 하면서 힘을 내보면

네, 유정석의 질풍가도 듣고 왔는데요. 임명선 님이 으쌰라 으쌰 나만 자동으로 추임새 나오는 거 아니죠? 이 노래 들으면 자동으로 으쌰라 으쌰 나와야죠. 크크. 맞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언니한테 우리 신영 언니한테 문자를 했어요. 언니 오늘 푹 쉬고 일 잘 보고 나 언니 보고 싶었지만 내가 언니의 빈자리를 잘 채워볼게 이랬더니 언니가 고마워 직멜로 아자아자 한 배우라고 답장이 왔어요. 편하게 하라고. 아유 편하게 해야죠. 네. 아니 근데 아니 여기 작가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언니가 두 글자 이상 보내면 진심이라고. 정말 다행입니다. 네. 두 글자 이상 세 글자 네 글자 왔어요. 네. 네. 아니 이 노래 듣고 또 우리 김하영님께서 이 언니 진짜 못하는 게 없네. 딕션이랑 음색도 너무 DJ 재질이에요. 모자 무쌓아서 너무 매력적이에요. 내적 친밀감 업. 아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씩 긴장이 좀 풀리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 노래 예술이야 나만의 응원송 계속 만나볼게요. 저희 8228님이 저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무한 궤도의 그대에게를 들어요. 나를 위한 응원가 같기도 하고 젊은 시절도 기억나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우리 5144님이죠. 노래 듣다가 우는 걸 이해 못하는 T인간인데요. 황가람님의 반딧불 듣고 처음으로 울어봤어요. 어, 이 노래 너무 슬퍼. 맞아. 노래로 위로받는 느낌이 이런 느낌인가 싶었어요. 선아님도 F라고 들었는데 혹시 노래 듣다가 운 적 있으신가요? 많이 울죠. 왜 안 울겠어요. 너무 울죠. 울어서 정말 다음날 눈이 팅팅 부을 정도로 운 적도 많습니다. 근데 그 노래 정말 눈물이 날만 해요.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우리 이정아님이 저는 트와이스 치얼업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운 나고 힘이 생겨요. 아침 출근길에 듣는 에너지 업송입니다. 특히 이 노래 들으면서 메이크업하면 신나더라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메이크업하면 메이크업 좀 잘 되나요?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마스카라 약간 묻고 이러진 않죠? 근데 너무 좋다. 현실감 있어. 네, 맞아. 이 노래 너무 좋죠. 4511님께서도 선아 씨는 필수 메이크업 있나요? 저는 입술은 꼭 발라야 돼요. 안 바르면 아파 보여요. 맞아. 모든 여성분들이 좀 공감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저는 그래도 전 비비를 꼭 바릅니다. 비비는 근데 보통 쌩얼에 포함이라고 하죠, 여러분. 네, 저는 약간 붉은기가 살짝 있어가지고 비비 무조건 한 통 깔아줘야 됩니다. 네, 저는 근데 입술 이런 거는 좀 괜찮아요. 네, 그냥 비비만 있으면 돼요. 맞아요. 2555님도 비비는 피부죠. 크크. 맞아요. 9212님도 저는 눈썹은 무조건 올려요. 눈을 크게 보여요. 맞아. 눈썹을 근데 올리고 안 올리고도 정말 중요해. 이게 동공이 약간 보이고 안 보이고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아. 우리 3654님은 저는 볼터치 생기 가져가야죠. 아, 볼터치 그 전날 밤에 술을 드실 줄 아시면 와인을 딱 반잔만 드셔보세요. 그러면 다음날 약간 붉은기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아, 네. 아무튼 네 자동 벌떡

마치가 되죠. 네. 그러면 우리 노래 한 곡도 들어볼 텐데요. 제가 여기서 또 골라야 되죠. 아, 근데 아, 이 분위기를 이어서 우리 트와이스의 Cheer Up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피로회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 줘.
4: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3: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4: 고형량이 뭔데?
3: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4: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5: 유통 골뱅이.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9: 당진 해나루쌀,
8: 덮밥에도
9: 당진 해나루쌀,
8: 국밥에도
9: 당진 해나루쌀.
8: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10: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11: 네, 저는 휴가 겸 출장 떠난 김신영 씨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배우 한선아입니다. 아, 지금 막 사연이 하나 왔는데요. 너무 반가운 분이 보내주셨어요. 0374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땡플릭스 기리고에 출연하는 이효재 배우입니다. 선아 선배님 라디오 듣고 있어요. 힘내시고 항상 저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교생실 화이팅. 아우, 우리 효재 씨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제가 오늘 스페셜 DJ 한다고 제 별스타그램에다가 홍보를 했는데 그걸 딱 보셨더라고요, 우리 효재 배우님께서. 근데 우리 효재 배우님이 또 이렇게 감동스럽게 청취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좋은 배우입니다. 땡플릭스 기리고 제가 요즘 보고 있거든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서 계속 보게 돼요. 여러분 추천해드릴게요. 진짜

사랑둥이 진짜 사랑둥이야. 너무 감사해요 효자 씨. 다음에 술 살게요. 아 네, 2부 끝곡으로 저의 신청곡인데요. 제가 이거 술꾼 도시 여자 때 OST로 제가 녹음을 참여했던 곡인데 The Night With You예요. 여러분 네 행복하게 들어주세요. 네.

0: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경농뉴스. 바이러스 매개 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5: 비결이 뭔가요?
4: 경농에서 새로 나온 티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5: 티저스가 비결이었군요.
4: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5: 경농이 만듭니다.
6: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7: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6: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7: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8: 경농이 만듭니다.
4: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 제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9: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희망곡 김신영입니다.
1: 네, 정우의 희망곡 3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휴가 떠난 김신영 씨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한선하고요. 잠시 후에는요, 영화 교생실습의 김이나 감독님 그리고 이여름 배우와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박돌이 집순이, 아까 저희 호흡 좀 괜찮았죠?
2: 네.
1: 죄송해요. 제가 대답하실 타이밍을 안 주고 저 혼자 아니, 계속.
2: 아닙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1: 그래요? 네. 괜찮았어요?
2: 그럼요.
1: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맞춰볼까요?
2: 너무 좋습니다.
1: 네, 음악 주세요. 정호의 희망곡 5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0: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 CJ 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0: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1: 비타케어너 셀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0: 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2: 스페인 기미 명가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 관리 세럼,
1: 셀봉한 1등 미락에서 특허받은 미락 진공 쌀통,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 메디에서 문어 크림,
2: 로스트 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1: 내 차 필수템 세이프 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0: 키높이 7cm 운동화 타닌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2: 안 입은 듯 착 겉바지에서 안착 팬티를 드립니다.
0: 네, 3, 4부 함께하는 그분들도 만나볼게요. 빙그레,
2: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1: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0: 샤브 올데이,
2: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 시티,
1: 방탄꼭지 에어니플,
0: 슬림웨이 다이어트,
2: 쉐보레,
1: 현대해상화재보험,
0: 환인제약,
2: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문주택 개관 중,
1: 동국제양 회라민 Q.
0: Thank you.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착착착 착착착 엉덩이에 착 착착착 착착착 안착 팬티 착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네, 요즘 영화관부터 OTT까지 공포물이 대세잖아요. 그렇다면 이 영화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봉 전에 이미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작품상과 배우상까지 수상한 작품이라는 거 강조해보면서 자, 오늘 선생님 똑똑 선생님을 모십니다 에서는요. 저 한선호도 출연한 호러블릭 코미디 영화죠. 영화 교생실습의 김민아 감독, 이여름 배우와 함께합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무흐즈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팔로우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김민아 감독님, 배우 이여름 씨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카메라 보고 정희 선생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4: 안녕하세요. 정희 선생님들. 저는 영화 교생실습 만든 감독 김민아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정희 선생님들. 오랜만에 뵙네요. 배우 이여름입니다.
3: 네. 아니 오늘 제가 원래는 교생실습 홍보차 여기 나오고 싶었는데 오늘 또 제가 스페셜하게 스페셜 DJ로 정우의 희망곡을 진행 중이었어요. 네, 일찍부터 도착해서 제가 진행하는 거를 또 듣고 계셨잖아요. 우리 감독님.
4: 네. 맞습니다.
3: 어땠어요? 저 한선아 DJ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
4: 100점 만점에 990점 드리고 싶고
3: 역시
4: 우리 선아 배우님이 다재다능하신 건 워낙 알고 있었지만 라디오까지 이렇게 잘 해내시면 우리 선아 배우님을 문화체육 관광부 또는 한국 콘텐츠 진흥원 단위에서 케어가 이제 붙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 감독님,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출연하는 배우가, 감독님의 영화에 나오는 배우가 네. 스페셜 DJ로 이렇게 영화 홍보를 열심히 하는 배우 많이 없습니다.
4: 아, 우리 홍보여정. 아,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3: 뭐야?
4: 선아 배우님, 둘, 셋. 짱짱걸.
3: 너무 귀여워. 언제 준비했어? 언제?
4: 들어오기 직전에.
3: 들어오기 직전. 아, 너무 고마워요. 그거 약간 광고로 좀 깔아.

0: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우리 여름 씨는 어땠어요? 오면서 들으면서 왔다면서요?
1: 네, 들으면서 왔는데 선배님이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DJ가. 저는 무슨 저번 주에도 하신 줄 알았어요. 너무 물 흐르듯이.
0: 아 진짜요?
1: 네.
0: 아, 진짜요?
1: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0: 아, 그러면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1: 네. 어,
0: 신디 한선아. 신영 언니 한선아.
2: 어, 왜 고민하, 왜 고민하시죠?
1: 아, 거의 선.
0: 아, 네, 알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미안해지는. 어차피 근데 우리 신영 언니 이거 안 듣는데요.
1: 아,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같은
0: 아,
1: 질문이어서.
0: 그랬구나.
2: 예. 하지만 아무튼. 저희에게는 선아 배우님이 둘, 셋. 짱짱걸.
0: 아, 너무 센스 있어. 여러분, 저희 영화 만드신 분들이세요. 네. 아, 우리 5451님께서 감독님이 애교 만점이시네.
2: 아유, 감사합니다. 5451님.
0: 네. 아니, 혹시 김민아 감독님도 라디오 첫 출연인가요? 떨리진 않아요?
2: 어,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가 처음입니다. 이 전작 아~ 홍보할 때 라디오 해보긴 했었는데, 네.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0: 어, 처음이에요?
2: 네, 처음입니다.
0: 그러면은 무대 인사, 라디오 생방송, 더 떨리는 건?
2: 아무래도 무대 인사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0: 어, 그래 맞아.
2: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청취자분들을 못 보고 있으니까.
0: 근데
2: 무대 인사는
0: 또 관객분들을 우리, 네. 마주하고
2: 우리 영화를 갓 보신 분들의 눈빛을
0: 네,
2: 마주해야
0: 네,
2: 되잖아요.
0: 그쵸. 네,
2: 그래서 더 떨리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아니 우리 여름 씨는요. 여름 씨는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1: 네, 저는 이제 활동을 하면서 좀 많이 해본 편이라
0: 맞아.
1: 막 설레는 마음이 좀 컸지 떨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0: 어, 그러면 나 아까부터 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1: 네.
0: 여름 씨가 진행을 좀 해줬어요.
1: 제가 문자를 하나 읽어볼까요?
0: 아 그럴까요?
1: 이사사 네. 48님이 여름 언니 감독님과의 헌팅 오해는 잘 풀었나요? 괜히 어색해서 겐톡은 안 하고 단톡방에서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0: 맞아. 아니 이 헌팅 오해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설명해 주세요.
2: 네, 이게 헌팅 오해가 어떤 에피소드냐면 네. 이제 우리 영화에서 가장 먼저 캐스팅 확정된 배우님이 여름 배우님이셨어요.
0: 네.
2: 그래서 여름 배우님이랑 리딩을 해야 되는데 리딩 할 때 이제 배우님이랑 스케줄을 조정해야 되니까 여름 배우님이 저한테 감독님 목요일 다음 리딩 목요일은 어떠세요?
0: 맞아.
2: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목요일은 제가 헌팅을 가야 되고 금요일 날 리딩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되물어봤는데 여름 배우님 한창 답이 없으시다가
0: 내정지
2: 헌팅이요? 뭐 물음표 3개 유유 키키키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헌팅이 이제 영화에서 촬영 장소 찾으러 다니는 거
0: 맞아요,
2: 로케이션 헌팅 다닌다라고 하는데 이 제가 말씀드린 헌팅이
0: 다른 이제, 의도로
2: 네,
0: 네, 전달이 되어서
2: 몇 분이서 오셨어요. 뭐 저희랑 같이
0: 소개팅 같은
2: 네,
0: 거
2: 네, 그런 헌팅을 간다고 말한 줄로 알고 오해를 하셨던 거예요.
0: 너무 귀여워. 귀여운 오해야.
2: 그래서 헌팅이요 물음표 3개 유유 키키키키 그 키 4개가 지금까지 상처입니다.
0: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우리 여름 씨는 처음에 그 문자 받고 깜짝 놀랬겠네요.

0: 것 같아요.
1: 어, 감독님은요?
2: 저도 읽었는데 답장 안 하기. 아예 안 읽으시면 바쁘신가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읽었는데 답장 안 하면
1: 그래요?
2: 상처받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답장 얘기 나온 김에 요즘 단톡방에서 제일 활발한 건 누구예요? 반대로 만약에 답장 좀 빨리 해줬으면 하는 사람.
2: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단톡방이 이렇게 있진 않은데. 전 이제 배우님들이랑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니까 답장 좀 빨리 해줬으면 하는 사람은 우리 홍예지 배우님. 예지 배우님은 약간 엽서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2: 엽서로 주고받는데
1: 한 몇 시간 뒤에 답장이 오나요?
2: 몇 시간 정도는 괜찮아요. 이거 몇 달째 안 읽는 카톡도 있었고.
1: 그거는 네. 어머 정말요?
2: 아 근데 이게 밑으로 밀렸었나 봐요. 그리고 잘 안 보시고. 근데 진짜 급한 연락은
1: 밀린 게 더 슬픈데.
2: 별 이렇게 안 눌러줬나 봐.
1: 아 그래요. 아니 나 근데 진짜 이쯤에서 궁금한 게 감독님은 저를 뭐라고 저장해뒀는지 궁금하고 우리 여름 씨도 나를 뭐라고 저장했는지가 너무 궁금해.
2: 저는 선아 배우님, 여름 배우님.
0: 저는 이제 성까지 다 붙여놓는 스타일이라 한선아 선배님, 김민아 감독님 이렇게 해놨어요.
1: 이모티콘 이런 거 다 빼고?
0: 네. 그럼 또 이제 그 시리를 부를 때
1: 그러니까 나는 그때 내가 편하게 인지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2: 이렇게.
1: 저장을 해놔요. 뭐 우리 예전에 술꾼 도시 여자들 할 때도 우리 은지랑 선빈 씨도 술꾼 도시 여자들 정은지, 이선빈.
0: 안 헷갈리게.
1: 술도 안 헷갈리게. 왜냐면 동명이인인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바로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맞아요. 해둔 편이었어요. 아니 우리 여기 본격적으로 토크 시작하기 전에 정의 시그니처 타임이에요. 선포토 후토크 가볼게요. 이런 거 하면 기사가 빵빵 나더라고요. 카메라 봐주시고 포즈 취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먼저 여름 씨부터 해볼까요 우리? 헤드폰 벗어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주셔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카메라 봐주시고 올여름 극장 가는 내가 접수한다. 내가 바로 세영여고 에이스 전국 모의고사 수리 1등에 빛나는 리코 배우 이여름이다. 하나 둘 셋. 예. 자 다음은 우리 아까 준비 많이 하신 김인아 감독님 갈게요. 자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흑마술 연출가 그게 바로 나 영화 교생실습 김인아 감독이다. 하나 둘 셋. 야 이거 기사 많이 나겠다 이거.
2: 이 포즈가 우리 영화에 나오는 포즈인데 어디에 나오시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네. 잠깐만 그럼 난 어떡하지? 잠깐만. 오케이. 그럼 나 포즈 잡는 동안 우리 여름 씨가 소개 좀 해줘. 여름 씨가 읽어주세요.
0: 선배님 일어나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은 내가 지킨다. 미모, 연기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찰떡 교생 한선아가 정의에 왔다. 큐 하나, 둘, 셋, 찰칵.
1: 저도 시그니처 포즈로 영화에 나오는.
2: 역시 선아 배우님 둘, 셋, 짱짱걸.
1: 너무 좋아. 너무 좋네. 너무 감사해요.

0: 8월 계획은 좀 몇 편까지 좀 계획 중이신지 그것도 궁금해요.
1: 일단 5편까지 계획 중이고 이제 5편 5편까지 갔다면 이게 진짜 잘 됐다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여섯 번째 이야기는 제목이 총동문회예요.
0: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1: 그때 총동문회에서 이제 멀티버스를 열어서 그 개교기념부터 교생실습 그 3, 4, 5편에 나오는 모든 우리 배우님들을 모셔가지고 그
0: 마블에 나오는 것처럼
1: 네 마블 어셈블처럼 그래서 그 총동문회 만들 때는 우리 배우님들께 배우님들이 거절하지 못하실 정도의 엄청난 조건을 만들어서 환경을 만들어서 모시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0: 아, 이런 말씀을 인터뷰할 때마다 하시는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성아 씨 출연하실 거냐고. 그래서 제가 제가 그걸 답을 지금 드려야 될까요? 그때 가서
1: 그때 깜짝 놀랄 계약 조건을 보내드리면서
0: 근데 감독님은 왠지 딱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열정이 워낙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아니 우리 여름 씨는 같은 네. 그룹 우주소녀 멤버인 주연 씨가 전작 촬영할 때 현장 네. 분위기를 그렇게 칭찬을 했다던데 네. 이번에 촬영 현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2: 아 제가 사실 언니한테 듣고 엄청 설레하면서 현장을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막 어묵도 끓여주신다고 하시고
0: 맞아 우리 그 어묵 네. 먹었잖아요. 네.
2: 그리고 그 어묵에 달걀도 들어간다.
0: 맞아 너무 맛있었어.
2: 그게 엄청 한파 때 힘이 된다.
0: 맞아.
2: 그리고 이제 감독님들이 너무 좋으셔서 기다려주시고 해주신다고 해서 아 난 정말 좋은 촬영팀을 만난 것 같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좋으신 거예요. 네. 저희가 뭐 기다려야 될 때도 엄청 기다려주시고 디렉도 엄청 잘해주시고 현장에서 뭔가 부족함 없이 약간 촬영을 한 것 같아서
0: 맞아.
2: 엄청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맞아요. 아직도.
0: 아니 그러니까 그 어묵 얘기하니까 그 우리가 겨울에 촬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밤 촬영이 좀 많았습니다. 새벽에 좀 출출하고 춥고 그런데
1: 그쵸.
0: 그 어묵 맞습니다. 하나가 어쩜 그렇게 우리를 힘나게 하는지
2: 거의 멀티비타민이었어요.
0: 그래 맞아. 아, 딱 좋은 표현이다 그쵸. 진짜.
1: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리고 또 우리 이번에 저희 청취자분들께 각자 맡은 캐릭터 소개를 좀 해볼까요?
3: 네.
0: 일단 저 한선아는요. 제가 맡은 역할은 모교인 세영역으로 교생실습을 와서 의문의 동아리 학생들과 얽히는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는 네 강은경 선생님 역할을 맡았습니다. 교생이에요. 교생. 네. 우리 여름 씨가 또 역할 소개해주세요.
2: 네, 저는 세영여고 흑마술 동아리 쿠로이소라의 브리더이고요. 망토와 리본과
0: 맞아.
2: 그리고 굉장히 진한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는 세영여고 에이스 전국 모의고사 수학 1등을 맡은 박세별 리코입니다.
0: 너무 귀여운 역할이에요.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6629님께서 감독님 혹시 우주소녀 팬이신가요? 주연 씨에 이어서 여름 씨까지 캐스팅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네.
1: 네. 우주소녀 팬이 됐죠. 이제 우주소녀를 잘 알았었는데 이제 막 팬까지는 아니었었고

0: 감독님은 그 우주소녀의 최애곡이 있어요?
1: 아무래도 1월이 참 1월이 매년 새해 때마다 이제 역주행 되잖아요.
0: 1등하는 새해 연금송.
2: 네.
0: 아, 살짝 불러주실 수 있어요?
1: 1월이 1월이라 따다다다다. 오 이거 뭐 효과 넣어줬다. 1월이 1월이라.
0: 아
1: 그 다음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0: 아니 근데 감독님이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1: 1월이요?
0: 어. 뭔가 감독님 이루고 싶은 게 많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네. 아니. 나 감독님 놀리고 싶은데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다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름 씨가 맡은 역할이 네. 우리 전국 모의고사 수학 1등인데 네. 실제로 수학 실력이랑 혹시 아니면 학창 시절 제일 자신 있었던 과목이 혹시 뭐였는지.
2: 아, 수학 실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1: 그때 다 농구 동아리 주장이었어요.
0: 그래요? 어, 점프 이런 것도 잘.
1: 네, 그때는 잘했죠. 그래서 농구를 이제 그만하게 된 것도, 이제 게임에서 제가 신체적인 어떤 조건으로 이제 못 따라가기 시작하는 나이가 오니까, 그때부터 깔끔하게 농구는 안 합니다.
0: 아, 정말로? 와, 되게 반전 매력이 있으셨다. 아니. 263님께서 감독님 아까 노래 부르신 거 보니까 음악 실기 점수는 높지 않으셨어요.
1: 어? 2663. 야, 앞보는 네. 뭐죠?
0: 아니 뭐 음악 쪽은 그냥 아니 뭐 아, 그래요? 내가 방금 신디 같았구나. 아니 뭐 음악 실기 점수 뭐 그냥 노래방에서 잘 부르면
1: 아 그렇죠.
0: 그러고 보니까 감독님 노래를 한 번도 못 들어봤네.
1: 제 노래요?
0: 다음에 한번 들어보고 싶다. 최애곡이 있어요? 노래방 가면?
1: 노래방 가면은 저 신성우님의 사랑한 후에 부릅니다.
0: 또 반전이네.
1: 그게 음역대가 별로 안 높아요.
0: 그래. 아니 그리 락커 약간 기질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1: 근데 이 노래는 그렇게 락의 느낌이 안 납니다. 락 발라드 느낌이 좀 나는데 무난하게 이 정도면 한 곡 불렀다 정도의 느낌이 날 수 있는 무난한 음역대의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정말 이게 캐면 캘수록 정말 매력이 넘치는 감독님이세요. 저희 감독님께서 아니 제가 MZ세대를 대표하는 교생 선생님 역할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MZ는 아니에요. 아까도 여기 와서 피디님이 알려주신 몇 개가 있어요. 네, 근데 감독님 보실 때 어때요? 저 MZ 같아요?
1: 근데 사실 선아버님이랑 저랑 동갑인데
0: 맞아요.
1: 저희가 한창 때는 저희한테 신세대라 그랬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신세대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 30대 되니까 MZ 우리가 MZ 그 범위 안에 들어가고
0: 네네.
1: 그래서. 저희 세대가 약간 특히 또 선아 배우님은 전 세대를 좀 아우르실 수 있는 네네. 그런 어떤 깊이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MZ는 아니다. MZ다.
1: MZ도
0: 포함된다.
1: 우리 취사 선택.
0: 취사 선택. 좋은 표현인데. 네. 아니 우리 여름 씨는 신세대라는 표현 네. 알고 있죠? 방금 네. 처음 들어봤어요?
2: 아니요, 알고는 있습니다.
0: 어때요? 좀 뭐 자주 쓰나요?
2: 신세대를 제가 써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0: 아하, 네. 그래요?
2: 듣기는 해봤는데
0: 정말 신세대 같네. 아니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요거 아시려나 신세대 단어인데 아궁빵, 감다살, 밤티 감독님 알아요?
1: 아궁빵?
2: 맞춰보세요 감독님.
0: 나도 이거는 어렵게
2: 아궁빵.
0: 알았어.
1: 아저씨 궁금해요 빵이 얼마예요? 땡 누구?
0: 아궁빵. 이거 나 팬분들이 가르쳐줬는데 나도 까먹었어.
1: 감다살은 알아요.
0: 감다살 뭐지?
1: 감 많이 살아있다.
0: 밤티. 무슨 말이지?
2: 이거 최근 단어긴 해요.
0: 아 진짜?
2: 네.
1: 밤에 카카오티? 땡 이거 뭐죠? 이게
0: 밤에 카카오티.
1: 밤에 카카오티?
0: 여름 씨가 그러면 아궁빵 포즈 한번 보여줘요.
2: 이거거든요 감독님. 같이 해줄래요? 저기. 요렇게.
1: 이게 뭐예요?
0: 이게 왜
2: 귀여운 포즈예요.
0: 근데 왜 아궁빵이라 해요?
2: 그 아기 궁뎅이 빵처럼
0: 아 귀엽게
2: 볼 이렇게 눌리니까
0: 볼 안 눌리는 사람은요?
2: 더 눌리셔야 돼요.
0: 아 더 눌러 많이 눌러요 감독님. 네.
1: 그럼 이르고 계속 방송을 해볼까요 아궁빵? 이거 괜찮다 이거 좀 안정적인데.
0: 아
1: 자세가?
0: 진짜 아니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다. 우리 이 분위기 좋은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감독님께서 신조 수업 해드릴게요.
1: 네 우주소녀의 부탁해.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 신디가 사랑하는 천재만재 뮤지션 악뮤의 찬혁.
5: 악뮤에서 공주를 맡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아, 인생 그 빡세다.
7: 노노노.
6: 일어나. 인생 힘들 땐 정희 들어야 돼.
5: 아, 그럼요. 악뮤도 사랑하는 라디오.
6: 매일 낮 12시 정오의 희망곡.
5: 그녀의 에너지를 사랑해요.
8: 김신아입니다.
5: 신디의 우렁찬 주문도 마시지요. Turn on the radio. 정이 bless you.
8: 아, 너무 좋다. 예. 아니, 사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목소리 들으면. 아, 그래.
5: 선생님 똑똑 선생님을 모십니다. 오늘은요, 다가오는 초여름 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오싹한 호러블리 코미디 영화 교생실습의 김민아 감독님, 이여름 배우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 여름 씨의 첫 스크린 데뷔작이기도 하잖아요.
9: 네.
5: 우리 가장 긴장됐던 순간 아니면은 반대로 설렜던

0: 순간도 궁금해요.
1: 저 이게 동일한데요. 긴장됐던 순간이랑 설렜던 순간이
0: 네.
1: 제가 사실 이 캐스팅 되고 리딩할 때쯤에 제가 선배님 작품을 엄청 많이 볼 시기였었어요.
0: 오, 정말요?
1: 그 제가 선배님한테 입덕해 있는 시기였는데
0: 오.
1: 제가
0: 얘기해줬어. 맞아. 네,
1: 대본 읽을 때 아, 교수 선생님이랑 한수원 선배님을 진짜 잘 어울리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다음 리딩 때 이제 감독님께서 선아 선배님이 캐스팅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때부터 너무 이제 심장이 밖에서 뛰는 것처럼.
0: 정말. 맞아.
1: 첫 촬영이 제가 씬이 없었었는데 너무 뵙고 싶은 거예요.
0: 왔었죠.
1: 네, 그래서 가서 보고
0: 인사하고 네. 너무 고마웠죠. 네. 저는 그렇게 달려와서 진짜 선배님 너무 팬이었어요 이러면서 하는데 그 진심이 묻어났어. 그때 여름 씨의 진심이 묻어났었어.
2: 맞아.
0: 맞아. 아니 그래서 함께 하는 걸 알았을 때 되게 좋았겠네요. 저랑 함께 한다고.
1: 저는 감독님보다 좋았어요.
0: 감독님보다 나였죠? 막 이래.
1: 아, 너무 좋았어요.
0: 아니 그럼 우리 여름 씨에게는 네. 영화 교생 실습은 뭐 땡땡이다 한마디로 정의를 해본다면
1: 아 저에게 교생 실습은 새로운 버튼이다.
0: 오,
1: 네.
0: 좋다.
1: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매 촬영마다 샛별이를 연기하는데 새로운 스위치가 뭔가 켜지는 느낌이 많았었어요.
0: 네, 몰입을 정확하게 했네. 네,
1: 좋아하는 선배님과 찍는 영화기도 했고 샛별이는 몰입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과몰입이.
2: 그쵸.
1: 그래서 뭔가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0: 맞아요. 아니 네. 진짜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여름씨가 맡은 그 샛별이라는 역할은 정말 이 세계관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연기하면서 현타가 올 수 있는 지점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 되게 귀엽게 살려서 주셨어요. 그렇죠?
2: 맞습니다.
0: 근데 딱 맞는 것 같아. 매번 새로운 스위치가 켜지는 느낌. 아 그렇다면은 저는 아 이거 갑자기 저에게 물으면 한선아에게 영화 교생 실습은 희망 덩어리다. 아니 우리 김민아 감독님이랑 같이 이렇게 함께 영화를 찍으면서 참 정말 좋은 기운들을 제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물론 영화도 영화지만은 그 감독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에너지랑 너무 긍정적이시고
2: 아유,
0: 그리고
2: 감사합니다.
0: 이 영화를 되게 하면서 저도 이런 장르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꼭 한 번쯤은 필모그래피에 내가 내 필모로 좀 삼고 싶었던 어떤 장르였기 때문에 저에겐 또 첫 시도였고 이랬는데 감독님을 만나면서 모든 게 그냥 희망으로 다 바뀐 것 같아. 아 이런 이야기도 영화로 어떤 새로운 컬러로 탄생할 수 있고 이런 우리 감독님 이렇게 긍정적인 감독님이 계시다니 나에게 되게 많은 희망을 줬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2: 저도 선아 배우님이 딱 해주시기로 한 딱 그 순간 희망을 봤어요. 아, 이거 되겠다. 이 영화 말이 되겠다.
0: 아유 아니에요. 그러면 뭐 감독님께도 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감독님에게 영화 교생 실습이란?
2: 오프로드?
0: 오, 네, 오프로드. 뭔가...

0: 우리 선아 배우님과 여름 배우님과 예지 배우님, 그러니까 배우님들이 그 운전대를 놓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리뷰를 봤는데, 정확했어요.
1: 맞네, 그러네. 네.
0: 이 오프로드를 질주하다 잠깐이라도 누가 운전대 맞아. 놓으면 이게 뒤집힐 수 있는
1: 아 그럼요
0: 그런 질주하는 영화인데
1: 맞아요.
0: 우리 배우님들이 잘 중심을 잡아주셔서
1: 너무 잘 어울리는
0: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얘기 나누던 중에 유현일님께서 감독님 같은 분이 교생쌤이었다면 인기 짱이었을 것 같은데.
0: 아 저도 좀 재밌게 꾸려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아니 뭐 만약에 했다면 무슨 과목?
0: 체육.
1: 아 체육. 아 정말 안 하는 것 같은데.
0: 체육.
1: 반전 매력 있단 말이야.
0: 체육 시범 잠깐 보여주고 자 이제 알았지 해봐. 약간 맞아.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점수 이렇게.
1: 아 체육 과목 시범 네. 보여주고 애들이랑 좀 할 수 있겠지 이러면서 이제 동기부여 좀 심어주고.
0: 네 그러니까 누가 우리 영화 교생 실습이 체육 선생님 같다고 한 리뷰도 있었거든요.
1: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0: 이제 우리 영화가 처음에는 이 세계관을 설명해 주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는 좀 진지할 수 있는데 그 뒤부터는 지금부터 이제 개그를 보여줄게 하고 이제 쭉 프락스를 하니까 체육 선생님들이 학창 시절에 시범 잠깐 보여주고 자, 다 보여줬지? 이제 시작한다 하고 맞아. 밀어붙이는 것처럼
1: 우리 영화는 맞아 뚝심 있게 밀고 나가지.
0: 네네.
1: 처음에 딱 이 세계관이야 환영해 들어와 네. 해가지고 야 볼 건 보고 나갈 건 네. 나가 하지만 네. 우리는 이런 세계관이야 약간 이런 뚝심 있는 영화죠.
0: 맞습니다. 맞아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1: 맞습니다. 아니 우리 9438님께서 선아 언니 교생실습 시나리오 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하더만 영화 네. 나온 영화를 보니까 또 되게 잘 어울려요. 그렇다면 우리 감독님이 이제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큐 한번 해주세요.
0: 큐 아 아궁빵이랑 같이 할까요? 큐
2: 아 아니 옆에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0: 아궁빵
3: 네, 감독님.
1: 귀여운데 왜요?
3: 아궁빵 그거 아니에요.
1: 맞아 같이
0: 아 어렵다.
3: 이거예요.
0: 이렇게?
3: 네
0: 이렇게
1: 아니 진짜 여기 6882님께서 애교 많은 미나 감독님 청이 왔다 뀨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Yes, 뀨.
1: 아, 우리 여름씨는요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3: 아 처음 봤을 때 사실 샛별이가 훨씬 더 과한 캐릭터였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3: 말할 때마다의 음가도 있었고
0: 아, 맞아요.
3: 뒤에 붙는 뭐 끝내는 말들도 더 특이한 게 있었었는데 그래서
0: 어미가 염이었어요. 염.
3: 네.
1: 막 귀여워 염.
0: 네.
3: 마마이사 염.
0: 염.
3: 네. 나 뭐 이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 진짜 시범도 많이 보여주시고 얘기를 하면서 아, 감독님 믿고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 가야겠다 많이 바뀌었지만 영화에서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1: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여름씨 말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네. 이런 대사들
3: 네.
1: 그리고 좀 텐션을 조금 과하게 장착을 해야 되는 캐릭터들이 네. 연기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제가 맞습니다. 예전에 술꾼 도시 여자들의 지연이 역할을 처음 연기할 때도 그걸 잘 살려야 된다라는 마음이 정말 있어야 되잖아요.
3: 네.
1: 그럼 나 스스로 그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소화를 해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보실 때는 재밌게 보시더라도 이게 정말 우리가 준비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연기예요.
3: 맞아요.
0: 네. 맞아요. 맞습니다.
1: 근데 또 우리가 너무 여름 씨가 잘해주셔서 여러분 또 고재미도 있으니까 저희 교생실습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0: 네.
1: 아니 사실 공포영화 촬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촬영 비하인드라고 하는데 특히 그 귀신 이야기 나 너무 무서워. 아니 감독님은 혹시 그 실제로 기이한 네. 경험을 뭐 해본 적이 있어요?
0: 우리 촬영장 말고요.
1: 뭐 귀신을 봤다던가 뭐.
0: 저는 군대에서 한번 봤었어요.
1: 아 진짜?
0: 저희 군대에서 그 천장에 이제 천장에 달려있는 선풍기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그게 생활관에 있었는데
1: 네네.
0: 이게 저절로 돌아가는 선풍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규칙적으로 막 뜨득뜨득뜨득
1: 전원을 켜지 않았는데도
0: 네, 그냥 그래서 뭔가 이제 뭐 합선돼서 이제 그런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밤에 그 생활관을 내려갔다가 그냥 실루엣으로만 봤었는데
1: 무서워.
0: 한 2m가 넘는 옛날 군복 입은 누가
1: 진짜로?
0: 네, 이걸 2m가 넘는
1: 갑자기 니즈에 맞춰서
0: 이 머리로 그걸 돌리고 있는 거. 이거를 저만 본 게 아니라 저랑 같이

0: 선풍기 돌아가면 우린 땡큐잖아요.
1: 어, 맞아요. 이렇게 니즈가 크지 않으신 귀신이셨다.
0: 아, 근데, 아, 그러니까. 소박한 분이네. 좀 기괴한 듯 했으나, 아무튼. 네, 아니, 5055님이. 아우 너무 무서워요. 감독님이 귀여움으로 이 무서움을 물리쳐줘요. 뀨.
2: 뀨.
0: 뀨. 네, 한번 해드리고. 그러면은 아니 흉가체험이 나을까 벌레가 가득한 집이 더 무서울까? 우리 여름 씨가.
3: 저는 벌레가 가득한 집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아,
0: 흉가보다?
3: 네. 저는 흉가체험을 방송에서 몇 번 했었어서
0: 아, 네.
3: 저 경험은 있는데 어. 벌레가 가득하면 어. 아니, 눈도 못 뜨고 어? 그러지 않을까.
0: 맞아. 네. 아니 그 귀신의 집 같은 거 괜찮아요?
3: 네 저는 괜찮아요.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면 되니까.
0: 아 진짜?
3: 네.
0: 누가 이렇게 발목을 탁 잡아도?
3: 어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뿌리치고.
0: 아니 감독님은? 네. 감독님은요?
1: 저는 흉가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벌레는 물리적 타격이 가능하잖아요.
0: 아 그래.
1: 그리고 여름 배우님이 어. 벌레가 무서우시면 벅스라이프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 애니메이션 한번 보시면 벌레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벅스라이프
0: 아.
1: 디즈니 애니메이션.
0: 귀엽게 나오지. 네네.
1: 그 벌레 월드를 그 세계관을 보시면
0: 엄마 여기 나오잖아요.
3: 네. 이런 벌레들은 귀엽네요.
1: 어, 네,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보고 자라가지고
0: 벌레를
1: 네, 지금도 귀엽게 생각합니다.
0: 어, 그래요? 저희 가끔 벌레 보면 감독님한테 전화 드려도 될까요?
1: 어, 그럼요. 그러면 제가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반려벌레?
0: 아, 반려벌레? 네, 아, 진짜. 아, 질문이 마침 하나 도착했는데 여름씨가 좀 읽어주세요.
3: 네, 7723님께서 흑마술 동아리 왠지 중학생 때 다들 생각해본 경험 있을 텐데 혹시 영화 속 여름언니 흑마술 주종목은 뭔가요? 라고 해주셨네요.
0: 어때요?
3: 저의 주종목은 딱히 특별한 건 없고 수학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전국 모의고사 1등을 하고 있거든요.
0: 맞아요.
3: 네.
0: 되게 근데 그 수학을 되게 발칙하게 풀잖아요.
1: 네. 몸으로 푸는.
3: 네, 그래서 몸으로 푸는 하진 않아요. 네.
0: 몸으로 푸는 네. 맞아요. 아니 뭐 지금 감독님한테도 내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1: 네네네네.
0: 아니 감독님 여기 한 번만 읽어주시면 안 돼요? 7723님.
1: 아 7723님처럼 네. 저희 영화 교생실습 속 흑마술 동아리를 보고 학창시절 동아리 활동 추억을 떠올린 분들도 많을 텐데요.
0: 맞아요.
1: 그래서 준비한 콕

0: 너무 재밌게 활동했어요. 예체능 쪽으로. 또 선생님들 너무 좋아해 주시고.
1: 맞아요, 맞아요.
0: 맞아, 맞아. 또 그런 추억이 있지, 우리가. 아니, 그렇다면 우리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도 기억에 남는 학창 시절 나의 동아리 추억담을 보내 주세요. 어디로 보내면 되죠, 감독님?
2: 네, 문자는 쌉 아니 샵 8000번.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0: 괜찮아요.
2: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맞아.
1: 네, 또 소개된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교생실습 영화 예매권 1인 2매입니다. 보내드릴게요.
0: 예. 예, 그러면 우리 학창시절 나의 동아리 추억단 문자 받는 동안 김인하 감독님의 애창곡 신성우의 사랑한 후에 듣고 올게요.
2: 와우.

0: 네, 신성우의 사랑한 후에 듣고 오셨고요. 실시간으로 도착한 학창시절 나의 동아리 추억담 하나씩 살펴볼게요. 1119님께서 영화처럼 흑마법까진 아니어도 대학 시절 타로 동아리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오. 그래서 친한 친구가 좋아하는 선배 둘이 이어주려고 타로로 사랑궁합 잘 맞는다고 뻥치기도 하고.
1: 와, 좋다.
2: 저 이런 주제로 단편 시나리오를 썼던 게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네,
2: 조작하는 거 타로를.
0: 아니 그러면은 감독님도 혹시 여름 씨도 타로 같은 거 보신 경험 있어요?
3: 있으세요?
2: 저는 타로보다는 사주를 사주를 사주 데이터 데이터가 철학. 이렇게 있으니까
0: 네. 맞아.
2: 사주를 좀 좋아합니다.
0: 뭐 감독님은 뭐야 이게 감독님은 사주 동양식 MBTI죠.
2: 동양의 MBTI. 그치.

0: 약간 방송 반은 멋지잖아. 맞아.
1: 인싸들이 약간 있는 느낌이었어.
0: 맞아. 거기에. 방송 반에 사연 보내고 또 신청곡도 보내고.
1: 아, 맞아요.
0: 맞아요. 또 우리 다음은 또 네. 여름 씨가 소개해 주세요.
2: 권예린 님께서 저는 십자수 동아리 오래 했어요. 키링도 만들고 미니 쿠션도 만들고 생각해 보니 별걸 다 만들었었네요. 추억입니다.
0: 아, 맞아. 우리 십자수 진짜 옛날에 많이 했는데.
1: 맞아요.
0: 그렇죠. 우리 여름 씨는 십자수 동아리 없었어요?
3: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0: 우리 때는 십자수 정말 맞아. 실 사러 가고
1: 이렇게 엮어가지고 해서 막 그 모양대로 해서 쿠션 만들고
0: 맞아 액자 만들고 정말 재밌었는데 우리 엄마도 좋아하시고 그랬거든요.
1: 심신안정 십자수죠.
0: 맞아 맞아. 아니 손재주가 좀 그래도 있는 편이에요 여름 씨는?
2: 저는 꽤나 금손으로 불리는 손재주가 꽤나 있습니다.
0: 그럼 금손으로 타고나셔서 뭘 제일 잘해요? 요리 뭐 메이크업 뭐 만들기 뭐.
2: 오늘도 셀프 헤어 메이크업
0: 진짜요? 네. 너 잘한다. 네,
2: 그래서 헤어 메이크업도 잘하고
0: 나도 좀 네. 나도 좀 받고 싶다.
2: 네, 그래서 베이킹도 잘하고요.
0: 아 정말요?
2: 네. 손으로 하는 거 웬만한 거 잘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무대 인사 갈 때 제가 여름 씨한테 좀 받아도 될까?
2: 제가 조금 더 연습을 해가지고
0: 아니 손재주 있으면 좋아. 네. 맞아. 아니 심재용님께서 저도 방송부였는데 처음 방송하던 날 점심시간에 마이크 켜진지도 모르고 친구랑 떨린다고 떠들다가 선생님한테 왕창 혼났던 기억이. 근데 이런 추억은 하나쯤 있어야 돼.
2: 귀여운 맞아요, 추억.
0: 맞아요. 귀엽잖아. 이런 추억은 또 하나쯤 있으면 좋아요. 맞아. 우리 하은지님께서도 학교 다닐 때 천문 동아리였어요. 별 보겠다고 한밤중에 운동장에 돗자리 깔고 기다렸는데 별은 하나도 안 보이고 모기만 엄청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어딜 가든 각종 모기약 필수품입니다. 천문 동아리도 있구나. 너무 낭만적이다.
1: 역시
0: 그러니까
1: 장영실의 후예.
0: 그러니까 진짜. 아니 5362님께서도 어릴 때 음악방송 녹화한 테이프 보면서 핑클 SES 언니들 춤 따라췄는데 요즘 어린 친구들도 쇼폼 릴스 찍는다고 각종 댄스 동아리들이 인기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집에도 아이브 안유진 한 명 살고 있습니다.
1: 보급형으로.
0: 그러니 아니 즐겁죠. 우리 아이브 안유진이 한 명 살고 같이 살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니 왠지 감독님도 한춤 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1: 이건 시간을 주시면 제가 좀 연습해 볼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거울 모드로 좀 따가지고.
0: 아니 우리 영화에도 네. 약간 안무가 나오는데.
1: 맞아요, 맞아요.
3: 감독님 안무 짜셨잖아요.
1: 그거 제가 짠 안무입니다. 네.
0: 그러니까요.
1: 저희 은경과 흑마술 소녀들이 그 세계에서 벗어나는 춤이 네. 있어요. 1, 2, 3, 4, 5, 6, 7, 8.
0: 아예 소질이 있으시다니까요. 진짜?
3: 안무를 잘 짜세요.
0: 진짜.
3: 제가 볼 땐.
0: 다재다능하셔. 네.
1: 이렇게 저 더 크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 즐겁자고 또.
0: 그러니까. 아, 더 보고 싶은데. 아니, 저희는 그러면 광고 먼저 듣고 와서 예매권 받으실 분들 발표 드릴게요.
1: 네.
4: 돌아온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에어니플
6: 슬루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루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루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7: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8: 스마트하게 달리고
9: 기름값 걱정 날리고
8: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9: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8: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9: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1: 환인제약.
13: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0: 네, 내일 모레 수요일 5월 13일 개봉하는 영화죠. 교생실습의 김민아 감독님, 배우 이여름 씨와 함께했고요. 영화 교생실습 예매권 받으실 분들 발표할게요. 천문 동아리 하은지님, 타로 동아리 1119님, 변성기 오셨다는 방송반 6689님 이분들 외에도 몇 분 더 추첨해서 예매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하루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를 했는데, 야, 우리 신영 언니께서 얼마나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지 제가 오늘 몸소 느껴보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하면서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DJ를 처음 하는데 하면서도 이게 에너지 얻는 게 되게 크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오늘 무사히 넘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우의 희망곡 스페셜 DJ 한선아,
1: 영화 교생실습의 김민아 감독,
2: 배우 이여름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생유.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5: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해체하라는 미국의 종전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1: 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 속담의 뜻 아시죠? 뭐 모를 때 용감하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질문 나갑니다. 세상의 매운맛을 보기 전에 그래서 세상이 만만해 보였을 때 여러분은 뭐에 도전해 보셨습니까?

시절에 호랑이한테 덤빈 결과 성공이었습니까? 폭망이었습니까? 뭐 어느 쪽이든 바로 떠오른 어떤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하룻강아지였다 이 말씀이었다. 박수 드릴게요. 자, 덤벼보지 않고서는 내가 강아지인지 호랑이가 될 상인지 평생 모르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호랑이의 기계로 뭐든 덤벼보는 일주일 보내보시죠. 5월 11일 월요일 2시에 데이트 안영민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켈빈 해리스 피처링 엘리 굴딩의 아웃사이드 듣고 오셨습니다. 박정원님, 올 영민님 목소리 음소거 하셨나요? 이태림님, 이게 무슨 일이죠? 소리가 갑자기 안 나다가 확 나서 사무실 인터넷이 끊겼나 했네요. 네, 저 앞부분에 방송이 안 들렸었죠? 요게 방송 송출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초 동안 이게 안 나갔어요. 아무것도 안 나갔습니다. 와, 그 몇 초 사이에 저랑 부장님은 정말 지옥을 갔다 왔어요. 아, 한경현님, 주옥 같은 오프닝 멘트가 잘렸네요. 아쉬워요. 아유, 어떡합니까. 우리 메인 작가님이 일주일 동안 밤새서 적으신 건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이래. 세상 살이라는 게, 그쵸? 예. 아니, 그동안 늘 잘 되었던 것들이, 그래서 너무 잘 돼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머, 이게 이렇게 될 일이냐고, 끊길 일이냐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이게 또 날씨도 꾸질꾸질하고 오늘 기분 다운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예, 혼동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에 앞으로 또 2시간 동안 여러분들 또 흥겹게 흥 한번 올려드릴게요. 예, 그리고 커피도 오늘 방송사고 냈으니까 제작진들이 알아서 쏘겠지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삐그덕대면서 시작해본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요거 이따가 저희가 캄하게 좀 다운하게 이렇게 뭐 안정되게 저희가 시켜드릴게요. 왜냐, 오늘 특별한 분이 오시거든요. 자,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월요일 보내고 계시는지 사연 주세요.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영어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 경사, 영어 하룻 강아지들, 저 안영미한테 댐비세요. 오늘도 퀴즈 신청 열려 있고요. 자, 2부에서는 이 코너를 조금 급하게 땡겨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근심, 걱정 많은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속 시끄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의 고민을 들어주실 분. 우리 성진 스님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정용환 아나운서와 함께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해야 되는데 오프닝부터 삐그덕 됐으니까 사과하는 의미로다가 사과 방송 버전으로 갈게요. 예, 제가 이제 기자님들을 이렇게 부른 이유가요. 자, 또 사고를 쳤습니다. 아니, 제가 사고 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네, 이건 기사화하지 말아서 기사화를 원치 않습니다. 예, 네, 그런 날이 있잖아요. 올품님, 가지 마세요. 20몇 초 끊겼다고 가시면 안 돼요. 방탄꼭지 에어니플님,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멕시카님, 알레스 아우토님,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님, 죄송합니다. 롯데 렌터카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님, 빙그레님, 이게 다 저의 부주의 때문입니다. 우미건설 컨소시엄님, 어제 꿈자리가 좀 뒤숭숭하더라고요.

0: 괴담을 리얼생 와사비 주위푸드님, 주식회사 해리자 아보에님, 유동 골뱅이님, KB 국민은행님, 어디 가지 마시고요. 아, 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지금 옷을 벗겠습니다.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 실제로 그냥 옷을 벗겠습니다. 아, 이것 좀 찍어주세요. 예, 지금 바지 벗었어요. 네, 자, 이제 속옷 들어갑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돌아온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30킬 났다.
1: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 리버마켓에서 열리는 K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3: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2: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점검부터 사고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3: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교실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백진아님, 근데 방송사고는 갑자기 일어났을 텐데 왜 이렇게 준비된 것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이 순발력 뭐지? 뭐 이런 게 이제 베테랑이라는 거.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저기 옆방송에 가비 씨가 왔더라고요. 다들 저보고 분발하라고 하는데 가비 할 수 있겠어? 어? 아, 나 진짜. 아이, 가비가 방송사고 났어.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겠어? 아이, 뭐, 라디오 대 춤이나 췄겠지, 뭐. 크래비티, 어웨이크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7620번님, 저 어제 일요일에 갑자기 땡겨서 뷔페 다녀왔어요. 무물에서 개그맨 김준현 씨가 알려준 대로 그득 잘 챙겨 먹고 왔네요.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맞아요. 우리 요런 꿀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저희가 물어봤잖아요. 저도 그래서 앞으로는 뷔페 가면 첫 타로 김밥은 절대 안 먹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줄 아세요? 7734번님,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치러 갔는데 다 초등학생들 뿐이더라고요. 아, 시험 쉽겠네 했는데 떨어졌어요. 얘들아, 아줌마가 너네를 과소평가했다. 야, 니네 잘한다. 그럼요. 아마 뇌의 이 신선도 자체가 다를걸요. 빠릿빠릿하잖아요. 막 학군들 모두가 이놈의 스마트폰 때문에 지금 뇌가 빠져 있어요. 그런 줄 아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영미 누나. 저는 이제 중1 남자인데요. 제가 여친을 사귀게 됐어요. 너무 좋네요. 오늘 16일째 후대 좀 크게 한번 틀어주세요. 저희 두 대 그래도 기운 좋거든요. 손님들 많이 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Baby Don't Cry, Bitter Sweet.

0: 저희는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려요.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 누구인가?
1: Hi, Youngmi. I'm Sing Sing. Nice to meet you.
0: Hi, nice to meet you too, Sing Sing.
1: Hi.
0: What are you doing now?
1: I'm my baby listening radio.
0: Oh, baby.
1: Yeah, yeah.
0: You with baby, baby. How old are you?
1: 9 months. 9 months. 9 months.
0: 순간 침대 이름인 줄 알았네. 9 months.
1: Yes, yes.
0: Very baby, very, very baby. You, 그럼, very tired?
1: 매우 tired. So tired.
0: So tired. 그래도 you voice 굉장히 싱싱쌩쌩.
1: Yes, yes. I'm 싱싱.
0: Rose guest house.
1: 장미. 장미. 예, 전쟁?
0: No, no, no, no.
1: One more time.
0: Guest house. Rose motel?
1: 장미의 집.
0: No, no, no, no.
1: Rose.
0: 로즈 게스트하우스 또는
1: 로즈.
0: 오케이. 자, 노래 제목입니다. To you, me, to me, you.
1: 넌 나에게, 난 너에게. 난 너에게, 넌 나에게.
0: No, no, no, no. Almost,
1: 난
0: almost.
1: 난 너에게, 넌 나에게.
0: It's singer, 자전거 탄 풍경, 자탄풍.
1: 아, 너에게, 난 나에게, 넌.
0: 오카이. 자, 배우 이름이에요. Hi, Baby Castle.
1: Hi.
0: Hi, Baby Castle.
1: 고
0: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캐슬
1: 고화성
0: 오카이. 자, 영화 제목이에요. 맨 하우 아우
1: 쏘리
0: 싱싱 마이 싱싱
1: 쏘리.
0: 아, 이거 밴드 이름만 통과했어도 오카이 됐을 텐데. 아, 진짜. 네, 네. I'm so sorry, but I can't.
1: Thank you.
0: 아, 그래도 잘했어요. You very well. 잘했어요. 이 정도면.
1: Thank you.
0: 오케이. 원래 애 낳고 나면 이게 머리 힘들거든. 내가 네. 노 롤링. 아, 네. 오케이. Bye. I'm so sorry, but I can't.
1: Bye.
0: Yeah. 자, 싱싱이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리겠습니다. 하경사 주워먹기 퀴즈. 자, 밴드 이름이에요. Rose Guest House. Everybody understand? 정답 보내실 남바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It's Free 무료고요. 김치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은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니까 끝까지 기다려주시고요. 그 사이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싱싱의 신청곡, 성시경의 너는 나의 봄이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질문은 없다.
1: 그간 입 밖으로 꺼내놓기 부끄러웠던 질문들 이곳으로 오라.
0: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신 답을 찾아드립니다.
1: 비공인 대리질문서
0: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저와 함께 대리조사하실 분이죠. MBC의 얼굴, MBC의 간판 정영환 아나운서 어서오사.
1: 쑥스럽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정영환입니다.
0: 아니 근데 우리 정영환 아나운서가 최근에 산문집 발표에 이어서 예. 아주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 열심히 회사 다녀야죠.
0: 예, 김범수님께서 뭐. 전참시에 나오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미남이시던데요. 단독 출연 가나요라고 하는데 전참시에도 나오셨어요?
1: 아니 박소영 제 동기 아나운서가 이제 주인공이어서 나오는데 잠깐 이제 같이 나왔는데 네. 또 이렇게 찝어주시고 감사하네요.
0: 잠깐 얼마 정도 나왔어요?
1: 제가 알기로 몇 초 단위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0: 와, 몇 초인데 예. 딱 알아보시는 거야.
1: 아, 영광입니다.
0: 네. 그러면 요걸 시작으로 어떻게 좀 뭐 전참시라든지 뭐 나훈산이라든지 예. 뭐 전화가 좀 왔나요? 연결이 좀 됐나요?
1: 아유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 예, 그냥 제가 2, 30년 회사 다니면 언제쯤은 나도 뭐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0: 뭐 이런 것도 뭐, 없고
1: 아예 전혀 없습니다.
0: 책이 엄청 잘 나갔다 이런 것도
1: 아, 뭐 그냥 친구들이 이거 너냐 하고 아~ 사진 찍어 보내는 정도 뭐. 예, 그 정도는 좀 있었던 뭐 거죠.
0: 그 정도?
1: 그렇습니다.
0: 어때 단독 출연 욕심이 있다 없다?
1: 아, 이 욕심을 낸다. 오늘도 또 이제 저희 특집이 있는 방송이지만 예, 예, 예. 예, 저는 욕심을 내려놓기로 해서 사실 입사 초기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특이한 옥탑방 같은 데를 구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아 이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예.
0: 아 근데 우리 정영환 아나운서가 맨날 내려놨다 내려놨다 하는데 자꾸 얘기를 좀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더 계획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1: 제가 오늘 좀 반성을 하겠지만 저는 내려놓음을 욕망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냥 내려놔야 하는데 그 내려놓다라는 거에 또 집착을 하고 있는.
0: 거기에도 집착하고 있어.
1: 그렇습니다.
0: 자 이렇게 범사에 탐욕이 그득할 때 만나면 딱 좋을 뿐입니다. 저희가 모셨지 않습니까? 정영환 아나운서가 소개해 네. 주시죠.
1: 오늘만 기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욕심과 고민은 많고 답을 내릴 수 없는 인생. 누군가에게 모범 답안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고민 상담편. 오늘 감로수 같은 말씀 들려주실 분은요. 친근하면서도 다정하면서도 유쾌하면서도 현명함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남양주 성관사의 주지스님 성진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선불하십시오.
2: 아유 참 우리...
0: 아 이거 어떡하냐 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우리 정영환 아나운서가 평상시에 예. 관심이 많은 분야였거든요.
2: 좋습니다.
0: 그래서 오늘 예. 멘트가 좀 더 많아질 것 같은 생각에
2: 예. 이 청취자분들이 못 보셔서 안타까운데 네. 부처님을 모시고 나타나시는
0: 맞아요.
2: 아나운서분 처음 만납니다. 아,
0: 정말 부처님을 모시고
2: 진짜
0: 왔어요.
2: 모시고 왔어요.
0: 예. 이거 어디서 사신 거예요?
1: 아 제가 작년에 또 스리랑카까지 다녀와가지고요.
0: 아 예, 세상에.
1: 또, 예 불교에 또 여러
0: 어머 자리에. 세상에 아, 할렐루야.
1: 사무실에 입어주고 있습니다. 성불하세요.
0: 자 속세 중에 속세 방송국까지 이렇게 와 주셨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5월 달이 가장 바쁘시잖아요. 뒤에도 일정이 지금 막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네. 괜찮으시겠어요?
2: 오늘? 아유 뭐 이게 네. 그냥 뭐 이렇게 빡빡하기보다는 네. 예. 이제 우리 세속의 말로 이제 대목이라고
0: 아 그렇죠 네. 대목
2: 부처님 오신 날이 있다 보니까 예. 뭐 예. 이제 아무래도 이때는 행사가 네.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예.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이지. 올을 제외하고는 저희는 매우 한가합니다.
0: 아 그래요?
2: 네.
0: 그러면은 전 이것도 궁금했어요. 네. 그 스님분들이 행사를 가신다 하면 네.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거 해주시는 거예요?
2: 아 이게 예, 뭐 저희가 하는 행사는 대부분 이제 네. 뭐 종교 행사니까
0: 네네네 네, 네.
2: 가서 이제 법문을 해준다거나 아~ 요즘 약간 좀 다양하게 아~ 그 행사 틀이 이제 젊은 친구들의 어떤 흐름의 트렌드에 따라서 네.

0: 조금은 바뀌긴 했어요.
1: 요즘 대박이에요.
2: 그렇죠.
0: 네, 조금은 바뀌기도 해서.
2: 요즘 뉴진스님 덕분에 그래도 많이. 네.
1: 뿐만 아니라 박람회도 열리고 대박이 많았거든요.
0: 네. 예. 좀 예. 이제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예. 상담의 내용이 이제 좀 많이 틀려도 좋고 네, 많이 틀려도 좋고 해서 이제 주로 요즘은 또 대화를 더 많이 하는
1: 예, 소통이 늘었군요.
0: 그래서 토크를 훨씬 많이 한다.
1: 예.
2: 네. 4933번님께서 스님 놀라지 마세요. 영한 아나운서는 방송 욕심이 많고 영미 누나는 음란마이가 씌여 있습니다. 뭐 익히 아시고 네. 오시겠죠.
3: 마구니가 가득한 네,
2: 뭐 이미 익히 알고 오셨겠죠. 자, 근데 요즘 또 방송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네. 스님도 쇼츠 조회수 이런 거 일희일비한다거나 아니면 댓글 같은 거 보고 승이 나가지고 이거 네. 비추 누른다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0: 네. 원래 번뇌가 일어날 곳은 예. 손을 대지 않는다. 즉 아~ 보면 아이차. 마음이 동요될 일은 보지 않는다.
2: 야~ 와 정말 아니, 그럼 댓글도 안 보시고
1: 그 판도라의 상자를 네, 열지 않으시나요?
0: 제가 예. 이제 기본적으로 제 개인 SNS를 하지 않다 보니까
1: 예. 예,
2: 그래.
0: 마음이 매우 제 개인 SNS를 하지 않으면 뭐 제가 이제 한 번씩 들려서 간 곳의 조회수는 제 일이 아니어서
2: 아, 네. 네.
0: 전혀 마음에 동요를 주지 않고
2: 예. 와 그래 예.
0: 아니 왜냐하면 누구나 예. 이제 자신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평온하기 쉽지 않죠.
1: 아, 쉽잖아요.
0: 예, 그러면 이제 괴롭죠. 아예 쳐다보지를 말죠.
2: 아예 처음부터.
0: 예, 그때 보지는 않아서 네. 아직까지 편안합니다.
1: 아, 그렇군요.
2: 그런데 꼭 굳이 옆에서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0: 네.
2: 야, 내가 댓글 봤는데 말이야.
0: 예.
2: 그럼 네. 이런 글들이 올라왔더라. 아, 이렇게 그쵸. 또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럴 때 아예 귀를 그냥 닫아버립니까?
0: 다음엔 안 만나야죠.
2: 아예
1: 사람을 끊고.
2: 차단.
0: 아유 그 좋은 소리 듣기도 바빠 죽겠는데.
2: 그럼요. 게 맞습니다.
0: 굳이 나쁜 소리를 들을 이유는 없죠.
1: 예. 네. 아, 이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3902님. 그럼 데이터 무제한 안 쓰시는 거예요?
0: 아 데이터 무제한.
1: 예.
0: 아 예. 무제한을 일단 안 쓰고요.
1: 아 정말요?
2: 쓸 일도 없으실 것 같아요.
0: 아 아니, 예.
1: 예.
0: 저희들 캐릭터 자체가
2: 아, 네.
0: 중창단인데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다들 웃겨드리고 있어가지고.
1: 예. 예.
2: 윤정원님께서 또 오 번뇌가 일어날 곳은 보지 않는다. 저도 오늘 저희 부장님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외면하십시오. 눈을 감고 귀 닫고 입을 닫으십시오.
1: 마음의 평안을 예, 위해.
2: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1: 예. 자, 중창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목사님, 신부님, 원불교의 교무님 이렇게 네 분이서 종교 대통합 중창단을 하고 계셔요. 보통 그럼 어떤 노래 부릅니까?
0: 저희 처음에 결성할 때부터
1: 예.
0: 약속한 게 있어요.
1: 네.
0: 일단 종교 노래는 부르지 않는다.
2: 아, 그렇죠, 그렇죠.
1: 종교색 빼고. 네,
0: 종교색을 뺍니다. 종교색을 예. 빼고 가요를 부른다.
2: 가요.
0: 팝송까지도 살짝 합니다.
1: 예.
2: 아, 예.
0: 제가 이제 뭐 작년에도 뉴욕도 갔다고 해서 그걸 위해서 이제 뭐 팝송도 부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요.
1: 예. 네.
0: 모두가 종교에 관계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노래.
1: 대중가요로.
0: 대중가요로.
1: 예.
2: 아, 그러면 혹시 그 윤종신 씨의 환생 뭐 이런 거는 못 부릅니까?
0: 일단 이거는 제목이나
1: 어렵네요.
0: 제목에 걸림이 아니라 어려워서 못 부릅니다.
1: 예. 아, 어려워서.
0: 저희 네 명이 소화할 수 없습니다.
1: 예.
0: 윤종신 씨라는 분의 노래는
2: 예.
0: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1: 아, 그런 이유가 또 있을 수 있군요.
2: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1: 뭐 대표적으로 좀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신가요?
0: 아니, 저희가 이제 좋아하는 노래가 님과 함께라는 최근에
2: 예. 남진
0: 맞습니다.
2: 선배님의
0: 아, 제가 이제 또 우리 MBC 매주 수요일마다
2: 예.
0: 양현 선생님과 이제 여성시대를 하는데
2: 아, 예.
0: 시그널 곡이
1: 예.
0: 님과 함께입니다.
2: 님과 아. 함께.
0: 네, 그 님과 함께 중간에 목탁이 나오고
1: 예.
0: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1: 아.
0: 저희가 너무 좋아가지고
1: 예.
0: 이번에 저희가 행사 갈 때마다 이 노래를 예. 부르는데 성당 가서 이제 관세음 보사 목탁 치고
1: 예.
0: 예. 또 이제
2: 우와.
0: 절제반 오셔가지고 이분들 할렐루야 부르시고
2: 근데 제목이 너무 좋은 게
1: 근데 그 님이
2: 부처님이 예, 될 수도 그쵸. 있고
1: 모든 님이 될 수 있는
2: 예수님이 될 수도
1: 예,
2: 있고
1: 예.
2: 모두가 아, 와 이건 아, 이건 누가 선곡한 거예요? 너무 잘
1: 최고의 노래
0: 저희도 참 듣고
2: 예.
0: 너무 좋아가지고
2: 와
0: 예. 요즘 잘 부르고 있는 중에 하나가 님과 함께
2: 아 님과 함께가 아, 종교 대통합을
1: 최고의 노래네요.
2: 만드는 노래일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아, 네. 있었어요.
1: 예.
2: 그리고 또 하나 고급스러운 질문 또
0: 아,
2: 하나 드리겠습니다.
0: 예, 예.
2: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지 않습니까?
0: 네.
2: 그러면
0: 네.
2: 한여름에 목이
0: 네.
2: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이거는 정말 모두가 정말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1: 심지어 막 나를 물고 있어요. 막.
2: 네. 네.
1: 이 녀석이 막
2: 너무
1: 꼬았어요.
2: 가려워. 너무 가려운데 이거를
1: 예.
2: 탁 친다 안 친다?
0: 참 이게 이 친구들도 모기들도 다
1: 예.
0: 생존 기법이 있어서 다 물리

0: 뒤에 알아가지고 가까운 점이 있고 예. 네. 다행스럽게 요즘은 아, 이런 질문을 받기 전에 네. 한 가지 변한 세상이 있습니다.
1: 네. 뭔데요?
0: 요즘은 모기 기피제를 뿌리기 때문에 애들이 예. 만날 일이 많이 줄었고
2: 아 그렇군요.
1: 내가 죽이기 전에
0: 예 오지 말라.
1: 아 오지 말라.
0: 그래서 저희 가끔 우리 신부님이 자꾸 예. 절에서 못 오게 하니까 성당에 모기가 너무 많다고. 예.
1: 그쪽으로 또 네, 몰려갔군요.
0: 애들 죽으러 온다고 자꾸.
1: 아, 난 성당에서는 또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다. 예.
0: 성당은 죽일 수 있는 애들이 자꾸 일로 온다고.
2: 아, 그만 도망갔군요. 예. 예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는 데서 행복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아 그렇죠.
2: 탕후루. 버터떡 두 쫑 구 이런 좀 유행하는 음식들 네. 뭐 고기가 안 들어간 것들 많거든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2: 속세에서 최고로 유혹적인 음식 아 요건 진짜 맛있더라 하나만 꼽아 드실 수 있으십니까?
0: 이거는 뭐 이제 여러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데 탕후루입니다.
1: 탕후루요?
0: 예. 진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1: 예.
0: 근데 제가 이제 탕후루를 먹고 있으면 약간
1: 예.
0: 그 탕후루의 생긴 모습과
1: 예.
0: 스님 단 거 좋아하거든요.
2: 예.
1: 네.
0: 좋아하는데. 아 이쪽은 좀 느끼함으로 가서
1: 아,
2: 좀 더 자연의 단맛을 좀 추구하시는군요. 예. 예, 자연의 맛으로.
1: 김선영님께서 네 분이 예. 그럼 같이 회식하시면 무슨 메뉴를 드시나요?
0: 아, 이거는 이제 아주 정확합니다.
2: 어디 가시나요?
0: 제가 이제 같이 끼면 주로 네. 이제 중식이나 칼국수부터 해가지고
1: 오,
0: 이제
1: 네네네.
0: 약간 이제 한식 쪽으로 가고.
2: 예. 예.
0: 제가 같이 먹으러 가기에는 갑자기 다른 일 때문에 못 간다.
1: 네.
0: 뭐 신부님이 바로 돼지고기, 돼지갈비집 하루 정하시더라고요.
2: 아.
1: 기다렸다는 듯이.
0: 네, 가끔 빠져드려야 됩니다.
2: 아, 그렇군요.
0: 네, 가끔 눈치 보고 한 번씩 빠져드려야 됩니다.
1: 아, 그래도 네. 합의가 잘 되시네요, 정말.
2: 같이 아니,
0: 너무
2: 한식으로.
0: 이제 잘해주시니까.
2: 네. 네, 네. 네,
1: 네. 되게. 근데 탕후루는 왜 직접 사러 안 가시는
0: 아,
1: 거예요?
0: 이게 아직도 넘지 못할 벽 같습니다.
2: 아, 너무 속상해.
0: 제가 거기서 그걸 사먹고 듣고 있는 게.
2: 예.
0: 그게 또 어떻게 비칠지 몰라가지고
2: 아,
0: 제가 아직 넘지 못하는 선입니다.
1: 예. 네네.
2: 아니면 또 사찰 음식처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과일을 가지고
0: 아 글쎄 안 만들어줘가지고
2: 아, 그렇군요.
1: 알겠습니다.
2: 예.
1: 자 오늘 성진 스님 모시고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고민 상담편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함께할 텐데요. 즉문즉설도 있습니다. 고민도 좋고요. 속풀이도 좋고요. 성진 스님께 궁금한 점도 다 봤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까 말씀해 주신 만남 중창단 네 분이 여성시대에서 함께 부르신 아침 이슬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올게요.

0: 와.
1: 네, 만남 중창단 네 분의 아침이슬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왔고요. 조은주님께서 우와 아침이슬 라이브 버전 띵 너무 좋네요. 오늘 힐링이라고 하셨고요. 4793번님 아라리 맺힐 때에서 갑자기 탕후루가 생각이 났어요.
2: 달콤한 아라리.
1: 그러니까. 예. 아 이거 CM송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탕후루.
2: 0030님 와 메보 메인 보컬은 누가 하시는 거야? 아 이거 포지션 경쟁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1: 그럼요.
2: 예.
3: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하느냐? 예. 서로 안 하려고.
2: 아, 서로 미루려고. 부담을 덜으려고.
3: 누가 더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1: 그래. 예. 책임을 조금 이렇게.
3: 누가 저쪽이 좀 많은 좀 분량을 했으면 좋겠다.
2: 예. 아 그럼 최대한 뭐 파트가 좀 고르게 분배되어 있나요?
3: 아, 고르게 분배되어 있는데 네. 네. 아, 누가 좀 더 이제 노래 성격상 좀 많이 하는 분량이 나오면 네. 너무 편합니다.
1: 아 오히려.
3: 아 너무 즐겁고.
1: 야. 네. 그럼 이 중에 비주얼 담당은 또 누굽니까?
3: 어 비주얼 담당은 이 비주얼의 목적, 비주얼의 목적이 네. 일단 조명 쪽은 제가 하고요.
1: 아, 아 확실하죠.
3: 예. 조명은 제가 확실히 맡아서 주위를 밝히는
1: 자체가 비춰주니까
3: 주변을 밝히고요.
1: 예예예. 예.
3: 나머지들은 이 한마디 잘못하면 삐질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요.
2: 아 예.
3: 뭐 다
2: 예.
3: 그냥 도토리 키재기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고민 상담편 정용한 아나운서 그리고 성진스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성진스님께 미리 도착한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2: 네 이곳 33번님이십니다. 요즘 SNS에서 핫한 우는 아기 반야심경으로 달래기 네. 챌린지가 있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울다가도 반야심경 틀어주면 바로 뚝 그치던데 진짜 신기하거든요. 우는 애도 그치게 만드는 반야심경의 비결은 뭘까요?
1: 아,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이 요즘에 SNS에 진짜 많아서 저도 봤거든요. 저희가 음성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2: 병원을 찾았습니다.
1: 우와.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2: 예.
1: 이게 요즘 밈입니다. 밈. 밈으로 돌고 있어요 지금.
2: 뚝 그쳤어요.
1: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2: 효과가 좋다는 후기가 많아요.
1: 그러니까 우는 아기한테 그 네모난 치즈 있잖아요.
3: 네네.
1: 치즈를 던져서 이렇게 딱 붙이면 우는 아기가 멈추는 그 밈이 있어요, 또 돌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0: 옆에서 똑똑똑똑 해주면 좀 그칠 그쵸, 수 있을까요?
1: 예, 저는 효과 있을까 생각해요.
0: 이야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도 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두 대의 육아맘들 정말 많이 들어주시거든요. 지금 우는 아기랑 같이 듣고 있을 수 있으니까 라이브로
1: 네.
0: 우리 스님께서
1: 네.
0: 한번 이것 좀 해주세요. 지금이
2: 반야 심경 라이브
0: 낮잠 딱 이렇게 재울 시간이거든요. 딱.
1: 깨우면 안 되는 건데 굳이 제가 해서 깨일까봐 걱정은 되는데
0: 깨진 않을 거예요. 일단 그래도 깨진 않을 거예요.
2: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예, 좋습니다. 예, 예.
2: 자, 목탁도 직접 쳐주고 계십니다.

0: 악기, 목탁이 이제 악기의 역과도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자연스럽게 좀 가지 않았나?
1: 아~
0: 이것 때문에 노래 부를 때마다 제가 어려움이 큽니다. 아, 예. 모든 노래가 자꾸 연불처럼 나가가지고
2: 예.
0: 어려운 지휘자님 야단을 맞고 있는.
1: 예.
2: 반야신경 하시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세요?
0: 아 하면은 일단 목탁을 계속 치고 있습니다.
1: 아, 묵음으로. 예.
0: 네, 목탁을 계속 치고 있으면은 누군가 하십니다.
2: 예. 예. 그러니까는 다른 분들도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목탁을 좀 유난히 많이

0: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 줘.
1: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0: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1: 고형량이 뭔데?
0: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1: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2: 유통 골뱅이.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정영환 아나운서 그리고 성진스님과 함께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고민상담편 함께하고 있고요. 6050번님 154일차 아기 아빠입니다. 집안 대대로 기독교인데 반야심경 밤새 트느라 거의 다 외우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거 효과 확실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예,
6: 한두 사례가 아닙니다.
7: 이게 진짜 아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따로 녹음을 해야 되나.
5: 예. 전 이것도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합니다.
6: 예. 예. 예.
5: 우는 아이를 위해서. 자, 우는 아이 고민 일단 해결해 드렸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 스님께 궁금한 점 즉석에서 풀어드릴 테니까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또 광고 듣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2: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목표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0: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정영한 아나운서 그리고 성진 스님과 함께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고민 상담편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문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스님, 저는요. 요즘 남편이 하는 행동마다 눈에 가시 같아요. 김치 먹을 때 양념 걷어내는 것도 꼴보기 싫고. 별거 아닌데 모든 게 눈에 가시 같은데 왜 이럴까요? 어떻게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2: 사실 이제 이렇게 살면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다 있어가지고
0: 네.
2: 아이고 그게 없다는 거는 내가 그 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 볼 정도로 내가 꼴보기 사이 나온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라는 거니까
0: 네. 네.
2: 특히 이제 가족에서 이렇게 한 번씩 정말 꼴보기 싫다 뭐 뒷꼭지도 보기 싫다
0: 물 먹는 것조차도 네,
2: 이럴 때가
0: 싫다.
2: 있거든요. 이제 대부분 그거는 남편의 문제보다는 네. 내가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요.
0: 아,
2: 내가 네. 즐거우면요. 우리는 웬만하면 소화해냅니다.
0: 아,
2: 만약 이분한테도 갑자기 전화가 와요.
0: 네.
2: 어? 로또에 걸렸다고.
0: 어.
2: 그 순간 세상은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0: 너무 이쁘지. 사랑스럽지.
2: 다 아름답습니다. 즉, 제가 이럴 때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네. 이럴 때는 남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네. 내 기분을 바꾸는 거예요.
1: 아,
2: 내 기분을 중요해요. 바꾸기 위해서 나가서 네. 정말 하고 싶은 거든지 친구든지 먹고 싶은 거든지
0: 네.
2: 자기를 즐겁게 하고 계속 와야 돼요. 사람은 나쁜 걸 바꾸는 것보다 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꿀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겨.
0: 그래서 이게 이걸 네. 자기가 기분 좋으려고 이렇게 바람을 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 아.
0: 그러면 안 되죠.
2: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0: 기분을 바꾸다
2: 뒤에 이제 올 때 후폭풍도 있고.
0: 아, 예. 그렇죠.
2: 예. 그다음에 목적은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안 가도 돼요. 대부분 아. 우리 사람은 소박해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정말 나만의 한 시간 정도를 정말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쓰고 오면은 한 보통 한 네다섯 시간, 열 시간 가까이를 자기 마음 공간이 생긴다 그래요.
1: 아.
2: 마음 공간이 생기면 요 정도 꼴보기 싫은 거는 좀 그냥 소화합니다.
1: 헤아릴 수 있게 되는.
0: 그냥 예. 맛있는 것만 먹고 와도.
2: 그럼요. 예. 너무 거창하지 않다.
0: 그럼요, 그럼요.
2: 예.
0: 예. 이 문자님께서 그렇군요. 번뇌는 복권으로 벗어날 수 있군요.
1: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신 것 같긴 한데. 예.
0: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예. 갈게요.
1: 저는 제가 화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운전 시작하고 화를 너무 냅니다. 스님도 운전하시나요? 운전하면서 욕 안 하세요? 운전할 때 치솟는 화 참는 스키 좀 부탁드려요. 질문 주셨습니다.
2: 이건 제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운전을 초보 시절에 저희 이제 스승님,
0: 네.
2: 의사 선생님 뒤에 모시고 운전을 해가지고 받쳐도 그냥 말 안 합니다. 이게 습관이죠.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분을
1: 예.
2: 그 제가 핸들을 양손으로 꼭 잡아요. 왜냐면 이게 첫 습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0: 아예 그냥
2: 아예 예.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가끔 놀라고 그러면 스님들이 아이고 관세음보사 이런 게 있거든요.
0: 예.
2: 제가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에 욕 말고
0: 네.
2: 이럴 때 외치는
0: 네.
2: 뭔가 하나를 단어를 하나를 만들어라.
0: 욕 말고.
2: 말고.
0: 예. 네.
2: 만들어라. 오. 도라. 고마.
1: 예.
2: 저는 가끔 그냥 산에서 곰이 왔구나.
1: 예.
2: 곰 한 마리가 내려왔다.
0: 아, 예. 산에서 곰이 왔구나.
2: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어는 옛날 어른들은 놀래도 관세음보살.
0: 네.
2: 아이고 관세음보살.
0: 예.
2: 아이고 관세음보살.

0: 억양의 차이만 있는.
1: 억양의 예. 차이가 있더라도 그게 그 단어를 어떻게 뱉는다서 다른 거예요.
2: 천 가지의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네요. 네,
1: 그렇기 때문에 아, 대신 이왕이면 욕보다는 자기만의 단어 하나를 만들어라.
2: 그래. 왜냐하면 내가 내 입으로 욕을 뱉고 나면 예. 더 화가 나더라고요.
1: 그 말을 듣는 스스로의 기분이 맞아. 안 좋아져요.
0: 내기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네,
1: 그게 이제 그게 자기를 계속 이렇게 벽치기 하는 거예요.
2: 아. 어, 맞아요.
1: 벽치기 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웬만하면 감정은 표처럼 그 말이거든요.
0: 예.
1: 감정은 쏟아부으면 그냥 이렇게 연기처럼 사라져요.
2: 네. 예.
1: 근데 거기에 뭐 어떤 색깔을 실을 거냐. 이왕이면 욕 말고
2: 에헤.
1: 자기만의 단어를 부장님 하든지.
2: 네. 아유, 이런 부장님.
0: 부장님이 고민인 거죠. 예. 어. 아이고 부장님아.
1: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런 식의 조그만 노력과 인식의 전 태도의 변화는 예. 예, 스스로를 많은 걸 바꿔줍니다.
0: 아, 마음 다스리기군요.
1: 예. 예. 어려운 게 아니니까.
0: 네. 예.
2: 뒤에서 딱 박았는데 아이고 고미였구나.
0: 아이고 부장님이구나.
2: 이거 자체가 정말 예. 뭔가 해탈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런 질문들 고민과 질문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대답해 드릴 거고요.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올게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스마트하게 달리고
6: 기름값 걱정 날리고
5: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6: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5: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6: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5: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8: 오뚜기!
9: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0: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1: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세금 고민.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정영환 아나운서 그리고 성지은 스님과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고민 상담편 함께하고 있고요. 청취자분들의 고민과 질문들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5: 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님께 꽃바구니와 식사를 대접했는데 용돈을 안 주냐 서운하다 하시니까 저도 지금까지도 서운해요. 왜 이렇게 바라실까요? 어떻게 저도 서운하다고 말할까요?
4: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 뭐 서운하든 말해도 돼요.
4: 그럼.
6: 근데 저는 이게 자 이제 이런 제가 받을 때마다 예. 그래 그 참 이런 말은 서운하다. 아이고 울음말 왜 그래? 아버지 진짜 왜 그러세요? 이게 결코 나쁜 장면이 아니에요. 가족은 가족 관계에는 어떠한 그 옳고 그름이나
4: 네.
6: 우리는 남들은 아 내가 어떻게 비춰야 되고 그 사람을 뭘 좋아해야 되고 우리는 남들은 의식적으로 살지만 가족은 그 의식 밖에서의 관계성을 받았잖아요.
4: 네, 네, 네.
6: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하지 못하는 말 할 수는 있어요. 물론 네.

0: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심함은 있어야 되는데 부모자 제가 요즘 생각 부모 자식의 관계는 아 나도 서운해 말해도 돼요. 그러나 이 대화가 될 수 있기는 시간을 만든 건 왜 훌륭한 거야 나는. 아유 그렇지 부모는 왜냐면 다 자식한테 서운함이 생겨야 되고 자식도 네. 부모한테 서운함이 있는 게 당연하다. 왜? 서로의 관계는 조건 없는 사랑을 서로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인생에 서로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우리 삶 속에 누군가의 서운하다 말 한마디 베낄 수 있는 가족관계라는 게 결코 당연하지 않다. 예, 사회에 나오면 서운하다 말 한번 잘못하면 예. 되겠어요?
1: 안 되죠.
0: 못해요. 예, 예.
1: 그 뒤에 또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아요.
2: 여러 가지 부분이시죠.
0: 요즘 예.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좋아 추천 한 번만 해도 예.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0: 자다가도 누른다는데
1: 그럼요.
0: 아 이런데 그 가족은 그런 긴장 없잖아요.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그 서운함 때문에 또 서운하고 예. 그렇지만은 서로가 이런 서운함을 말할 수 있고 그렇지만 또 다음날 돼서 또 엄마 아버지가 또 다른 말 한마디 해주면 또 기분 좋아지거든요.
1: 네네네. 네, 네.
0: 저는 그래요. 아 이거 나도 서운했어요 엄마. 하고 에이 며칠 안 본다 해도 또 볼 수 있는 게 가족관계니까 이런 게 너무 큰 의미 두지는 말라.
1: 맞아요.
0: 그냥 내가 네. 꽃이라도 드렸고 네. 식사라도 대접해드리니 네. 용돈 안 준다는 서운함은 들었었구나. 다른 건 다 했다는 거니까.
1: 네네네.
0: 뭐 그냥 이렇게 그래 나는 이것도 했어. 예.
1: 그리고 그때그때 말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전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쌓이더라고요. 네.
0: 가족은 네. 그렇지 않아요. 가족은 서로가 이런 말 좀 주고받아서 미안하다도 하고
1: 네.
0: 미안하다. 아, 자식도 부모한테 저는 이게 서운해서 해. 부모도 생각해요.
1: 맞아요.
0: 아 그래 이건 우리 자식 서운하구나. 내 서운한 것만 생각했는데 조심하거든요. 그렇게 주고받는 게 가족이니까 예, 서운하다 말하세요. 괜찮아요.
1: 저도 이번에 어버이날 저희 엄마한테 꽃과 용돈을 드렸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꽃만 놓고 가시려 그러는 거예요.
2: 아, 놓고 가시려 했어요.
1: 근데 예전 같았으면 예.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속으로 삭혔을 텐데 아하. 그냥 엄마 꽃도 가져가야지. 어, 꽃 서운하잖아. 가져가. 그랬더니 아, 가져가시더라고요.
0: 예. 네. 이제 가족 관계만큼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1: 맞아요. 네. 네. 자, 5030번님. 50대 부장입니다. MG 직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방송에서나 보던 네? 제가요?
2: 제가요?
1: 직접 듣고 나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주위에서 어떤 난리가 나도 업무를 진짜 시키는 것만 합니다. 절에는 MG 스님 안 계시겠죠? MG 직원 이거 어떻게 대해야 원만하게 팀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0: 어, MG 스님 있습니다.
2: 오, MG 스님
1: 아, 있어요?
2: 계세요.
0: 제 제자 예. 상자가 다 MG예요.
1: 아, 네.
0: 다 MG 세대인데.
2: 좀 다른가요?
0: 어, 매우 당황했죠.
2: 아, 당황스러운 일이.
0: 매우 당황했죠. 예. 네, 저도 겪으면서 안 건데. 어 이제 이게 MG는 이게 대부분 우리의 문제도 있어요.
2: 예.
0: 왜냐 MG들은 정확하게 시켜줘야 돼요.
2: 아.
0: 그러니까 이제 MG들은 어 너가 원하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이로 이런 거야. 해줄 수 있냐?
2: 예.
0: 확실하게 물어야 돼요.
1: 네.
0: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제 MG 상자가 네. 제자가 들어왔을 때 어 그냥 그래 좀 내가 나갔다 오면 절에 불 좀 켜고 좀 있어.
1: 네.
0: 딱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불도 켜고
1: 네.
0: 이제 아~ 다른 거 다 있는 뭐, 거예요.
2: 그렇죠. 정돈도 좀
0: 예.
2: 하고
0: 예. 이제 불도 켜놓고 예. 누가 오는지도 보고
1: 예.
0: 그다음에 바람이 불어서 쓰레기통에 넘어지면 나와서 그것도 세우고
2: 예.
0: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1: 예.
0: 가니까 쓰레기통이 날라가 있고
1: 아이고
0: 한데 정말 불만 켜놨더라고.
1: 불 켜놓고 있으라고
0: 하니까 전혀 불만 켜놔라.
2: 이게 좀 관리를 하라는 의미였는데.
0: 그치? 불만 딱 켜놓는 거야.
1: 지금 잠깐 좀 열받으신 것 같은데 아이고 예. 고마워.
2: 아이고 고마워.
0: 아이고 아이고 간세모사.
2: 예,
0: 아이고 간세모사.
1: 꿈이었구나.
0: 예. 그래서 터득했죠. 적응한다 생각하자.
2: 예.
1: 내가 적응을 하자.
0: 아 이거를 어. 이게 적응한다 생각하면은
1: 네.
0: 우리가 적응하는 것은 시대 따라가는 거잖아요.
1: 네네네. 예. 네, 네, 네.
0: 그래서 생각이 전환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적응하는 거지. 네, 내가 적응한다고 생각해야지 이걸 자꾸.
1: 네.
0: 아, 너는 왜 그랬냐라고만 자꾸 가봐야 평행선이고.
1: 맞아요.
0: 절대 나이 든 사람은 젊은이를 이길 수 없습니다.
1: 아. 네. 정말 노인을 위한 나라 없는 건가요?
0: 그거는 그렇게 해야 노인이 편안합니다.
2: 아 오히려 아. 좀 놓아줘야.
0: 네. 왜냐하면 결국은 그들의 의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2: 예.
1: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속 터질 때가.

0: 또 있죠. 예. 네,
1: 관세모사.
0: 관세모사.
2: 자, 6056님입니다. 고3, 중3 여학생 엄마입니다. 두 입시생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속이 터질 듯해서 매번 부딪힙니다. 어쩌면 좋죠? 답답해 미쳐요. 자, 공부를 시켜야 하는 어머님입니다.
1: 네, 이제 고3, 중3이잖아요.
0: 네. 예,
1: 때가 지났습니다.
2: 아, 지났나요?
1: 요거는.
2: 아, 예.
0: 어, 맞네.
1: 이거는.
0: 아. 이미 전부터 공부를 그쵸. 했었어야 되는 거네.
1: 4세 때,
2: 예.
1: 4세에서 한 6세 갈 때
0: 아~
1: 어머님이 공부하는 모습을 예. 아이에게 보여주셨어야 돼.
2: 아, 이미 기지를 만들었어야 했다.
0: 맞아. 아이들은 보는 대로 배우니까.
1: 네.
2: 예.
1: 그래서 아이고, 이게 아이고. 내가 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지가 전달이 안 되면
0: 예, 이미 머리가 컸는데 뭐 어떡해. 조은주님. 4세에서 6세 때요? 오메, 저는 늦었네요. 우리 애는 7살인데요. 예.
1: 아, 1, 7세. 그래도 가망이 있습니다.
2: 아, 아직 가망이 있어요. 있어요.
1: 예. 대신 예. 어머니가 4세 때, 6세 때 1년만 노력할 거를 7세면은 제가 볼 때 어머님이 최소 3년 이상 같이 앞에 앉아서 책 공부하셔야 돼요.
2: 예, 독서도 좀 자, 하시고.
0: 지금도 핸드폰 던져놔요. 없애버려.
1: 예. 특히 어머님이 핸드폰을 보면서 아이의 공부라는 건 절대 듣지 않습니다.
2: 아, 그렇죠. 말이 안 되죠.
1: 이게 전문용어 퍼빙이라고 하는데
2: 예.
1: 부모가 핸드폰에 너무 많이 보면 아이는 정서 불안을 겪는 게 개요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됐기 때문에
2: 예.
1: 예, 아이 공부를 바라면 어머님 핸드폰 안 보셔야 됩니다.
0: 아, 이거 저한테도 너무 어려운 숙제예요, 진짜. 저도 안 보려고 하는데 진짜 어쩔 수가 없는데. 이 005번님, 스님 제가요. 아, 앞서 나가기가 말도 못합니다.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해줬다? 근데 그 남자가 부산 사람이다? 그럼 저 결혼식을 서울에서 해야 되나 부산에서 해야 되나 머릿속에 이미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잡생각 많고 사서 걱정하는 저. 제 머릿속은 어찌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나저나 결혼식은 서울과 부산 중간 대전쯤에 사는 게 좋겠죠.
2: 아, 숲을 보시는 분이네요. 예, 멀리 내다보고 계십니다.
0: 너무 멀리 내다보시는데.
1: 그렇지, 원래 먼 산이 잘 보여서 먼 산에 훈수 두기 편하고요.
2: 예.
0: 아~
1: 자기가 산을 올라가면 훈수를 못 둡니다.
2: 야~
0: 오히려.
1: 예, 자기가 직접 하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2: 예.
1: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건 다 안 만나고 있다는 거죠.
2: 예.
0: 그렇죠.
1: 예, 누굴 만나고 있으면 서울과 부산 중간 대전쯤 얼마나 허망한 말인 걸 알겠죠.
2: 예.
0: 네.
1: 네, 이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먼 산은 보이잖아요. 내가 이제 그 일을 하지 않는 일에는 우리는 생각이 많아져요. 눈에만 보이니까. 그런데
2: 예.
1: 네. 그 산을 직접 타면은 온 너무 많은 신경 써야 되잖아요.
2: 예.
1: 힘들고 돌도 피해야 되고 다리 이쪽도 절로 가야 되고 길도 찾아야 되고 즉 이럴 때는 행동을 직접 늘 하면서 하면은. 예. 생각이 줍니다.
0: 와.
1: 산은 멀리 볼 때 말이 많고 직접 타면 말이 줍니다.
2: 훈수 두기가 쉽다.
0: 자, 예. 직접 생각만 하지 말고 행하라.
1: 예.
2: 예.
0: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예. 같긴 해요.
1: 제발 많이 만나세요.
0: 네.
1: 예, 대전이고 서울이고 부산이고.
2: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0: 예. 아니, 대전 한번 가보던가 지금. 빨리 티켓부터 끊어요.
2: 예.
0: 그러면.
2: 예. 9875님. 저는 제 위에 관리자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올리는 기한마다 전부 다 사소한 것까지 수정을 요구하세요. 그럴 때마다 수정을 아예 하시나 봐요. 바꾸나 봐요.
0: 아.
2: 그럴 때마다 제가 일 못하는 사람인 건가 너무 자괴감이 들고 일하기도 싫어져서 고민이 많습니다. 자꾸 손해보는 거예요.
1: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0: 예. 네.
1: 어차피 관리자는 못 바꿉니다.
0: 아, 그렇죠.
1: 조직이 그래요.
0: 네.
1: 관리자는 내가 안 뽑았기 때문에
0: 네.
1: 예, 사장님이 뽑으셨기 때문에 내가 못 바꿉니다.
0: 네.
1: 그러면 이런 거죠. 그냥 처음부터 네. 가볍게 올리는 거예요. 어차피 올려봐야 수정 받을
0: 텐데. 저분이 수정할 거니까.
1: 한 세 번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2: 예.
1: 네, 저도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출을 할 때부터 뭐 제출을 하면은
0: 네.
1: 항상 마음가짐 가져요. 다섯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0: 아, 미리.
1: 네, 미리.
2: 너무 완벽에 집착하지 네, 않는군요.
1: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해놓고 이게 난 완벽하게 했다는 생각하는 순간 자그마한 피드백이 와도 흔들려요.
0: 네, 맞아요.
1: 난 완벽하잖아. 근데 이거는 누가 정한 거야?
0: 아~
1: 내가 정한 거잖아. 결정 그렇죠. 저쪽이 하는데.
0: 예.
1: 이게 어리석은 거죠.
0: 아~
1: 결정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내가 결정 다 내놓고 하는 거잖아.
0: 그렇죠.
1: 결정은 관리자가 한다.
0: 아, 그냥 그 역할을 저 사람한테 그냥 주면 되겠네요.
1: 그러니까 당연히 예. 잘 많이 고쳐주면
0: 예.
1: 고친 것도 가져가고.
0: 뭐
1: 어때?
0: 아~
1: 저분이 역할이 저거니까 그냥
2: 예.
0: 그래
1: 예, 이게 뭐 내가 한 다섯 번 왔다 가면 되지 뭐
0: 이런 거 가지고 저도 자괴감 같은 건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1: 예, 그냥 나의 자괴감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돼요.
0: 예.
1: 나가서 충분히 자신의 존재감은

0: 소중한 거는 이거 수정 몇 번 왔다 갔다 해 손상되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예, 서류에 자기를 담지 말라. 그리고 그 서류는 그냥 서류일 뿐이다.
1: 예. 네. 자, 5605번님. 스님, 전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엄마예요. 아이가 왜 공부가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줘야 될까요? 전 너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요. 와,
2: 어떻게 그렇죠.
0: 너무 추상적이에요.
1: 예. 네, 그냥 뭐라고 말하는 거죠?
0: 그냥 엄마는 공부가 좋아라고 대답해야죠.
1: 아.
0: 아이의 대답을 할 때 자꾸 엄마를 빼면 안 돼요.
1: 아.
0: 아이의 대답은 네. 엄마가 그 대답의 주체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답을 그냥 주는 사람처럼 하면 아이는 감동받지 못할 거예요. 네. 엄마는 공부를 해봤는데 아, 나도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가 그때 공부를 했을 때 하고 7년을 지났을 때 얻었을 때 기쁨이 더 컸어. 난 엄마는 사실 공부를 하고 나니까 기쁘고 좋았어. 내 자신이 되게 자랑스러워 보였어. 좋았고 어느 날 더 예뻐 보였어. 이런 말이 아이를 더 설득시킬 수 있을 거예요.
1: 그래,
0: 이게 가치는 아이가 그 가치를 어떻게 알아요?
1: 그쵸,
2: 맞네요.
0: 아이는 엄마가 행복해하고 엄마의 감정을 보고 아, 엄마는 공부를 이야기할 때 너무 즐겁고 기쁘게 보여. 그럼 아이는 그래 공부라는 게 때로는 기쁠 수 있구나.
2: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너를 위한 거야. 이거 뭐 연인 관계든 상사 관계든 다 안 들리잖아요.
0: 그렇죠.
2: 예.
0: 너의 관계니까.
2: 그렇죠. 다 너를 위해 그런 거야.
1: 다 너를 위해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은
0: 그치 그거는 안 들린다. 내가 해보니 나는 솔직히 있었어. 나도 공부가 처음에는 별 재미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해볼 때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의미란 말도 어려워. 그냥 그게 좋았어. 나의 이야기를 자꾸 들려줘라 부디.
1: 아~
0: 예, 이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아이는 귀가 열리지.
2: 예.
0: 세상의 이야기를 해봐야 아이가 어떻게 압니까 지금.
2: 맞습니다.
0: 예, 가치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어머니의 진솔한 감정을 말해주면 좋겠다.
2: 예.
0: 그거에 대해서.
2: 안정숙님께서 스님 저희 시어머님께서 본인 안 쓰시는 걸 자꾸 친정엄마께 드리라고 하는데 이거 거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봐도 별로인 걸 자꾸 건네주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이 마음은 좋은 의도인 것 같은데
1: 이런 분들 계세요.
0: 그래서 저는 이럴 때 그냥 전해드려요. 왜? 나이가 별론데 어머니도 좋아. 그분들 세계는 또 서로 통할 수도 있어요. 이게.
2: 아, 이것도 나의 판단이다.
0: 네, 너무 중간자 개입을 너무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1: 아, 네. 내가 판단하지 말고
0: 네. 네. 그냥 왜냐하면 어머니가 바꿔야 내 몸이 쉬우면 이런 걸 줘. 난 싫어. 그럼 전달하면 돼. 어머니가 이거 자기 받 그다음에는 아, 네. 그냥 이것보다는 어머니 이런 게 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어설프게 중재자 하려다 보면 망하고.
1: 네네네.
2: 아, 이거 맞네, 맞네.
0: 여기 감정이 내가 물건의 감정을 또 담잖아요. 내가.
1: 예. 맞아요.
0: 엄마가 싫으면 그만인데.
1: 네네네.
0: 지금 딸까지 며느리까지 여기서 또 싫은 감정이나
1: 맞아요,
0: 판단이
1: 맞아요.
0: 들어가 버리면 이름 복잡해져요.
2: 맞네요. 우리 시어머니 왜 이래? 막 이러잖아요. 네,
0: 관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1: 아니 내가 숙제를 만들고 있었네.
0: 그럼 자꾸
1: 응.
0: 그 관계나 이 일이 엄마 한번 싫어할 일이
1: 네.
0: 나까지 열부가 되면 복잡해져. 아,
2: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였네요. 네,
0: 자기 가치가 들어가면
2: 예.
0: 이거는 판단의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1: 아~ 네,
0: 이런 일에는 자기 가치를 될 수 있으면 늦지 않는 게 좋아요.
2: 아~
1: 와 진짜 아니 인생 이렇게 단순하고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우리 그동안 너무 군더더기들을 많이 붙이고 진짜. 살았던 것 같아요.
2: 서서 고생하고 있었네요.
1: 맞아요 맞아요.
2: 네.
1: 자 우리 두댕이들이 이런저런 고민들 많이 털어놓으셨는데 쭉 보셨잖아요. 우리 두댕이들한테 전체적으로 네.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지금의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
0: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조금이라도 밝게 만들 때
1: 네.
0: 우리가 그 힘으로 내 좀 어려운 일을 버틸 수 있지.
1: 네.
0: 내가 오늘을 내가 지금 즐겁게 하거나 밝게 못 받으면은 아무리 작은 일도 무게가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영민 같은 우리 오늘 라디오도 듣고 이런 시간 하나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1: 네.
0: 들으면서 그냥 웃고
1: 네.
0: 즐거워진 마음이 생기면 그만큼 마음 공간이 넘어져서 주머니가 커지기 때문에 웬만한 건 잘 담으실 겁니다.
1: 와 너무 감사합니다. 윤정원님께서 오늘 잔뜩 배워갑니다 스님이라고 하셨고요. 자 어떻게 다들 오늘 속이 좀 후련해지셨나 모르겠네요. 마음의 숙제들 좀 다 털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고민 상담편 함께 해봤는데 혹시 다음에 저희가 2탄으로 좀 모셔도 될까요? 우리 저기 성진스님.
0: 아, 예, 예. 아유, 네, 예. 제가
1: 탕후루
0: 불러 주시면 네, 예. 탕후루가 네. 아유, 모셔 네. 불러 주시면
1: 네.
0: 시간 되면 얼마든지 와서
1: 대신에 많이 바쁘지 않은 시즌에
0: 네,
1: 저희가
0: 네,
1: 꼭 한 번 또 네. 뵙고

0: 좋습니다. 네. 아, 12월에 불러도 될까요? 가장 아유, 네, 네, 네. 그때 비수기잖아요. 그렇죠?
1: 아유, 그게. 아, 이게 또 의외의 성수기여가지고.
0: 아, 의외로 또 성수기예요? 아, 또 이런 날이
1: 만남 중창년 때문에.
2: 아, 그렇네요.
0: 조은주님께서 오늘 너무 무해하고 즐겁고 행복했어요. 네. 자주 오세요, 스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정영환 아나운서는 예. 오늘 어떻게 좀 많이 내려놓으셨어요?
2: 아, 저 일부러 오늘 제가 모시고 온 부처님도 이게 침묵을 잘 지키는 건데
0: 아, 예.
2: 제가 항상 말하고 싶고 막 뭔가 더 질문하고 싶은 그런 집착이 있거든요.
0: 네, 예. 예,
2: 스님과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예. 좀 마음이 가벼워지는
0: 예. 예. 네, 네,
2: 많이 배워갑니다, 스님.
0: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상담, 고민 상담편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성진 스님 그리고 정영환 아나운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이승환의 물어본다 듣고 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레이첼 야마가타의 노 디렉션 듣고 오셨고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개를 못 다해드린 사연들이 많습니다. 2631번님, 좀 전에 공부 안 하는 아이 상담 때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거 끝난 건가요? 아, 이거 해법 너무 속 시원하네요. 네, 자, 이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시부터는 생업을 적고 들으셔야 된다고. 나중에 또 미니로 한번 또 다시 듣기로 한번 들어보세요. 5180번님, 저 밭에 부추 베어야 되는데 개구리가 입주해 있네요. 여기는 넘어가려고요. 아미타부 관세음보살. 어디, 아이고 여기 숨어 있었네. 아이고.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숨어 있냐? 안 보일 거. 자, 기운 드리겠습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띠맘 잘 해보자고요. 육아용품도 선물로 드릴게요. 758번님, 타지역 카페 사장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핫한 카페에 모여서 커피 마시는 모임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요즘 카페 트렌드 공유 및 시음회예요. 아무래도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되고 진상 손님 얘기, 매출 고민 등등 가감없이 하게 되네요. 저는 막내라서 카페 선정 업무랑 총무를 맡고 있답니다. 우와, 되게 신기하네요. 요런 모임들이 또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다른 카페에 가봐서 또 먹어보고 이제부터 요게 장점이고 요게 단점이고 이렇게 또 분석도 해보시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라디오도 한번 나중에 라디오 모임 한번 만들면 어떨까? 아, 아니다. 귀찮다. 5001번님, 아이랑 놀이터 나왔습니다. 텀블러에 커피도 담아왔거든요. 노는 아이 보면서 여유를 즐기고 싶었는데 아, 10분 동안 엄마를 6번을 부르네요. 벌써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5001번님을 위한 노래입니다. 서영은의 아름다운 구속.

아니다 귀찮다. 얘서 빵 터졌어요. 너무 영미 언니 같다. 그쵸? 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ISFP야. 즉흥적으로 와 이거 어떨까 하다가 에이, 됐다 뭘 하냐. 김슬기님 10분에 저기 6번 엄마 부르는 거면 혼자 잘 노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애는 6살인데 1분에 100만 번을 불러요. 키카 갈 때마다 약속합니다. 혼자 노는 거야. 혼자 놀 수 있지. 엄마 부르면 집에 간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애들 눈앞에 보이는 건 엄마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친구가 엄마밖에 없는데. 아 진짜 그럴 땐 좀 짠하기도 하고. 예, 근데 또 내 체력은 한계가 있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9824번님 영미씨. 아니 결혼도 안 하신 분이 놀이터 사정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신대요. 조카가 많으신가. 네, 이분께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선물을 좀 드려야겠네요. 네. 아, 뭐 어떻게 이렇게 결혼 안 한 사람처럼 보인다는데. 이 종표님, 여기는 철거 현장입니다. 일당벌이 알바하고 있어요. 내일도 일하고 싶다. 네. 이 종표님 우리 단골 손님이신데. 근데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그런데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요런 날도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니라서 괜찮은 건가? 그래도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도 섭취하는 콩콩효소에서 효소 유산균,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안영미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앞서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서 또 그 오프닝 때 방송 사고 났던 거 그거 여러분들 이제 잊으셨죠? 까먹었는데 내가 또 상기시켰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좀 더 비우시라고 반야심경 버전으로 가볼게요. 우리 좀 더 내려놔 봅시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예, 환인제약님. 아이고, 환인제약을 저희한테 주신다고?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쉐보레님, 오뚜기 카레님,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중님, 슬림에이 다이어트님, 아유, 다 괜찮습니다. 안 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한국세무사회님, 브람스 안마의자님,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님, IS동서님, 우미건설 컨소시엄님. 아유, 이거 반야심경 들으시더니 다들 주무시네. 아이, 주무시면 안 돼. 아유, 운전할 때 주무시면 안 돼요. 예, 일어나시고요. 주식회사 본컴퍼니님,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님.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사랑만 있으면 괜찮아요. 이카운트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님,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관심만 주십시오. 예, 다른 건 괜찮습니다. 아이고, 뒤에서 박아버렸네. 아, 곰이 왔어? 아유, 아닙니다. 욕한 거 아니에요. 예. 자, 새싹 문자가 왔네요. 3433번님, 안영미씨 돌아기 하원 시간에 퇴근하면서 두 대를 듣고 있는데요. 미혼인 줄 알았는데 기혼에 심지어 둘째 임신 중이시라니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태명이 너무 궁금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지금 문자로 이런 문자가 왔어요. 이 정도면 DJ가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냐. 지금 어떡하지? 내 인지도가 이렇게 딸리나?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진짜. 그 얼마 전에 저기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또, 안영미 씨! 누군지 알죠? 남편분 성함이 뭐죠?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 남편분 성함을 왜 물어보는 거야? 예, 열심히 노 젓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제 인지도 많이 쌓아가 볼게요. 자, 끝곡으로 10cm의 고백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0: 호텔로.
1: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경북 경주에 있는 오릉.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를 비롯해 모두 다섯 개의 능이 모여있어 오릉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봄꽃 필 때도 예쁘지만 넓은 잔디와 한적한 분위기 덕분에 요즘 같은 때 걷기 좋은 곳입니다. 경주 오릉은 들어서면 비스듬히 누운 소나무 숲길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수백 년은 됐을 법한 굵은 소나무 그늘 아래로 산책로가 이어지는데요. 길가 연못에는 연잎이 올라와 있고 안쪽으로 이어진 대나무 숲길 끝에는 돌담으로 둘러싸인 정자와 오래된 우물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능 옆을 따라 걷다 보면 역사가 그냥 풍경이 되는 느낌이네요. 5월 11일 월요일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 토드 런그렌의 Hello It's Me 였어요. 아주 빈티지한 사운드. 아마도 한 60년대, 70년대쯤 나온 음악의 사운드가 아주 너무 약간 빈티지한 사운드가 굉장히 좋아요. 요즘에 이런 사운드를 만들려고 추구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은데 역시 예전에 정말 오리지널로 나온 것들이 뭔가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오늘 같은 날씨 굉장히 듣기가 좋네요. 우리 오늘 좀 서울은 비도 좀 오고 이렇게 촉촉한 날씨에 이런 음악, 약간 빈티지한 사운드의 음악이 굉장히 듣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송수연님도 비 오는 오후 적적한 마음이 음악 덕분에 촉촉해지네요 라고. 비 오는 날에는 참 음악을 들으면은 또 기분이 또 달라요. 똑같은 음악을 들어도 굉장히 잘 들리고 또 그 감성에 좀 더 젖은 느낌이라 음악이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김석영님, 오늘 유난히 상수님 라디오가 듣고 싶어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라디오 들으면서 집안일 하려고 일거리도 남겨두었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유난히 오늘 뭔가 분위기 있고 오늘에 잘 맞는 노래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차분한 이런 분위기를 또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또 집안일 하려고 일거리도 남겨두신 거 보니까 그게 김석영님한테는 굉장한 행복인 것 같아요. 좋은 음악 들으면서 차분하게 집안이라는. 아, 김석영님 오늘 이 문자 그 시작하자마자 보내주신 문자가 너무 좋아서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까지 딱 있으면 정말 완벽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월요일인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당진시청, 백조싱크, 음식물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BS한양, 오뚜기 카레, 한국세무사회, 멕시칸, 브람쌈마의자, 뿌리담은 리얼생와사비, 주비푸드,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올품, 쉐보레,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샤브올데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큐!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한양 제일건설.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4: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리버마켓에서 열리는 케이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3: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4: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6: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박지훈의 그대는 나무 같아 들으셨습니다. 와, 목요일에 이렇게 별일 없어도 보내는 문자를 보내는 법을 우리 소소데이에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우리 4183 쓰시는 분도 아주 문자를 능숙하게 잘 보내시네요. 아 그래요. 뭐 아무 내용 없지만 저는 그냥 바나나 우유 쿠폰 쓱 보내드릴게요. 3624 쓰시는 분. 손님도 없고 완벽한 하루 듣기 좋은 오후네요. 제주 함덕에서 보내주셨어요. 아 함덕. 함덕은 항상 이렇게 관광객들도 많고 손님이 많은데 손님이 그래 이 시간에 잠깐 없는 거죠. 좀 이따가 이제 또 저녁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어떤 직종인지는 모르겠지만 손님이 있어야 될 텐데요. 손님 오시라고 제가 좋은 노래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노래입니다. 숱한 밤들.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숱한 밤들 들으셨습니다. 7805 쓰시는 분이 순디가 월요일 1, 2부는 문자가 적다고 슬퍼해서 문자 보내요. 오늘같이 비오는 날엔 완화에서 나오는 음악 들으며 창밖 풍경을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오늘이 그날이네요. 완화 스타일 선곡 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완벽한 하루 월요일에는 1, 2부, 월요일 1, 2부 특히 1, 2부에는 문자가 적긴 적어요. 그렇다고 전 슬픈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좀 심심한 거죠. 왜냐면 여러분이 문자가 막 오면은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데 문자가 없으면은 그냥 좀 심심하게 음악 틀고 그래도 또 좋은 음악들을 틀고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슬픈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죠. 7805 쓰시는 분 완화에서 나오는 음악 들으면서 창밖 풍경을 보면서 커피 한잔 드시라고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희라님은 순디 목소리 들으면서 아들들 옷 정리 중이에요. 아들이 사춘기인지 검정 흰색만 입으려 해서 옷이 많아.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데이브 발렌틴의 In Love's Time입니다. 사전에는 플루트로 표기되어 있지만 흔히 플루시라 부르는 관악기를 연주하는 미국 아티스트인데요. 클래식에서 많이 쓰이는 이 악기를 데이브 발렌틴은 라틴 팝, 재즈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70년대부터

활동했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 82년에 나왔고요. 커티스 킹 주니어가 노래를 해줬는데요. 사랑할 땐 필요한 모든 것이 당신의 삶 속에 주어질 겁니다 하고 얘기하는 편한 리듬의 발라드입니다. 영화음악의 거장이자 재즈 피아니스트 데이브 그루신이 편곡을 했는데 여러 악기 사이에서도 존재감 확실한 플루트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이브 발렌틴의 In Love's Time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유 발렌틴의 In Love's Time입니다. 아주 그 데이브 그리신 스타일의 어떤 그 당시에 퓨전 재즈 음악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많은 악기들이 쓰이는데 이 플루트도 굉장히 좋은 악기 중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악기 중에 하나였고 이 당시 70년대 이때는 브라질 음악에도 굉장히 많은 플루트 연주자들이 연주를 같이 했죠. 오히려 굉장히 팝 음악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악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이 곡 참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런 날씨에 또 들으니까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곡이네요. 최희원님은 아 취저예요. 이 노래 줍줍이라고 하셨고요. 조은혜님, 저 오늘 처음 왔어요. 바쁜 일 처리하고 쉬는 시간이 생겨 라디오 들어볼까 하고 들어왔는데 완벽한 하루라는 문구가 마음에 드네요. 상수님 목소리도 잔잔해서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처음 오신 분이 또 좋은 노래도 나오니까 계속해서 완벽한 하루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석희선님이 취향의 공유로 또 사연 보내주셨어요. 머렐리, 이게 발음이 좀 어려워요. 머렐리의 스위트 커피 이 노래도 좋아요. 처음에는 샘 스미스 목소리인가 했는데 아무튼 제 취향의 고막 남친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곡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석희선님이 공유해주신 취향곡 멀렐리의 스윗 커피 드셨고요. 그 뒤로 서지연님 그리고 38302 쓰시는 분이 시청해주신 선우정화의 비온다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아, 비오는 날엔 또 선우정화 씨의 비온다 한 번씩 또 들어줘야죠. 아, 석희선님 제가 상순 세트 보내드릴게요. 커피 드립백 세트 그리고 닭가슴살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0: 프랑스 남부 지역에는 비가 또 안 온다고 그런 그레이스 씨 이렇게 아이디를 쓰시는 분 이름이 그레이스신가요? 제가 완벽한 하루에 파리 특파원으로 임명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날씨 얘기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파리 남부가 프랑스 남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남부 지방 부산 지방에 비가 온다고 한 거였군요. 갑자기 파리 얘기하다가 남부 지방에 비가 안 온다고 한 게 난 프랑스 남부인 줄 알았어요. 자 수정하겠습니다. 프랑스 남부에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 비가 안 온다고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9091 쓰시는 분은 순디 여동생이 운전하는 차 보조석에 타서 완벽한 하루 처음 듣게 됐네요. 목소리 고소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동생이 운전하는 차 보조석에 탔다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보조석이라면 옆자리인 거죠. 뭔가 보조를 좀 해주고 계신가요? 9091 쓰시는 분 옆에서 볼륨도 좀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내비도 좀 봐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처음 들으셨죠? 자주 오세요.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6864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택시 탔는데 상순 오빠 목소리가 들리네요. 반가워요. 택시 2611 기사님 멋지십니다. 야 완벽한 이 MBC FM4U를 듣고 계시는 우리 택시 기사님들 지금 제 목소리 들으실 텐데 정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6864 쓰시는 분께 대신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혹시 아직도 택시에 타고 계시면은 같이 택시 기사님께 커피 한 잔 대접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2611 기사님 이렇게 번호까지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저희 FM4U, MBC FM4U 항상 틀고 즐겁게 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4: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하셨는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주 우리 뭐 비 오는 날이 아니더라도 좋은 음악이 많이 나오니까 자주 놀러 오시기 바래요. 3191 쓰시는 분, 순디 안녕하세요. 듣기만 하다가 문자 보냅니다. 예전에 라디오 하실 때도 즐겨 들었는데 다시 들으니 너무 반갑고 여전히 좋은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결혼 전에 방송하실 때와 목소리의 편안함은 같은데 결혼하시고 한층 더 밝아지고 즐거워진 느낌이랄까? 아내분의 영향이겠죠? 무튼 좋다고요 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요? 결혼 전에 맞아요. 예전에 그 제가 EBS에서 세계음악기행 DJ를 했었는데 그때랑은 조금 뭔가 달라야죠. 왜냐면은 여긴 또 MBC잖아요.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EBS 할 때도 굉장히 좋은 음악도 많고 좋았는데 여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주 놀러 오시길 바라요. 3191 쓰시는 분. 그래도 듣기만 하다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거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완벽한 하루를 들으신 분 같아요. 제가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주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영래님이 신청해 주신 곡 장국영의 A Thousand Dreams of You 들어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1: 뭐,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0: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으로는 참 반가운 목소리죠. 프레디 머큐리의 Time Wait for No One 들으셨습니다. 참 프레디 머큐리가 떠나신 지가 지금 거의 3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도 참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곳에서 프레디 머큐리의 영화도 나왔고 또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더 새로운 곡은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 이 음악들이 남겨져 있다는 거에 참 감사할 따름이죠. 이렇게 좋은 목소리 그리고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우리한테는 행운인 것 같아요. 박영선님이 순디 좋은 음악만 듣고 사연 안 보내니 왠지 오늘은 무임승차하는 듯한 찜찜한 기분에 문자 보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그냥 완벽한 하루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이런 사연을 보내주시다니 참 여러분 박영선님 이게 박수 한번 쳐주고 싶어요. 박수만 쳐드릴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순댓국 밀키트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야, 많은 분들이 박영선님의 문자를 듣고 아 나도 이거 그냥 못 지나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 듣다가 좋은 음악 제가 진짜 좋은 음악이 나오면은 진짜 문자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좀 보내기도 하고 집에 가면서 운전할 때는 못 보내지만 이렇게 혹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듣다가 제 스타일의 음악이 딱 나오면 또 문자 보내곤 합니다. 문미희님 오늘 첫 문자 보내시는 분들 많으셔서 저도 보내봅니다. 일하면서 듣느라 내시는 졸려서 시끄러운 거 골라 들었거든요. 근데 라디오 다이얼 돌리기 귀찮아서 그냥 듣다 보니 순디에게 스며들었네요. 실없이 웃으며 말씀하시는 것도 이젠 익숙합니다. 많이 어색하셨나 봐요. 제가 많이 어색하셨어요. 문미님. 아 그래도 좋은 음악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4시에 참 졸려서 이렇게 차분한 음악 들으면 더 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좋은 음악이 나오면은 귀가 이렇게 계속 가면서 졸음이 더 달아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미희님도 그렇고요. 아무튼 이런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실없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자, 3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정식품, IS동서, 노무법인 폐, 롯데렌터카, 빙그레, 방탄꼭지, 에어니플,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우미건설 컨소시엄, 주식회사 본컴퍼니,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주식회사 BS한양, KB국민은행, 유동골뱅이,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한계를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3: 하나 버리면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에어니슬.
5: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임현정의 카페인에 이어서 오지원의 클라우즈까지 두 곡 들었습니다. 아, 정말 두 곡 다 오늘 같은 날씨에 뭐 지금 남부지방에는 비가 안 오지만 제가 있는 서울은 비가 좀 왔다가 그쳤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씨에는 굉장히 좋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비가 안 오고 해가 쨍쨍인 날씨에 이 노래가 안 어울리는 건 아닙니다. 맞죠? 뭔가 굉장히 그런 날씨에도 잘 어울리는 노래인데 왠지 비 오면은 또 분위기가 또 달라요. 날씨에 따라 듣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노래들은 참 좋네요. 1577 쓰시는 분이 무임승차하던 일인 여기 또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요즘 아까 좋은 노래를 들으면은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문자를 안 보내면 약간 무임승차하는 느낌이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보내주시고 계세요. 염정현님도 무임승차하다 뜨끔해서 저도 보냅니다. 순디 목소리 오늘 날씨에 듣기 너무 좋아요. 음악이 들으면 그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는 얼마나 전화를 많이 했으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생각이 나겠죠. 지금 또 연애할 때 신랑. 알겠습니다. 존박의 이상한 사람 같이 들어보죠.

존박의 이상한 사람 들으셨습니다. 아, 이상한 사람 소개하면서 아, 이런 분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걱정을 했는데 정말 나왔어요. 6078 쓰시는 분, 이상한 사람은 치과로. 경고! 6078 쓰시는 분한테 이런 거 안 됩니다. 우리 완벽한 하루에는 이런 유머는 안 됩니다. 7990 쓰시는 분, 상순 퀴즈. 순디는 과연 오늘 아군인가 적군인가? 저도 틀릴 때마다 일치해서 참 힘드네요. 그래요. 저도 참 힘듭니다. 아, 금토일 그냥 3일 연속으로 계속 상승 퀴즈 틀리고 있어요. 알죠? 오늘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드웨인 그리고 레니 크래비츠가 얼마 전에 발매한 싱글이죠. 하이웨이 러버리 듣고 4부 상승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5월 11일 오늘은 청취자 양수정님께서 제보해 주신 가수 윤상 씨의 생일입니다. 아, 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상순 퀴즈에서 나오는군요. 윤상 씨는 국내 시티팝과 발라드 음악을 대표하는 뮤지션으로 감각적이고 세련된 사운드로 사랑받아온 가수죠. 또 미국 버클리 음대를 졸업한 걸로도 유명한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버클리 음대의 버클리는 사람 이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그래요. 버클리 음대의 버클리가 사람 이름인지 어떤 이름인지는 저는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버클리 대학이라는 곳은 버클리 대학, 샌프란시스코에 버클리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버클리 지역에 이라서 버클리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버클리 음대는 동쪽이죠. 동부에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람 이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버클리라는 어떤 성을 가진 뮤지션 많아요. 그래서 버클리라는 어떤 음악하는 사람이 음대를 세워서 버클리 음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진짜 버클리 대학교는 저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또 사람 이름으로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오! 밖에서 왜요? 저 웃음을 짓고 있는 거죠? 우리 황종현 국장님이 씩 하면서 웃었어요. 걸러들었다 이런 느낌인가요? 자, 저는 그래도 5로 고집해 보겠습니다. 상승 퀴즈가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 그래도 한번 찍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클리 음대 버클리는 사람 이름이다. O, X.

소중한 시간을 또 즐기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수정님은 퀴즈에는 참여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진짜 왜 안 왔어요? 이용하신 거 그냥 O나 X 아무거나 하나 쓰시지. 자, 오늘 버클리 음대, 버클리는 사람 이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저는 사람 이름이 맞을 것이다. 버클리 하면 딱 떠오르는 뮤지션이 있어요. 제프 버클리가 있죠. 그냥 떠오르는 뮤지션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닌 거,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사람 이름이 많다 이거예요. 자, 6286 쓰신 분, 오늘도 힘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5입니다. 아, 버클리 음대 버클리는 사람 이름이 맞습니다. 보스턴에, 맞아요. 보스턴에 있죠.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는 학교 설립자 로렌스 버크의 버크와 그의 아들 리 버크의 리를 합쳐 버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철자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읽히는 미국의 UC 버클리는 캘리포니아주에 실제로 있는 도시 이름 버클리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제가 얘기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아, 참. 아까 우리 황정현 국장님의 그 미소는 실패다. 이 미소군요. 아, 정말 오랜만에 맞췄어요. 오늘부터 이제 또 한번 쭉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상승 퀴즈 오늘 정답 맞추신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윤상 씨의 생일입니다. 저희가 또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정말 윤상 씨의 생일을 진심으로 우리 태어나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상디. 진심으로 윤상 씨의 생일을 축하드리며 윤상 씨 노래 안 들을 수가 없죠. 윤상의 노래입니다. 가려진 시간 사이로.

0: 들으셨습니다. 6286 쓰시는 분, 형님 맞출 줄 몰랐습니다. 심플하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하지만 맞췄습니다. 6286 쓰시는 분은 맞추셨나요? 못 맞췄죠? 저도 이제 5대5니까 잘하면 그냥 맞습니다. 0276 쓰시는 분, 어머 오늘은 웬일로 맞췄대요. 일부러 순디 반대로 찍었는데 제가 상순 퀴즈에 신뢰를 많이 잃었군요. 제가 정말 예전에는 날라다녔는데 정말 요즘에는 좀 상승 퀴즈가 조금 어려워요.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재밌잖아요. 계속해서 상승 퀴즈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4807 쓰시는 분, 우연히 갔던 빨래방에서 순디의 라디오를 듣게 되고 너무 재밌어서 이제는 차에서도 듣습니다. 아 감사드려요. 재밌기도 하고 음악도 정말 좋고 차에서 듣기도 좋고 빨래방에서 이렇게 빨래 기다리면서 들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아, 또 우리 빨래방 사장님이 센스 있게 또 우리 완벽한 하루를 틀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빨래방 참 냄새 좋은데. 자,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7: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6: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8: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9: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8: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9: 고형량이 뭔데?
8: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9: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10: 유통 골뱅이.
1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3: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0: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 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한식대가 권사부 순댓국에서 찐 사골육수 순댓국을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9666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상순님, 오늘 진짜 바빠서 다른 프로그램에는 문자 출첵 못했는데 상순님한테 출첵해요 라고. 오, 다른 프로그램이 할 때는 굉장히 바빠서 문자를 쓸 여유도 없었는데 조금 여유가 생겨서 출첵을 해주신 건지, 아니면은 바쁜 와중에도 출첵을 해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출첵해 주셔서. 어쨌든 지금 뭐 거의 끝날 시간 돼가지고 출첵해 주셨는데 좀만 기다렸다가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도 한번 출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완벽한 하루 오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은 화요일이죠. 오늘 오신 분들 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았잖아요. 내일까지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도 굉장히 좋은 음악이 나올 예정이니까 정통 라디오로 진행하는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오는 완벽한 하루. 내일도 또 와서 좋은 음악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브로큰 발렌타인의 화석의 노래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희,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어깨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감정에도 수명이 있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는데 하버드대학 신경해부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의 생리적 수명은 약 90초. 격한 감정이 치솟아 올라와도 1분 30초 정도면 다 진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닌데, 난 아침에 기분 나쁜 일이 생겨서 하루 종일 속을 끓이고 있는데. 아, 그건 90초짜리 감정을 당신이 계속 재생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감정의 화학물질은 분비되면 90초가량만 효력을 발휘해요. 감정은 알고 보면 수명이 아주 짧은 생리적 반응이에요.

기분이나 감정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들은 우리 혈액 속에서 겨우 90초만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감정의 회로를 계속 작동시켜 같은 감정을 오래 이어가죠. 아, 이왕이면 좋은 감정을 길게 재생시키는 전략, 이거 어떤가요?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음악이 아주 섹시하죠. 예. 에어로스미스 스윗 이모션 들었습니다. 아, 양초롱 씨는 지금 여행 중이네요. 생일이고. 야, 아저씨 저 오늘 생일인데 교토에서 혼자 여행 중입니다. 기대 없이 온 여행인데 나름 힐링 중이고요. 여행 마무리 잘하고 현실 복귀도 잘 되면 좋겠네요. 아, 여행 기왕 가셨으니까 즐겁게 잘 지내시고, 예, 오시기 바랍니다. 교토. 예.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교토는. 아, 진짜 교토를 한 번 못 가봤네, 제가. 아니, 다른 데 가느라고 바빠가지고요. 예. 그러네. 도쿄만 넘어간 것 같은데. 아, 도쿄는 뭐 거의 30분 이상 간 것 같은데.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에어로스미스의 스윗 이모션 들었고요. 1부, 2부 오뚜기 칼의 주식회사 본 컴퍼니, 뿌리담은 리어생 와사비 주비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방탄꼭지 에어니플,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도드라만돈 IS 동서, 멕시칸 백조싱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BS 한양에서 함께합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0: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에어니플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 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나가라던 게 아닌데 갑자기 엉뚱한 게 나가지? 특이한데? 아니 최유경 씨,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와, 15년 만에 차 바꾸는데 오늘 인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나요. 예. 차를 15년 타셨어요? 와.

아, 이 음악 듣기 힘드네. 아, 애가 안 나오려고 자꾸. 로린 힐, 두왑, 데싱 들었습니다. 아, 물론 뭐 그냥 심 뚝 떼고 그냥 처음에 나가는 곡 그냥 나가도 되는데, 아,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저 이게 이런 게 힙합 정신 아닙니까? 락 스피릿. 예. 8838번으로 와, 운전면허 시험 합격했습니다. 오, 축하합니다. 야, 이거 사법시험보다 어렵다는 운전면허. 예. 아, 요즘엔 또 사법시험 없어졌으니까 뭐. 예. 사법시험 없어진 뒤로 운전면허 시험이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현존하는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 운전면허 시험. 축하합니다. 로린 힐, 두와, That Thing. 아, 윤재아 씨. 와,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위해 열심히 교육받고 있는데, 오늘은 퇴근길에 듣는 아저씨 방송이 피곤한 월요일에 힐링이 되네요. 항상 잘 듣고 있고요. 실수도 귀여우시니까 괜찮아요. 실수도 이제 가끔 하면 괜찮아요. 귀엽고. 근데 자주 하면 안 되죠. 예. 자주 하면 이제, 너무 자주 하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죠. 예. 그럼요. 그 오늘 저 실수를 연속해서 두 번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3일 동안 방송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완벽하게. 1753번 이분 어떻게 알고 계시지 벌써? 어휴. 내일부터 목요일

일까지는 안 나오신다고 하셔서 아쉽지만 잘 참아볼게요. 예. 벌써 이게 소식이 다 퍼졌구나. 예. 자, 내일부터 3일간 제가 오늘 이 실수의 책임을 지고 방송을 3일 동안 쉽니다. 그 대신 저 장기아 씨가 멋지게 방송해 주실 거예요. 예.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예.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아까 어떤 분이 게시판에 아저씨는 해외여행 어디 다녀보셨어요? 이렇게 질문하셨던데 워낙 저 속된 말로 많이 빨빨거리고 돌아다녀가지고 몇 개국이라고 얘기하긴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래도 많이 돌아다닌 편입니다. 김찬삼 아저씨만큼은 안 되지만 꽤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예. 0023번으로 정해주신 All Around the World 리사 스탠스필드.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리사 스탠스필드의 All Around the World였고요. 예. 박은영 씨가 밥 먹느라 방송 못 들었는데 혓바늘 때문에 휴가 내시는 건 아니죠? 예. 설마 혓바늘 정도로 방송을 쉬겠습니까? 아, 요게 혓바늘이 참 신경 거슬리게 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방송을 쉴 정도는 아니고 또 어떤 분은 휴가 잘 다녀오셔야 하는데 휴가 아닙니다. 휴가를 누가 화수목 이렇게 3일을 갑니까? 저 휴가 아닙니다. 휴가는 저 여름에 갈 겁니다. 8월에. 8월에 갈 거고요. 그냥 개인 사정입니다. 네,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많은 걸 알려고 하시면 다칩니다. 그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아, 별일 아니니까요. 예. 아무튼 화수목 3일 쉽니다. 광고 들을 시간이네요.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합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오늘 전국 곳곳으로 봄비가 지났고 지금도 지나고 있는데요. 밤사이엔 비구름이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내일 새벽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경남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지역마다 차이가 꽤 크겠는데 호남 지방은 최고 70mm로 가장 많이 오겠고요. 충청과 영남, 제주도에 최고 50mm, 수도권에는 최고 40mm가 예상됩니다. 벼락이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바람도 강한 만큼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이번 봄비가 지나면 주 후반부터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투자 전문가인데 불확실성 문제를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하는 평론가로도 알려진 나심 탈레브가 행운에 속지 마라로 주목을 받은 건 25년 전의 일이다. 탈레브는 세상을 설명 가능한 것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한다. 예측을 잘해서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이에게 그는 반문한다. 아, 그게 당신 실력이라고? 그래서 당신이 이겼다고? 정말이야? 글쎄, 인과관계를 과대평가한 건 아닐까? 그는 미래 전망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대체로 실력보다 운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도 사람들이 쉽게 자만심에 빠진다.

변화하는 분야, 그래서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대체로 전문가가 나올 수 없다는 게 탈레브의 주장이다. 그는 블랙스완에서 대체로 미래를 다루는 사람들은 뚜렷하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했다. 백조가 흰색이라는 일반적 논리가 통용될 때 소위 전문가들은 왜 백조가 흰새인가만 줄기차게 이야기했다. 그러다 검은 백조가 등장하자 절대 그럴 일은 없다는 말은 쑥 들어가고 그들은 뒤늦게 설명에 나서며 검은 백조 등장이 예견 가능했던 일인 것처럼 군다.

초추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실제보다 더 설명 가능한 것으로 바라보는 우리들 생각을 한다. 우리는 무작위성에 대해서도 비무작위로 설명하려 든다. 우리는 승자 또는 성공한 사람을 보고 그를 따라하면 자신도 원하는 자리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같은 노력을 했는데도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곧잘 잊어버린다. 온통 불기둥이 치솟는 주식 창을 보며 환호하는 투자자들 모습을 심심찮게 보는 요즘이다. 투자의 세계에 진입한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에 취해 있는데 전설적 투자 대가 워런 버핏은 딴지를 건다. 이런 건 투자가 아니라고. 투자는커녕 투기도 못 된다고. 지금은 도박꾼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 상황이 좋을 때 우리 모두는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상황이 나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문제다. 인물의 참된 성격은 오직 실현을 통해서만 드러나니까. 통계, 데이터, 전문가의 분석, 나름의 전략 등을 총동원하며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돌아볼 일이다. 행운에 속고 있는 건 아닌지.

아, 이 노래 오랜만에 들었네요. 예, 빌리 스완, I can help 들었습니다. 끝날 듯 하다가 다시 시작하고 귀엽잖아요. 예. 빌리 스완의 I can help. 자, 6시 39분 50초 막 지났습니다. 박성모 씨가 늘 백캠 들으면서 공부하고 목 디스크까지 얻었지만 오늘 두 개의 기사 시험에 가 합격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와, 아직 실기가 남았지만 오늘만큼은 기쁨을 만끽하고 싶네요. 예. 또 60대도 되고요. 예. 와,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야, 60대가 되셨는데 기사 어떤 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사 시험을 두 개나 가 합격하셨다. 와, 대단하시네요. 박성모 씨, 존경합니다. 예. 자, 축하 곡으로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영화 플래시댄스의 삽입곡이에요. 조 에스포지토,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

0: Jay-Z 피처링 알리샤 키스 Empire State of Mind 3383번 박승대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조 에스포지토의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 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3: 고주파 열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1: 061-241-8800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악팅 몽키스. When the sun goes down 들었습니다. 8887번 고맙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0: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샤브올데이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쉐보레 주식회사 워킷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SK케미칼 이카운트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3: 닥터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6: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여기가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네. 네.
2: 밖에 비가 오나요?
3: 아까 오후 한 4시경에는 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엔 모르겠어요. 오나?
2: 그 뒤로는 창밖을 안 내다보시는군요.
3: 볼 일이 없었습니다.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2: 알겠습니다.
3: 세차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불안했어요. 세차할 때부터. 이거 왠지 비 올 것 같아요.
2: 아니.
3: 아니나 다를까.
2: 네. 세차를.
3: 꼭 세차하면 비 오더라고요.
2: 근무 다들 그렇다고 그러죠. 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꼭.
3: 네. 오늘 제가 소개할 영화는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작품이고요. 혼자 생각해봤는데 한국에서 이 영화를 보는 관객의 한 절반은 백햄 청취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2: 그렇다면 마이클이군요.
3: 네. 마이클이 이번 주에 드디어 개봉을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영화를 봤고요. 마이클이라는 영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에 대한 영화를 만들기로 이제 한 건 2019년이니까 네. 꽤 오랜 시간 준비한 작품이고요.
2: 그러네. 예.
3: 그레이엄 킹이라는 제작자는 보헤미안 랩소디를 만든 제작자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영화의 그 톤은 그러니까 뭐랄까 무게라고 해야 되나? 네. 무게감은 보헤미안 랩소디 정도를 생각하시면
2: 약간 됩니다. 그런 네. 그런 종류의 그런 과의 영화군요.
3: 그렇죠. 뭐 아주 묵직하게 무겁게 뭐 한 인물을 깊이 파고드는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그리운 슈퍼스타.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의 콘서트장에 다시 가는 어떤 경험을 좀 선물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목표가 담겨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 네.
3: 시나리오를 존 로건이라는 작가가 썼는데 네. 이분의 전작이 글래디에이터입니다.
2: 글래디에이터.
3: 007 스카이폴.
2: 오.
3: 네. 그래서 이런 작품을 쓴 시나리오 작가가 시나리오를 썼고요. 감독은 덴젤 워싱턴과 작품을 많이 했던 트레이닝 데이 같은 작품을 연출한 앤투안 후과라고 하는 네. 감독인 연출을 맡았고
2: 네.
3: 가장 중요한 건 그 보헤미안 랩소디 때도 프레디 머큐리를 대체 누가 연기를 할 거냐가 가장 좀 큰 관심사였듯이 이번에도 모두가 궁금해했는데 자파르 잭슨 네. 조카
2: 뭐 가장 비슷하죠.
3: 네. 그 저메인 잭슨의 아들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그렇죠.
3: 네, 그래서 이 자파 잭슨이 연기하는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가 바로 마이클이라는 작,

0: 다루지 않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1: 아고 다음에 자기가 다루면 되지.
0: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영화에 담겨 있는 시간대가 1980년대까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1: 네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이 영화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그 뭐 성범죄 의혹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90년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논란이 발생하기 전에 끝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 다루어지지 않은 이야기를 다룰 수 없는 이야기를 시간대상 왜 다루지 않았냐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게 저는 좀 의아하기는 하고요.
1: 아.
0: 그리고 애초에 이거를 다루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초의 시나리오는 1993년에 마이클 잭슨의 네버랜드에 이제 대조적인 압수수색이 들어왔었는데 그 시점에 원래 회상 장면이 오프닝 장면으로 알려져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시점에서 회상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쭉 돌아보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엔딩에서도 1990년대 이야기가 조금 담기는 게 원래의 구상이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다 찍었는데 다 찍고 나서 뒤늦게 과거의 그 당사자들과의 합의 조항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1: 예.
0: 이런 식으로 영화에 어떤 식으로도 언급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었대요.
1: 어.
0: 그 합의한 거를 미처 체크를 못하고 영화를 다 만든 거죠.
1: 음흠.
0: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이제
1: 드러내고
0: 재촬영을 해서 완성한 영화가 마이클이라는 작품입니다.
1: 네.
0: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좀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고 심지어 완성됐던 영화를 수정을 해서 재촬영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걱정이 앞서게 되거든요. 영화를 볼 때 이것도 무리하게 뒤늦게 시나리오를 바꿔서 영화가 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봤는데 재밌어요. 그냥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1: 네네.
0: 이건 그냥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은 어떻게 슈퍼스타가 되었나까지의 이야기예요. 슈퍼스타가 된 뒤에 어떻게 됐나가 아니라 마이클 잭슨은 어떻게 슈퍼스타가 되었는가까지의 이야기를 보헤미안 랩소디처럼 조금은 경쾌한 호흡으로 그러니까 한 달음에 쭉 그 달려가는 호흡이라서
1: 예.
0: 마이클 잭슨을 좋아하는 그 팬분들은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영화고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만 알았던 분들도 이 영화를 보는데 그 지루할 틈이 없는 것이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역시

0: 네,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앨범에서 비리 들었습니다.
1: 네, 이 영화에는 그 스릴러 앨범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찍는 과정도 그 나오는데 실제 그 스릴러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장소에서 이번 영화의 그 뮤직비디오 장면을 그 촬영을 했다고 하고요. 네네. 뭐 뒷 얘기 들어보니까 레이디 가가가 마이클 잭슨의 옷을 몇 개 갖고 있대요. 뭐 샀나 봐요 경매에서. 오오오. 그걸 이번에 애지중지하는 옷을
0: 빌려줬대요.
1: 돈만 먹고 빌려줬다는 네, 뒷얘기가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이클 잭슨을 연기하는 자파라 잭슨 네. 연기 경험이 없는 이 배우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좀 어쩌면 걱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느낌은 저 사실 보헤미안 랩소디 처음 볼 때 처음에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0: 네네.
1: 라미 말렉이 안 닮았는데.
0: 라미 말렉.
1: 계속 하면서 근데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좀 적응이 되어 가다가 마지막에 라이브 에이드 공연 나올 때는 그냥 뭐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0: 프레디 머큐리를 인정.
1: 네, 이미 프레디 머큐리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라스 씬을 좀 가슴 벅차게 지켜보는 것처럼
0: 네.
1: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당연히 들어요.
0: 그렇겠죠.
1: 얼굴이 좀 다르긴 하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영화를 보는데 이상하게 점점 마이클 잭슨을 닮아가요. 그 스릴러 앨범 나오고 거의 후반부 이제 Bad 앨범 부분에 가면 그냥 마이클 잭슨처럼 실제로 보입니다.
0: 네네.
1: 그래서 그 점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클 잭슨의 그 퍼포먼스를 거의 정말
0: 완벽하게 해내요?
1: 거의 흡사하게 재현을 하고 있어서 정말 이 영화는 마이클 잭슨의 그 슈퍼스타가 되어가는 가장 절정의 시기를 정말 한번 즐겨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그 퍼포먼스를 정말 재미있게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0: 재미나게 보려고 가야지. 뭐 네. 영화를 트집 잡으려고 가는 분들 가끔 있으세요? 특집 잡으려고. 아우 저거 뭐야 저거 뭐.
1: 트집을 만약에 잡을 게 있다면 잭슨과의 형제가 많은데
0: 예.
1: 뭐 라토야 잭슨이니 뭐 다 등장하는데 자네 잭슨이 안 나옵니다.
0: 자네 네. 잭슨 안 나와요?
1: 그건 자네 잭슨이 자기 나오기 싫다고 그래서
0: 네.
1: 자긴 등장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안 나오는 거니까 그건 혹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일설에는 자네 잭슨이 자기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한대요. 그 마이클처럼 자기를 주인공 삼은 전기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해서 이번 그 영화에서는 자기를 좀 빼줬으면 하는 얘기를 했다는 썰이 있는데
0: 네.
1: 뭐 사실이 어찌됐건 너무 워낙 형제가 많아서 사실 그 티는 잘 안 납니다. 그래서 형제가 많아서.
0: 아니 그나저나 이 영화가 지금 뭐 전 세계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1: 네.
0: 어.
1: 이건 이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이클 잭슨의 팬덤이 와 제가 마이클 잭슨의 정말 열혈 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르는 노래가 거의 없더라고요.

0: 네네.
1: 그 정도로 그냥 특히나 그 시기에 그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0: 네.
1: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몸에 새겨진 마이클 잭슨의 리듬이 있기 때문에 어. 그 리듬을 따라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가장 큰 서사는
0: 네.
1: 저는 이 영화의 제목이 마이클인 그 마이클 잭슨이 아닌 마이클이라는 어. 제목을 단 이유로 혼자 좀 추측을 해보건데
0: 어.
1: 이 영화는 결국 마이클 잭슨이 독립하는 이야기예요. 잭슨 파이브나 잭슨스로 활동할 때도 너무 좋았지만 자기만의 음악을 하고 싶어서 온전히 뮤지션으로 홀로서기를 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0: 네네.
1: 이야기이기 때문에 잭슨이라는 이름에 기대지 않고 마이클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슈퍼스타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에 최고의 히트곡과 명반의 제작 뒷얘기를 영화로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3위곡 모두가 거의 싱글 차트 1위 곡이니까
1: 네.
0: 그냥 히트곡 들으면 뭐 그걸로만 해도 본전을 뽑는 것 같아요. 자, 음악 들으면 마치죠.
1: 영화에서 저는 또 반가운 게 이게 그렇게 영화사에서 돈을 많이 써줘서 사람들 많이 데려다가 공연 장면을 또 잘 재현해 주니까 고맙더라고요.
0: 그렇죠. 네,
1: 그중에 하나가 마이클 잭슨의 Bad Tour. 웸블리 1988년 웸블리 실황이 영화에도 재현되고 있는데
0: 네네.
1: 오늘 마지막 곡을 그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0: Bad. 자, 오늘은 영화 마이클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1988년 웸블리에서의 공연 실황
1: 네.
0: 그중에서 배드 들으면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지금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밤에는 비구름이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경남과 제주에도 내일 새벽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는데요. 그 전까지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조심하셔야겠고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의 양도 지역별로 차이가 크겠는데요. 이번에는 호남 지역에 비가 많이 오겠습니다. 최고 7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니까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고요. 수도권에도 최고 40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낮

0: 영화 F&M 무비 사운드트랙에서 Don Toliver featuring Doja Cat Lose My Mind 들었습니다. 906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7시 34분 52초 막 지났습니다. 1017번으로 제보하셨는데 집사람하고 저녁으로 주꾸미 볶음 먹으러 왔는데 여기서 백햄이 나오네요. 와, 쉬는 날 듣는다니 새롭고 또 저처럼 백햄을 청취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은가 봐요. 오, 제보 감사합니다. 예. 주꾸미 볶음하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어울리는 걸로 하죠, 우리가. 1052번으로는 사진 보내셨는데, 아, 아저씨, 학원 가며 엄마 차에서 백햄 듣던 14살 중학생이 20년도 넘게 지나 이젠 애기 아빠가 되었습니다. 와, 아들내미도 아빠를 닮아 아까 나온 제이지 노래에 즐거워하네요. 생각들이 납니다. 청취자 배가 운동 생각도 나고요.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김씨하고 토론하셨던 축구 이야기 등등 아직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우리 애들 육아도 백햄으로 고고씽. 야. 세대를 넘어가는 백햄 화이팅. 아저씨 건강하세요 하셨네요. 근데 음악은 이거 저 애기하고 듣기에는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 아이고. 음악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고요. 예. 자, 최종수 씨가 청해 주신 사브리나 카펜터 맨 차일드.
1: Oh boy.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퍼라이트. 앞에 들으신 음악은 사브리나 카펀터, 맨 차일드. 2329번으로 와 아저씨 라디오 듣다 보면 유머스럽고 힐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라디오 진행해 주시면 감사해요. 네. 아, 이거 감사하실 필요 없어요. 네.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건데요. 뭐 즐거워서. 아무튼 그래도 뭐 응원해 주시니까 또 감사하고. 자, 7시 44분 50초 막 지났습니다. 2258번으로 총해 주셨네요. 예. 갈란트, Wait in Gold.

0: 사샤 슬론 올더 4013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갈란트의 Wait in Gold였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4: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3: 아하.
5: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0: 자, 아까 사진과 함께 아기와 듣는다는 예, 청취자 1052번

자, 레드플린의 락앤롤 들으면서 오늘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자, 내일부터 3일 동안 예, 절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한나입니다. 저는 원래 비극 연기를 하는 진지한 정극 배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 제 연기를 보신 교수님께서 코미디를 해보라고 조언하셨어요. 그렇게 어쩌다 코미디의 길로 들어섰지만 저는 여기서 큰 행운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도 웃음으로 승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거죠. 원래 가려던 방향이 아니면 또 어떤가요? 돌아가는 그 길에서 뜻밖의 내 인생 최고의 아이템을 획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발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시영 시인은 곧이라는 제목의 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양들이 조심조심 외나무 다리를 건너 귀가하고 있습니다. 곧 저녁입니다. 일을 마치고 내 한몸 누일 집으로 향하는 시간. 고된 하루가 마무리되어가는 시간. 하지만 누군가는 일과를 시작하기도 하는 시간. 아직 끝나지 않은 공부와 일 그리고 육아로 편안히 쉴 수만은 없는 시간. 저녁입니다. 여러분의 축하와 탄식, 기쁨과 좌절, 환호와 한숨을 함께한 저녁들이 벌써 6년치나 쌓였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5월 11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페퍼톤스의 땡큐였습니다. 자, 오늘은 저녁 풍경을 그린 이시영 시인의 곧이라는 시 읽으면서 시작했어요. 오늘이 제가 별밤을 진행한 지 6년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별밤을 하고 또 6년씩이나 하고 있는지 참 새삼스럽게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윤명선님께서 벌써 6년이군요. 축하합니다, 대장부엉. 달라진 건 당겨진 시간뿐. 들을 때마다 별밤은 저에게 고마운 위로였어요. 제가 더 감사해요, 명선님. 박순정님, 6주년 되는 날 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이 상디 생일이기도 한데, 대장부엉에게 의미 있는 날이군요. 제가 오늘이 윤상 씨 생일인 건 알았는데, 별밤 6주년인 거 와서 알았어.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아까 그리고 저는 그 기념일을 계속 매년 챙기는 거는 저는 너무 좀 제가 좀 기념일 알러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그냥 오래 보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좀 숫자가 큼직하게 채워질 때 그때 좀 챙겨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기념일이지만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하던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축하해 주시는 분들 마음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겠고요. 자, 부엉이들의 일상 이야기 나누고 신청곡 같이 듣고 하는 평범한 하루로 보내고 싶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려 있고요. 3, 4부에는 별밤 초대석이 있어요. 데뷔 5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빌리 모십니다. 이번 앨범 반응이요. 살살 뜨겁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따 멤버들한테 직접 앨범 얘기 들어볼 거고요. 빌리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보내놔 주셔도 좋습니다. 별밤 1, 2부는 롯데렌터카,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1: 네,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2: 제제 승헌

제스비의 너와의 뭐든 지금 듣고 왔습니다. 6694님께서 내일 비 소식이 있어서 오늘 집안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으며 대장부 라디오 출첵 완료! 6주년 축하드려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 내일 비 소식이 있군요. 오늘도 살짝 좀 후두둑 떨어지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선선했었죠, 날이 또. 집안마당, 이렇게 마당 있는 집 이사 가면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겠노라 생각만 하고 정작 한 번도 못한 집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러거든요. 아, 뭔가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겠다. 예, 절대 안 굽죠. 근데 그거를 또 예쁘게 잘 실천하고 계시는군요. 4421님. 안녕하세요, 이나 씨. 울산 사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지난 주말 내내 아파서 병원 가서 영양제 맞고 이제야 이렇게 정신 들어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나이 먹으니 자꾸 여기저기 아프네요. 보고 싶을 때 보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일은 혼자 영화라도 볼까 싶네요. 아님 미술관에 갈까요? 아니면 만화방? 저 만화방 강추입니다. 예, 만화방을 이 리스트에 넣으신 거 보니까 그래도 만화책을 좀 보셨던 시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아예 루틴을 만들겠어요. 물론 의사 선생님이랑 의논해서 건강에 좋은 내 몸에 맞아도 좀한 달에 한번 정도 저는 가끔 이렇게 좀 컨디션 떨어진다 하면 수액 맞거든요. 내과 같은 데서 이렇게 활력 있게 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비타민. 그런 거 맞고, 그날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날. 뭐, 미술관. 영화는 갔는데, 생각보다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면 그냥 거의 꼼짝없이 있는. 물론, 근데 보고 싶은 영화 있으면 영화관 최고고. 미술관도 너무 좋은데,

하루도 엄마와 저에게 선물 같은 하루였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런 또 행사가 있었군요. 또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세상에. 또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아, 미조님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고생한 만큼의 짙은 추억 만드셨을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이랑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온 부엉이가 계십니다. 윤지혜님이고요. 어린이날 통닭집에서 풍선이랑 연필 선물 받아온 얘기하다가 부모님과 그 통닭집을 수십 년 만에 다녀왔어요. 와, 이젠 제가 그때 부모님 나이를 넘겼지만 여전히 같이 추억할 수 있어 좋았답니다. 와, 심지어 그 통닭집이 아직도 하는 게 굉장한 일입니다. 와, 어떻게 그걸 계속 하고 있지? 너무 신기해요. 진짜 옛날에 부모님과의 기억 생각하다가 그때 우리 엄마 몇 살이었지 생각하면 그 어림에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지금의 나로서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엄마가 그때 그거밖에 안 됐었다고 싶은데 그래요. 뭉클한 얘기 보내주신 최미정님, 윤지혜님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하기를 작정하고 떠나온 제주. 의기소침하고 마음 졸이던 서울에서의 내 모습과 달리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경제적 사정에 맞춰 한 달간 빌린 민박집은 낡긴 했어도 툇마루에 나가면 시원한 바다가 멀리까지 내다보인다. 그곳에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주눅든 내 마음을 손잡아 일으켜주고 있다. 바다를 바라보다 지루해지면 운동화를 신고 나간다. 제주의 품에 안겨 구석구석을 걷다 보니 당장 취업해야 한다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내 인생 전체를 펼쳐두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큰 틀을 짜보게 됐다. 어제는 갓 지은 고사리밥을 차려주시며 민박집 사장님이 그러셨다. 마음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해. 그래서 내 마음이 진실로 행복하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야. 그렇게 맛있는 밥 한 끼 뚝딱 해치우고 마저 걸으러 나갔다.

가벼워져도 마음만은 큰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노랫말처럼 떠나요 둘이서, 아니 혼자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주도 한달 살기 한때는 그냥 누군가의 로망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그런 일처럼 느껴졌는데, 점점 사연으로 보면은 하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다그 결과 감정이 좋았어요. 0025님께서도 언젠가 한번 꼭 해보고 싶은 낭만이에요. 여행지에서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것. 민박집에서의 한 달. 사연자분 잘 쉬고 계시니 분명 바라는 곳으로 취업도 하실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참, 근데 저도 힘들 때는 그런 말이 안 들리지만,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조금 잘 정돈이 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그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세상은 존재할 뿐인데, 정돈되어 있지 않은 마음이 만드는 스트레스를 우리는 가끔 그냥 내 상황이 주는 스트레스라고 착각하고는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놓고 싶은 그런 이야기여가지고 함께 읽어드렸어요. 김미선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부엉이들의 안녕했거나 그러지 못했던 어느 날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캐러밴 듣는 동안에 이야기들, 신청곡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미칠 거야.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캐러밴에 이어서 트와이스가 부른 누구보다 널 사랑해였습니다. 제가 아까 통닭집, 어릴 때 갔었던 통닭집 또 찾아갔었다고 해서 그게 아직도 영업하고 있냐고 대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윤지혜님이었는데 제가 문자로 얘기한 통닭집은 역사가 60년 되는 곳이었어요. 대전부황도 60주년 가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60주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은 그거는 제 중에 아까 계산을 살짝만 해봐도 그건 좀 무리일 것 같지만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1482님, 서울은 선선했나요? 포항은 오늘 좀 많이 덥네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실내 온도 30도! 이래도 되나요? 방금 밖에서 뛰고 왔는데 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와, 벌써 이러면 올여름 걱정이네요. 조금 선선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분명 오늘 기온 자체는 좀 선선했는데 그 안에 그 어떤 더운 입자가 느껴지는 거 어떤 느낌인지 혹시 아실까요? 오늘 좀 습도가 높은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훅훅 한번 약간 좀

0: 다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자고요. 뭐 그렇게 폭염일 거라고 하니까 그래도 예상을 그렇게 해놓는 거랑 준비 없이 맞이하는 거랑 다르겠죠. 건강도 잘 챙겨놔야 되겠고. 5324님, 웬만해선 고장나지 않는 전자레인지가 갑자기 먹통이 됐어요. 처음 자취 시작했을 때 샀으니까 12년쯤 된 거네요. 새하얀색이 누렇게 바래고 다이얼 버튼이 빠져서 AS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급 망가지다니. 핫밥, 즉석밥, 냉동만두, 계란찜 잘 데워먹게 해줬는데 말이죠. 우리 집 존재감 1위를 버리려니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분도 이 물건에 정주는 분이시군요. 저도 좀 이런 편이라 가끔 아주 쓸데없이 감정을 소진하곤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오랜 시간 고생하고 가는 전자레인지 작별 인사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더 좋은 친구가 나타나서 지금 전자레인지들은 좀 서운하겠지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친구와의 추억 훨씬 많이 쌓이실 겁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1: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1: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월요일 생방으로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주현님이 아까 날씨 얘기 듣고 그쵸? 더운 거 맞죠? 좀 전에 한강 걷고 왔는데 후드티가 다 젖었네요. 이게 참 희한하지 않아요, 주현님? 나설 때는 그래도 좀 코끝이 이렇게 더운 바람은 아니잖아요, 지금 확연하게. 좀 심지어 좀 선선한데 움직이면은 이 내 몸과 지금 밖의 온도와 습도가 만나면서 이상한 더운 무언가가 생성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참 좀 신기한 날씨였어요. 김민지님, 오늘따라 유난히 일하기 싫고 기분도 축축 처지는 월요일이었네요. 그래도 그 전에 주말의 여운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더 잘 지내보고 싶어요. 윤상의 Back to the Real Life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하죠. 내일은 더 잘 지내기로 그냥 그렇게 정하면 더 잘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오늘 탄신일 맞이하신 윤상의 Back to the Real Life 듣고 3부로 올게요.

0: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나이처럼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고요. 광고 듣고 별밤 초대석 오늘의 초대손님 모셔올 텐데요. 솔직히 조금 전에 카메라에 이분들 와 있는 거 다 잡히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조그맣게 소리 조그맣게만 내줘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우미건설 컨소시엄, 빙그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새싹 같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데뷔 6년 차 어엿한 선배미까지 탑재하고 이제는 독보적인 장르로 K-POP 기강까지 잡는 분들입니다. 오늘 별밤 초대석은 첫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빌리와 함께합니다. 빌리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좋아요 에너지. 단체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1: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빌리뷰.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0: 아주 너무 훌륭하고요, 여러분. 근데 얘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오늘 션 씨가 유난히 굶었어요.
1: 저요? 어? 오늘요? 저 진짜 제일 많이 먹었어요.
0: 제일 많이 먹었어요?
1: 네.
0: 근데 왜? 광고를 들으면서 카레 얘기가 나와. 카레 맛있겠다. 와 카레. 와 내가 쌀국수 얘기 나오니까 쌀국수 힘줄 쌀국수.

0: 사실은
1: 계속 배고파해갖고
0: 활동을 이제 준비하면서 조금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좀 참고 조금 덜 먹고 이러다가 어제 오늘 음방이 없어가지고 새벽에 마라탕을 먹었거든요. 야~ 그랬더니 입이 터졌나 봐요.
1: 입이 터지지.
0: 하루 종일 계속 먹고 있는데도 그래, 또 맞아. 먹고 싶고
2: 한번 먹으면 계속 먹게 돼.
1: 오늘 하루쯤 여러분 치팅데이를 해야지요. 또 얼마나 맞아요. 에너지를 씁니까.
2: 맞아요.
1: 1244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신나죠? 벌써 재밌다. 아니 님들 진짜 얼마나 피곤할지 내가 아는데 네, 앨범 나온 직후가 오히려 제일 피곤한 것 같아. 왜냐면 그동안 그 전에 준비하는 게 너무 막 힘드니까.
2: 맞아요.
1: 하, 근데도 참 에너지를 또 바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한 모습. 예!
3: 올라갑니다.
1: 아, 진짜. 진짜로.
3: 네. 신나서 그래요.
1: 그래요. 요새 좀 텐션 아주 좋습니다.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제대로 우리 수아 씨부터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4: 네, 부엉이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이번에 멋있게 쇼단발로 돌아온 문서입니다.
5: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리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6: 안녕하세요 여러분, 냥냥몽냥 션입니다.
7: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나입니다.
8: 치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영이 여러분 치킨입니다.
1: 부영이.
9: 네, 안녕하세요 빌리 하라입니다. 오늘 너무 반가워요.
10: 오랜만이죠? 너무 보고 싶었어요.
9: 빌리 수현입니다.
1: 진짜 수현 씨는 그러니까 실제로 봐도 원래 원차였던 여러분들인데 다 하얀데 수현 씨 조금
9: 노하였어.
1: 이쪽이 하얘. 지금 특기랑 둘이 너무 하얀데 수현은 머리까지 금발이니까 조명이 들어오니까 얼굴이 없어져.
9: 그러니까 날라가네.
1: 너무 하얗다. 부럽다. 해를 가끔 보긴 하죠.
9: 해 최대한 저는 피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좀 더 최근에 하얘진 것 같아요.
2: 좋다. 네.
1: 태양을 보긴 봐야 하지만 아무튼 정말 새하얗기가 이를 데가 없고. 단체로 오신 거는 정말 오랜만이더라고요.
9: 맞아요.
1: 23년도 4월에 윤호이의 활동 때였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치키 씨는 저랑 요새 주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9: 그쵸, 맞습니다.
1: 그쵸.
9: 네,
1: 이제 한 번씩. 예, MC로서 활약을 좋다.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루나
9: 너무너무너무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3: 저희도 너무 기다렸어요.
1: 자, 이게 첫 이렇게 정규 앨범이라는 것이 점점 귀해지는 이 시기에 네, 첫 정규라서 그만큼 땀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 정말 많은 분들이 바쁘게 또 움직이고 맞아요. 누구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고생해서 만들어낸 앨범이 탄생을 했습니다. 항상 그 빌리의 세계관이 되게 좀 이 내러티브가 있고 미스테리한 맞아요. 부분도 있고
9: 맞아요.
1: The Collective Soul은 Unconscious Chapter 2. 그래요. 아무튼 그 세계관이 지난 미니에서 좀 이어져 오고 있는 걸까요?
9: 맞습니다.
2: 네, 맞아요. 네. 지난 미니 앨범이 챕터 1이었다면 이번엔 챕터 2인데 이거 좀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세계관이. 근데 듣다 보면 되게 재밌긴 한데 네. 일단 챕터 1은 저희가 그 빌리라는 거를 계속 찾으러 다닙니다.
1: 맞아요.
2: 빌리가 어디 있을까? 근데 그거가 내 안에 자아일 수도 있고 그치. 뭔가 이런 게 사람들마다 빌리를 보는 시선이 다른데 이번 챕터 2에서는 아, 빌리는 먼 곳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앨범입니다.
1: 아, 그럼 이제 빌리를 찾았어. 알고 있다 이거였구나 찾았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깨닫는 거죠.
1: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3: 앞으로 또 새로운 챕터로 이제
5: 네. 뭔가 빌리가 제 안에 있는 존재니까 또 그 빌리와의 이야기가 시작될 그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2: 맞아, 맞아.
1: 그걸 만약에 자아라고 생각을 해도 아 이게 뭔가 정말로 이제 자아라는 게 생긴다.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제 냉정하게 돌아봤을 때 자아를 설명하라 그러면 없었던 거에 가까워요. 솔직히. 근데 그래서 그걸 만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반드시 있는 것 같거든요.
2: 그렇죠.
1: 특히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그 동나이 때로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성숙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여러분들의 삶과도 좀 함께 가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2: 맞습니다.
1: 더 흥미롭고요. 그 12곡

0: 꽉 차 있고 이번에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1: 맞아요.
0: 네, 더블 타이틀인데 일단 저는 이제 이게 두 곡 들어봤을 때 와 이게 한 곡으로 조금 더 마음이 쏠렸다가 음방을 또 보고 제 이 퍼포먼스를 또 보고 나니까 예. 아, 사람 마음이 참 이게
1: 아, 또 이게 또 갈 때 같아요. 네.
0: 괜찮다 싶긴 한데 먼저 이제 셉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셉, 직 이런 셉. 충격의 소리죠.
2: 맞아요. 오,
3: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외부의 시선과 소음을 차단하고 지금의 나에 집중하는 메시지를 담은 거. 네. 약간 진짜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탁 이렇게 깨우는 그런 소리일까요?
2: 맞아요. 딱 네. 그건 것 같아요. 뭔가 뭔가 약간 주변 소음에 되게 정신 없을 때 셉하고 약간 번쩍이는 충격에 다시 한번 다시 나를 깨닫게 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나라는 키워드가 항상 그랬듯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제가 진짜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막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아, 정도. 같은 식구끼리 하는 얘기지만 어, 이게 왜 이렇게 퍼포먼스가 점점 더 막 엄청 계속 좋아지는 느낌이랄까? 좀 그렇지 않아요?
2: 극찬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아니 이번에 보는데 좀 사실, 어렵지 않아요?
4: 사실 네. 근데 지난 앨범에는 거의 단독으로 나왔고 기억사탕 시리즈에서도 저희의 흥과 에너지를 좀 숨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맞아.
4: 그거를 억눌려 있다가 기를 이번에 다 폭발한
2: 그렇지, 아무래도 정규다 보니까
0: 아, 진짜 그리고 딱 한 요 정도 시간이 흘러서 정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명 한 명의 멤버들의 개성이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무대가 진짜 이렇게 잡힐 때마다 보는 재미가 어, 너무 다 한 명 한 명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한 명 한 명 지킴을 다 보게 되는 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음악 방송 뭐 무대 하면서 어때요?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누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실수를 했다. 아니면 사실 이때 너무 배고팠는데 예를 들어 뭐 션 씨가 뭐 쌀국수 먹고 싶어서 뭐 이런 뭐 재미난 에피소드 물 줄까요? 괜찮아?
2: 아, 네, 맛있습니다.
0: 뭐 만약 없으면 딱히 없었고 아직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1: 배달
2: 아직 저희가 1주차 이제 그래, 활동이 끝났는데
0: 잠시만요. 수현 씨 배달 얘기하는데 우리 수현 씨가 왜 막죠?
2: 아니 얘기하려고 아, 1주차가 됐는데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각자 되게 열심히 자기를 좀 가꿨어요. 근데 이제 음방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체력적으로 많이 이제 힘들잖아요. 막 새벽부터 산옥하고 이러니까 그치. 그래서 항상 그 시간에 뭘 먹어야 한다는 저희 강박이 생겨가지고
0: 새벽에
2: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갖고 다니는 젤리와 초콜릿과 음료와 이런 게 다 항상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끝나고 뭘 맛있는 걸 먹을까 멤버들과 막 상의를 하면서 이걸 먹으면 오늘 하루 힘낼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늘 배달 고민을 하는
0: 그걸로 와 아까 뭐 좋아하는 일을 하나 그 스케줄 뒤에 정해놓으면
2: 맞아요.
0: 하게 되잖아요.
2: 맞아요.
0: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음식이라는 얘기시죠?
1: 맞아요.
5: 맛있는 거.
0: 최근 그 여러분들 그 통계적으로 제일 딱 음식 얘기 정했을 때 제일 좀 힘을 나게 해준 음식이 몰리나요? 하나로?
5: 김치찜?
0: 김치찜?
4: 조금 식사류로 가면 김치찜 아니면 김밥을 간단하게
0: 김밥이요?
2: 김밥 되게 좋아해요.
4: 최근 아니, 24줄이라는 양을 시켰는데 네. 분명히 저는 음방 시작할 때 24줄이 쌓여있는 걸 봤거든요.
0: 네?
4: 근데 이제 음방 이제 끝나고 고생했습니다 하는데 없는 거예요.
2: 흔적도 남지 않았어요.
0: 마치 그 우리 세계관서 빌리처럼
1: 네. 빌리가 어디로 갔는지
2: 어디로 갔는지
1: 내 안에 있었다.
0: 여러분들의 김밥이 제일 맛있는
5: 아침은 네. 김밥이 먹었죠.
0: 그래요.
5: 김밥으로 시작하는.
0: 아, 자 아무튼 그 김밥 얘기는 여기서 멈추자. 야 타이틀곡 중에서 우리 셉부터 함께 듣고 오죠.
5: 네.

0: Can you feel it?
1: 빌리의 셉 듣는 동안 누구보다 신나게. 아, 그리고 약간 그 텔레비전에 처음 나와보는 아이돌처럼.
2: 엄마 나 TV 나왔어.
1: 여러분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이 라디오 스튜디오 안에서도 이게 모니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각자 자기들 보면서 이게 여러분 팔을 올려서 그거 멤버들의 얼굴을 꽃받침을 해주고 이런 놀이를 하면 야 진짜 어린이집이 따로 없습니다. 이웃님께서 오 앉아서 추는 잽이라니. 8775님이 정확히 짚어주셔서 보이는 라디오 활용 이렇게 잘하는 아이돌 처음 봐요.
2: 활용
1: 기특둥이 빌리라고. 아니 예 아주 지금 에너지가 정말 좋은데 좋은 딱 지금 막 시작하는 때의 별밤으로 와주신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3: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1: 자 그리고 빌리브 분들이요.
2: 비상이에요. 비상.
1: 어, 어 그래요. 엑소엑소님이 워크 좋아했다가 음방 보고 잽 좋아했다가 저랑 똑같네요.
4: 맞아요. 맞아. 진짜 많으세요.
3: 많은 분들이 지금.
1: 근데 퍼포먼스가
5: 너무 좋죠. 아,
1: 근데 확실히 그 요새 케이팝은 뭐 옛날부터도 그런데 그 노래로 들으면 당연히 이게 훨씬 더 좋지 하다가 근데 무대를 봐야 돼.
5: 맞아.
3: 맞아. 확실히.
1: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들의 에너지도 이제 노래마다 다르잖아요.
5: 맞아요.
1: 그 파크퍼미님이요. 프라이드 치킨과 양념치킨처럼 갈리는 잽과 워크라고.
2: 와, 너무 극찬이죠.
3: 너무 극찬인데요.
1: 아 그럼 여러분들 딱 반반으로 사랑해 주시면 딱 좋겠네요.
5: 너무
1: 아,
5: 좋아요. 좋아요.
1: 1, 2위를 계속 다투는 거지. 오~ 와, 너무 행복한,
4: 행복한 고민.
1: 그래서 이거를 오늘 라이브로 불러주신다는데요. 이거 혹시 처음일까요?
5: 맞아요.
3: 맞아요. 네. 네. 네.
2: 처음입니다. 최초 공개.
1: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게 좋다라고 열광하셨던 그 노래입니다. Work라는 곡인데요. 곡 설명 어디 한번 좀 누가 해주시겠어요?
3: 하고 싶은 사람.
5: 하고 싶은 사람.
1: 손. 아, 자꾸 왜 다 눈피하죠?
2: 어, 네. 한번 찝어주시면은.
1: 네. 오케이. 자.
2: 찝어주시면.
1: 잠깐만요. 내 눈을 굉장히 격렬하게 다 지금 피하는. 잠깐만요. 시윤 씨. 눈이요. 그렇게 큰데 눈을 이렇게 딴 데로 굴리니까 진짜 굴러간 소리가 나요.
4: 제가 옆에서 도르륵 소리 들렸어요.
1: 들렸죠? 들렸어요.
4: 들렸어요.
1: 어떤 곡인가요?
6: Work는 일단 뭔가 잭과 또 다르게 가장 나다운 거를 확신차게 좀 자신감 있게 보여주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확신이 있었다.
6: 네.
1: 좋아요. 눈동자 안 돌아가고 있고요. 네. 아, 진짜 내가 하루나 씨는 아예 고개를 돌려가지고
5: 예, 아예 저 밖에서 제가, 누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1: 뒤통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무튼 아 오늘 우리 수아 씨가 저랑 거의 더블 DJ처럼 편안하게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빌리 분들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0: 좋습니다. 아~
1: 자, 물 혹시 필요하신 분들 한 모금씩 목 축이고요. 2459님께서 워크라이브라니 저 지금 심장 뛰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대박이죠. 심지어 이게 지금 별밤에서 이 노래 라이브를 처음 들을 수 있는 게 저도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막 카메라 앞으로 지나가셔도 돼요.
0: 안 됩니다.
1: 그래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날인데 얼마나 웃겨요. 내 앞으로 들어올 때는 막 지나다니세요. 자, 9529님 우리 빌리 6년 차인데 왜 이리 신인 같나요? 사랑스러워. 노래 진짜 이렇게 듣고 와가지고요. 빌리 정규 앨범 얘기 더 이어갈 거거든요. 궁금한 점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십시오. 어우, 바로 준비가 되어 계시는군요.
0: 됐습니다.
1: 그러면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빌리의 워크.

0: York.
1: 와 예이!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닌데 잠깐만 아 이러면 또 이제 강경 월크파로 돌아섭니다. 저 지금 또 빌리의 월크 라이브로 들었는데요. 무엉님께서 잠시만요 음원 튼 거 아닌가요? 너무 잘해. 2842님 진짜 짱빌리 라이브 잘하는 우주에 소문 나야 되는데 되게 잘 들리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정리들이 그 별로 그 필터들이 걸려 있는 소리가 뗀뗀하게 다들 나고 있는 거예요.
2: 감사합니다.
1: 근데 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게 되게 굉장한 일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 진짜 딱 레코딩에서 하나 음원에서 계속 이어붙이기 한 것처럼 그 일정한 톤으로 와. 효과적인 소리들 내는거나
3: 빌리 성장했다.
2: 성장했다.
1: 너무 약간 지금 저 약간 좀 어려워요, 여러분.
4: 좋은 거다.
2: 좋은 고민.
1: 대박인데요.
2: 감사합니다. 네.
1: 각자 이 랩 파트, 보컬 파트 할

0: 때 톤이 한 번도 안 변하고 딱 각자 그 포지션에서 정확하게 딱 있으면서 해주시는데 김도현님께서 와 라이브 와우 진짜로 반옥 반잽 해야 될 것 같아요.
1: 반반반반
0: 월잽. 아 이거 진짜 이 둘은 어떻게 좀 반인 반수처럼 9716님 빌리 멤버들에게 밸런스 게임 제안합니다. 평생 말끝마다 추임새를 뭐야 한다면 말끝에 그냥 상상해보자. 잽잽 월월 아~ 뭘로 할래요? 말끝마다 이거 해야 돼. 뭐 하시겠어요?
2: 안녕하세요 잽잽.
3: 근데 잽잽 귀여운데요?
2: 아 진짜요?
0: 잽잽기는 월월한데서
2: 이렇게
3: 난 잽잽
0: 잽잽
2: 잽잽
0: 잽잽
2: 뭐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잽잽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월월
4: 그러니까 월월 괜찮잖아요.
2: 잽잽 귀여워.
4: 굉장히 귀여운 건 잽잽이네.
0: 창의적인 질문을 해주신 9716님과 진심을 다해서 또 그걸 또 재현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빌리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문자 그리고 미니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0: 저는 한 3, 4개월 정도?
1: 3개월 정도.
0: 근데 그 전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던 노래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정규로 낼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이제는 꽤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3: 제일 많이 들어간.
2: 그러면서 뭐 어떻게 의견 충돌이라든지. 뭐 약간
0: 저희끼리
2: 멤버들끼리 회사과도 좋고요.
1: 리스닝 할 때
3: 네, 굉장히
2: 굉장히 주로 어떤 갈등이 있었나요?
3: 지금 일단 화제인 잽과 월크의 타이틀 어떤 걸로 가야 하나.
2: 그렇죠.
3: 이거부터 해서 세세하게 파트까지도 이 멤버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여기 넣으셨을까요? 살짝 이런 것도
2: 그래서 좀 바뀐 부분도 있나요?
3: 많이 많아요. 바뀌었어요.
2: 좋네요.
0: 안무도 그렇고 각자 스타일링도 뭔가 이번에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각자가 다 낸 스타일링이어가지고
2: 네. 아, 훌륭합니다. 네.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한 우리 빌리의 새 앨범 Collective Soul and Unconscious Chapter 2 수록곡 들으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별밤에서 이야기 나눌 곡들 세 곡 골라주셨는데요. 첫 번째 노래 들려주시죠.

0: 뭐지?
1: 오늘 밖에서 뭐지? 하고
2: 혼자 부끄러워서 약간 하루나랑 얘기하면서
1: 하루나 씨는
2: 어,
3: 어. 부끄러웠어.
1: 부끄러워요? 아니, 그 기분 뭘까? 여러분들.
0: 약간 저 우리로 치면 약간 구름 뭉게 뭉게 이런 분위기예요.
2: 푹신 푹신
0: 푹신 푹신
1: 푹신. 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0: 의상어니까.
1: 푹신 푹. 어 갑자기 어 저.
0: 내가 좀 부끄러워.
2: 그걸 진지하게 이제 녹음실에서 한 명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만 부끄러워가지고.
1: 아, 그런 거 느낌으로 갑자기 어, 좋은 비유였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제가 TBD 추종자 없냐고 물었는데 리티님이요. 어, TBD 제발 저요 저요 진짜 너무 좋아.
3: 고아 팬들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윤우님이 개인적으로 TBD도 타이틀급이라 생각한다. 이야.
3: 안무 있었으면 진짜.
1: 아 진짜 그래요. 이게 뭐 이 전곡이 다 지금 안무가 아직 붙지는 않았을 텐데.
0: 맞아요.
1: 이거에도 상상은 될 것 같아 해왔을 것 같은데 무대.
0: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 TBD랑 슈퍼스타랑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안무를 한다면 뭐가 더 괜찮을까 생각하다가. 뭔가 슈퍼스타가 되게 귀엽게 안무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슈퍼스타로 한번 안무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TBD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네. 또 탄생하지 않을까. 아,
1: 네. 미리미리 생각을 해놔야 되는 게 나중에 이제 콘서트를 하게 될 때는 이제 막 이 노래 퍼포먼스 보고 싶고
0: 그렇죠.
1: 팬들의 요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0: 맞아요.
1: 자 아무튼 아까 가사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부분이 어떻게 써놓고 보니까 네. 생각한 느낌이 캐릭터 설정한 캐릭터가 같던가요? 어땠어요? 우리 시윤 씨는 이 캐릭터 어떻게 상상했어요? 제가?
4: 저는 뭔가 저의 곡들이 다 어쨌든 되게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TBD가 제일 마음에 엄청 와닿았었거든요. 약간 뭔가 그냥 사람들 시선 속에서 이렇게 스쳤을 때 어, 저 사람 나보고 웃었는데 어 내가 뭔가 지금 맞는 행동을 한 건가? 아니면 또 스쳐갔는데 어, 저 사람 날 째려봤는데? 제가 이런 거에 하나하나에 살짝 흔들리는 그런 성격이 있었어가지고
0: 맞아, 맞아.
4: 이제 이 TBD를 보면서 더 몰입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가사를 저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아,
4: 그 써주신 가이드라인도 저랑 많이 비슷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1: 그렇군요. 좋아요. 하람 씨는 어땠어요?
3: 이게 사실 주제가 누구나 한 번쯤 느낄 만한 그런 상황들이었어가지고 어, 각자에게 뭔가 경험이나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느끼는 감정은 뭔가 다 쓰고 딱 비교했을 때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4: 맞아요. 네.
1: 그래요. 이런 아, 진짜 저야말로 이런 감정 정말 긴가민가 할 정도로 오래된 일이지만은 아, 어떤 느낌인지 그 참 애매한 네. 어, 마음의 틈을 맞아요. 표현하는 단어들을 아주 잘 골라서 가사를 쓰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곡 들려주세요.

0: Beyond Me라는 곡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게 앨범 잘 뽑혔네요. 곡들 수급을 잘한 것 같고 팬분들 지금 많이 좋아하고 계시죠?
1: 너무 좋아하세요.
0: 다행이다. 정규는 나왔는데 약간 근데 여러분도 알지 않아요? 약간 팬들이 일단 아 너무 좋아 그냥 무조건 하고 있는 모습과 진짜 좋다 하는 거랑
2: 아, 맞아요. 너무 느끼죠.
0: 솔직히 팬분들이 아무리 애써서 여러분들이 다 보는 거 아니까 열심히 반응을 해도 영혼이 있을 때나 없을 때 있다 알죠?
2: 아, 너무 느껴지죠.
3: 너무 느껴져요. 네.
0: 맞아요. 수현 씨가 그거 눈치 제일 잘 챌 것 같아요.
2: 진정성은 무시 못합니다.
1: 눈썹에서 너무 느껴져요.
0: 네. 그래. 지금 수현 씨 지금 너무 하이해서 안 보이지만
1: 그러니까 안 보이네.
0: 눈썹이 이렇게 갈매기처럼 네. V자가 되어 계십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깊이가 있는 넘버예요. 이 노래를 별밤에서 같이 듣고 싶은 노래로 꼽아주셨어요. 이 노래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어떤 분이 설명을 해주실지 또 모두가 제 눈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수현 씨하고 해주시죠.
2: 뭔가 자존감이 되게 낮고 자기 부정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순간에서 아, 그래도 모든 순간

0: 자신감과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이것도 나다. 이 또한 맞아. 이것도 나다라는 걸 깨닫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런
2: 제가 얼굴 빨개졌어.
1: 와, 그쵸? 근데 핑크색이 된다.
0: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3: 한 되게 빛나 머리.
0: 핑크. 10초 뒤에 다시 하얘져요.
1: 귀가 빨개.
4: 지금 하얘요.
1: 아니 그거 같은 무슨 저 만화에
4: 보면은 핑크색 됐다가
2: 맞아요.
4: 자체 버추어야
0: 원하는 색깔 가능.
4: 아니 근데 진짜 핑크색 되는 거 너무 부럽네. 그래요. 근데 이런 감정을 여러분들 많이 좀 그런 밤이 있었을까요? 어때요 우리 특히 현 씨?
5: 네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앞날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직업이니까 아이돌이라는 그치. 게 뭔가 연습생 때부터 자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도 맨날 비언더놈이 날 찾아오늘 그러니까 밤새도록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고민을 하고 그래. 그런 노랜데 이제 그러다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점점 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 희망적인 노래인 것 같습니다.
4: 그래요.
5: 위로도 그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4: 너무 다행이네요. 하루나 씨도 어땠어요? 가사를 그래도 꽤 이게 좀 이 감정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깊었어야 되는데 뭐 멤버들이 이 얘기를 좀 많이 설명하는데 도움을 혹시 특별히 준 멤버가 있다면. 아무도 없었으면 아무도 절 돕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0: 아니 근데 루나가 생각보다 한국어를 진짜 잘해요.
4: 아, 그치,
0: 이해도도 그치. 굉장히 빨라가지고.
4: 아 그래서 아무도 그 말은 즉슨 그렇게 특히 날 도와주진 않았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생각나는 이거 녹음 작업할 때든지 뭔가 없어요. 이거 이 감정에 대해서 얘기 나눈 멤버라든지.
2: 아유.
0: 누나야, 그럴 때는
2: 모두 다 같이 했다.
4: 하준나 씨 너무 좋아요. 이 진실됨.
2: 솔직한.
4: 저는 여러분들이 맨 처음 별밤 왔을 때부터 이 진실됨을 항상.
2: 맞아요.
0: 아주 그때 좋아.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4: 아, 그래요? 네. 아, 다 기억하고 있다니 진짜 그럼요. 다행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8952님께서 비욘드미 쇼케이스에서 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콘서트에서 또 해줘요, 빌리 언니들.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너무 하고 싶다.
4: 약간 센치한 곡이라 우리 시간대에 좀 어울리기도 하죠.
0: 너무 잘 어울려요.
4: 맞아요. 맞아요. 자, 다음 곡 들려주세요.

0: 멋있다. 와, 진짜 장르 진짜. 확장성 굉장합니다.
1: 너무 좋다.
0: 네, 너무 잘해. 진짜 완전 쇠맛에서부터 재즈한 것까지 다 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은 대체. 그래요. 진짜 무릎 튀어나온 잠옷을 입긴 하지만 본업을 할 때는 누구보다 진짜 칼각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2: 그럼요.
0: 오징어 땅콩님이 이런 여러분들에게 자꾸 되게 약간 되게 귀여워하는 포지션, 귀여움 당하는 포지션인지 빌리브 분들한테 기특하다. 다들 약간 기특하다라고 자꾸 말을 많이 해. 애기처럼 보이나 봐. 포지션이 좀 그래요? 그래도 동생 팬들도 많이 좀 들어오지 않았어요?
3: 조금씩 생기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저희를 많이 약간 그래서
1: 잘하고 있어.
4: 자랑스러워.
3: 밥 먹었어.
4: 아이고 잘했네. 잘한다.
3: 해주시는 팬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0: 근데 이건 20주년이 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오랫동안 덕질을 했다면 약간 좀 멀리서

0: 해요.
1: 근데 저 하나 있어요.
2: 오케이, 즈키.
3: 저 시간 벌었어.
1: 아, 지금? 아, 그 어플 많이 없었는데. 일단 그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정규 앨범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리믹스를 수록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처음으로 도전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뭔가 앨범을 들으면서 아 이번에 리믹스 졌다 했는데 사실 미리브들 반응이 궁금하긴 했어요. 어떨까 해서. 근데 리믹스를 너무 졌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
2: 힙하다.
1: 네. 그래가지고 리믹스. 저희도 이제 그 티저 나올 때부터 이제 DJ분이랑 같이 막 영상도 찍고 해서 그런 것도 있었어가지고 되게 MG스럽게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리믹스. 맞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4: 아, 리믹스 좋아하는 굉장히 귀들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드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게 디제잉 좀 배웠나 되게 어울려.
2: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4: 너무 멋있어 디제잉. 아 진짜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김윤아 작사가님 빌리 20대 된 매콤한 가사 써주기로 하셨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2: 매콤한 가사
4: 언제 돼요? 아 근데 이게 아까 아기 때부터 보면은 매콤한 가사 죽이고 이렇게 뭔가 왜 죄책감도
5: 저 곧 서른입니다.
4: 진짜?
3: 어, 잠깐만 너무 허스키했어.
4: 그리고 각자 유닛이나 솔로 나올 때 그렇게 해야지. 차마 빌리한테 매콤한 거는 아, 내 손으로 차마

0: 텐데 누가 오늘 하루 동안 재는 제일 잘 피해서 고요함을 지켜오신 하루나 씨. 아,
1: 방금도
0: 눈 위에
2: 어디 보는 거야?
3: 누가 자꾸 부르나 봐.
0: 그러니까. 위에서 불러요? 하루나 씨 얘기해줘요.
4: 네, 일단 오늘 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희 이제 활동 막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빨개졌죠.
0: 아니 진짜
5: 화사하게
0: 만나나요?
5: 제 동생이에요.
0: 와 진짜 색깔 시스터즈. 네네.
4: 시작했거든요. 이제 쭉 멋있는 활동 해갈 테니까요. 잽도 워크도 다른 곡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빌리 많이 응원해주세요.
0: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 하루나 씨 귀를 빨리 이제 식혀줄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5: 저 혹시 한마디 해주세요.
0: 제발 해주세요 수아 씨.
3: 아 오늘 별밤 6주년이라고 맞아요. 들었는데
0: 맞아요.
3: 너무 축하드려요.
0: 감사해요. 세상에 그렇게 오래됐더라고요. 제가
5: 특히 첫날에 함께하게 돼서
0: 함께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
5: 감사합니다.
0: 물론 저는 약간 늙어가고 있는 거지만
5: 아닙니다.
0: 별밤과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고요. 이 컬러 시스터즈는 나중에 또 와가지고 색깔 실시간으로 변하는 모습 컬러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

0: 다람쥐가 실수하면 할수록 숲은 더 울창해지죠. 저도 모르게 나무를 심는 다람쥐처럼 우리가 하는 실수도 뜻밖의 가능성을 열어줄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2: 조금만 더 놀다가요.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안나입니다. 저는 원래 비극 연기를 하는 진지한 정극 배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 제 연기를 보신 교수님께서 코미디를 해보라고 조언하셨어요. 그렇게 어쩌다 코미디의 길로 들어섰지만 저는 여기서 큰 행운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도 웃음으로 승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거죠. 원래 가려던 방향이 아니면 또 어떤가요? 돌아가는 그 길에서 뜻밖의 내 인생 최고의 아이템을 획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

0: 오늘의 질문,
1: 잠들기 전 나의 루틴은 무엇인가요?
0: 잠들기 전 10분이 수면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죠.
1: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숙면을 방해하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0: 어떤 분들은 감사일기를 쓰기도 한대요.
1: 하루 동안 있었던 긍정적인 일들을 짧게 기록해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져서 좋은 생각과 함께 잠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0: 이 하루 끝에 마무리가 좋아요. 다시 활기차게 새로운 아침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1: 우리의 더 가뿐한 내일을 위해 오늘 밤 기분 좋은 루틴 하나씩 만들어볼까요?
0: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피어남니 기호,
1: 저는 태호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5월 11일 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아이유의 반편지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친친방 5월의 DJ 쿄디 피어나미 키오
0: 탱디 피어나머니 태호입니다. 우! 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여러분? 네. 쿄디는 뭐 했나요?
1: 저요?
0: 주말에.
1: 뭐 했죠? 저희 주말에 뭐 했죠? 아, 그죠. 아, 저희 바빴군요. 네. 아, 맞아요. 좀 바빴고요.
0: 그 대신 저희 오늘 뭐 없었잖아요.
1: 맞아요. 오늘 없었어가지고, 저 고등학교 완전 절친들이 네. 한국 왔는데, 네. 오늘 아침 한남동 좀 구경시켜줬어요.
0: 아, 그래? 오늘 놀다 왔어요?
1: 예, 조금 어허. 걸어다녔는데, 좀 피곤하더라고요, 이제.
0: 오늘 날씨도 좋지 않았어요?
1: 아니, 비 완전 많이
0: 왔어요. 아, 맞아. 비 왔지.
1: 근데 이제 친구들이, 제가 또 예술학교 다녔어가지고 다 노래 부르는 친구들이라서 네. 완전 재밌게 오랜만에 추억팔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0: 좋습니다.
1: 탱디는요?
0: 저요? 저 오늘, 저는 그냥 뭐 오늘 딱히 한 거 없어요. 그냥 좀 늦잠 자고.
1: 방금 전에 지금 감기 걸린 의심 받았어요. 태호가 지금 일어나고 나서 아...
0: 이 얼굴이 막 희한해 아주.
1: 아, 긴 머리를 지금 숨고 있었어요?
0: 네?
1: 숨고 있었어요?
0: 긴 머리가 있어야 저는 여기 좀 이 뭔가 효과가 있는데 없으니까 지금 완전 아주 부끄러워요.
1: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살짝 조금 귀여워졌어요 많이.
0: 맞아요.
1: 황탁님께서 너 누구야 채태양 데려와라고 하시는데요.
0: 이 길이는 진짜 고등학교 때 이후로 이렇게 짧게 처음 잘라봤어요.
1: 아, 그 지금 너무 지금 시원할 것 같아요.
0: 진짜 대박이긴 해요.
1: 네.
0: 저도 너무 지금 좋아요, 솔직히.
1: 적응이 안 돼요, 지금 보는데. 네, 진짜 귀여워졌어요, 뭔가.
0: 저는 장발이 좀 더 마음에 들긴 해요.
1: 어떡해요. 괜찮아요.
0: 뭐 어쩔 수 없지. 잘라.
1: 머리는 잘라요. 잘하네요. 뭐야?
0: 머리는 기른다.
1: 아, 기른다.
0: 좋아요. 쿄뉴님께서 쿄디도 머리 했나요? 꽁꽁 숨겼네.
1: 예, 뭐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봐야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또 충격적인 머리잖아요.
1: 저요? 네. 아, 좀 충격적이긴 해요.
0: 좀 충격적이긴 하죠.
1: 여러 면에서. 네. 그렇지 않아요?
0: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1: 아, 그래요?
0: 네.
1: 아, 네. 기호 팬 여러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0: 아, 뭐 다 괜찮아요, 솔직히.
1: 아, 그래요? 지웅이 네. 머리했다 생각해봐요.
0: 그럼 너무 좋아하죠.
1: 아, 그래요?
0: 아, 환장하죠, 팬들은.
1: 아, 진짜요?
0: 그럼요.
1: 그렇군요. 전 저희 팬들만 제가 좋아할 것 같았다고 생각했어요.
0: 여러분들은 아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기어머리.
1: 네, 수박 주스 한 잔 줄까님께서 머리 심경에 변화가 있으신가요? 그게 뭔 소리죠? 심경에?
0: 그냥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냐고.
1: 아, 아니요? 왜 마음의 뭐 마음의?
0: 아, 갑자기 확 바뀌어 버렸으니까.
1: 아, 아니 저는 이래서 아이돌이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네,
0: 그냥 뭐 갑자기 휙휙 바뀌는 거죠. 네. 사실 뭐 그냥 뭐. 잘하라면 잘하고

0: 앉아서 그러면
1: 하긴 하죠. 누울 때 가끔씩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0: 왜? 뭐 때문에?
1: 불편해서? 가끔씩 얼굴에 떨어뜨리고 뭐 이런.
0: 좋으라고 하는 효과가 아니에요. 그냥 불편해서.
1: 네, 근데 뭐 솔직히 좋진 않잖아요.
0: 그런가?
1: 그럼요.
0: 1417님께서 저의 자기 전 루틴, 문어갈사로 머리를 꼭 풀어주고 자요.
1: 아 좋죠. 저도 문어갈사 한참 빠져있었는데 요즘에 또 안 하고 있긴 한데, 근데 문어갈사로 이 두피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하면 이제 머리에 쌓인 그런 스트레스나 이제 근육이 좀 땡겨지는 게 좀 풀려지고 다음날 아침 얼굴도 잘 안 붓고 잘 돼요.
0: 이 문어갈사가 유명한 거예요?
1: 예.
0: 이 문어라는 게?
1: 그 문어 모양이에요.
0: 아, 그
1: 손잡이가
0: 거구나.
1: 좀 살짝 그 머리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문어처럼 다리가 여러 가지 있어요.
0: 저는 제가 해본 적은 없고 기호가 해줘서 받아본 적은 한번 있습니다.
1: 내가 해줬나?
0: 네.
1: 시원했지?
0: 시원하던데.
1: 완전 시원하지?
0: 시원해.
1: 아, 근데 그건 시원하면 안 되고 좀 아파야 되긴 해. 다음에 아프게 한번 해드릴게요.
0: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문자 실시간으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친친방은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또 지금 뭐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고민은 없는지, 듣고 싶은 노래는 뭔지, 저희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문자 많이 남겨주세요.
1: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0: 파스텔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 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니,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2: 하루 언박싱.
1: 1060님께서 오늘 바지에 구멍 있는 디자인 바지 입다가 다 찢어먹어서 너무 속상했는데 탱디 켜디 보고 기분 좋아졌어요. 두 분 너무 예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원래 이미 살짝 구멍 난 디자인이면
0: 그 입다가 다리를 넣었다는 건가?
1: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그런 적 많거든요.
0: 저도요.
1: 그러면 그대로 그냥 입는 거예요. 멋있는 맞아. 거예요 그게.
0: 저도 저의 최애 바지가 있었는데 다리에 그게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솔직히 다 찢어졌어요. 지금 허벅지 다 보입니다.
1: 아, 뭔지 알아요. 네. 그것 좀 그만 입어요 좀. 그건 구멍이 너무 커요.
0: 아니 그 마음에 드는데 그 왜 다 빵꾸 나가지고 진짜.
1: 아, 그건 좀 다른 거 입어요. 이제 좀 보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그러면은 딸은 이제 이거 뭐야 구멍 나 있는 거를 좀 사보도록 할게요.
1: 예, 예, 그러세요.
0: 좋습니다. 5119님께서 저 자취 일주일 차 됐어요. 오. 자취 꿀팁 좀 주세요.
1: 저희 자취를 안 해가지고
0: 내가 자취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1: 글쎄 뭘 해야 될까?
0: 자취 꿀팁이라
1: 글쎄요. 아, 제가 아는 친구가 자취를 하는데 근데 네. 그런 서비스 있더라고요. 이제 분리수거를 잘 어떻게 하지 모르거나 처음에는 아니면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어디다 모으면 누가 와서 그걸 다 정리해서 버려주시는 분이 있대요. 그런 서비스가 있대요. 근데 자취하실 때 가끔씩 아 이걸 여기 들어가야 되는 이거 한참 처음에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하기가 막 정신없고 막 가구도 정리를 해야 되지 뭐 이런 상황에서 쓰레기까지 신경 쓰기 좀 어렵다. 그럼 처음에는 그런 서비스를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힘들 때 뭐 할까요? 힘들 때는 노래 불러요. 왜요? 왜요?
0: 아, 힘들 때 노래를
1: 안 그래요?
0: 주로 어떤 노래야?
1: 그냥 요즘에 꽂히는 노래? 그냥? 아니면 뭐 하지? 영화 보기?
0: 저는 딱히
1: 안 힘드세요?
0: 그냥 살아요. 그냥 그냥 한숨 쉬면서 살죠 뭐.
1: 아, 근데 본인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모를 거예요. 아니 본인이 힘든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뭐 기타 치잖아요.
0: 아, 그쵸. 그냥 기타 그냥 치고.
1: 예, 뭐 그런 거 하면서 이제 풀리는 거죠.
0: 맞아. 뭔가 딱히 뭔가 정해져 있진 않은 것 같아. 아직은. 그냥. 아, 힘들구나.
1: 네. 근데 그 생각으로 하면 버티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언젠가는 괜찮은지 시기가 찾아올 거고.
0: 그렇지.
1: 그리고 또 괜찮은 시기 찾아오면 또 힘든 시기가 찾아올 거예요.
0: 아, 그 매번 생각하는 건 있어요.
1: 네.
0: 이 또한 지나가리.
1: 그럼. 네. 그게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도 얼마나 이게 못 버틸 것 같다 해도 인간은 버티게 됩니다.
0: 맞아요.
1: 그리고 또 그걸 버티면 더 강해지고 더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면 그걸 또 버티면 돼요. 그 생각으로 그냥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레벨업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잘 버텨나가길 바라겠습니다.
0: 좋습니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1: 7067님의 신청곡 피어남니 Let Me Love You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7067님의 신청곡 피어나미니의 Let Me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1: 좋습니다. C2님께서 Let Me Love You를 석방하라.
0: 그 다시 부활시키라고?
1: 그치, 뭐 어디선 해라.
0: 아, Let Me Love You and then I'll wait for you so for me and then I yes I do. 가사를 갑자기 까먹어버렸네요.
1: Let Me Love You. 근데 뭐 근데 그렇게 따지면 곡이 너무 많아서.
0: 그렇죠. 저희 첫 정규 앨범에 나온 맞아요. 곡이죠.
1: 모든 걸 다 들을 순 없어요. 아쉽지만.
0: 맞긴 하지.
1: 공연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0: 근데 한 번 저희 한 번 보여준 적 있어요. 더 활동 때.
1: 맞아.
0: 그렇죠.
1: 맞아요.
0: 라이브로 보여주는 적.
1: 아, 공연장에서 있죠? 뭔가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0: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무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오시는 게 그만큼 한 번 한 번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혹시 몰라 레미러비 또 언제 할 수 있는지.
1: 그렇죠.
0: 모르잖아요.
1: 언제 할지 모르지.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 언박싱이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에게는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두유에서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우.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만나볼까요?
1: 이공구님께서 저 탱디 구멍바지 진짜 공감해요. 새 바지 사도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구멍 크기와 핏과 그거 찾을 수 없더라고요. 뭔지 알죠?
0: 뭔지 몰라요. 한국에서 태효씨 한국에서 진짜 여기 아셔야 되는 게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지금 감사하고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진짜 한국 브랜드 그리고 그냥 바깥에 나가도 그냥 아무나 그냥 진짜 아무나 패션쇼 들어가도 웬만한 핏은 진짜 다 보장돼 있습니다. 외국 가면 핏 좋은 바지 찾기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런 핏 있는 바지 그냥 그 통 큰 핏 바지는 그냥 인터넷에서도 가능하고요. 나가서도 한번 가서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태우 씨 거의 바지를 안 입는 정도로 구멍이 커졌어요. 그 바지는.

0: 그거는 가끔 입어요. 왜냐면 찌청이 그거밖에 없어요.
1: 그래 한번 새로 사세요.
2: 근데 아, 그건 바지. 인정. 예를 들어
0: 바지는 제가 웬만하면
1: 아니 봐봐요.
0: 입어보고 사고
1: 싶은데 아, 핏이랑 그 찢어지는 그 디자인은 솔직히 어디선 찾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종류의 색감 그 멋이 그쵸,
0: 색감 때문에 그런 거죠.
1: 그냥 그 light blue jeans?
0: Yes.
1: 오케이. 제가 찾아드릴게요.
0: 아 감사합니다.
1: 예, 제가 찾아드릴게요. 좋습니다. 5947님께서 저는 두부 티라미수 사와서 먹으면서 기숙사에서 친친 듣는 중이에요. 고생은 나에게 주는 선물. 아.
0: 두부 티라미수는 처음 들어봅니다.
1: 저도 처음 들어봐요. 근데 전 티라미수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든 두부든 뭐든 들어가도 맛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좋습니다. 네. 티라미수, 두부 티라미수.
1: 예, 맛있게 드세요.
0: 하다.
1: 한번 사 먹어볼게요. 맛있게 드세요.
0: 사주세요.
1: 제가요?
0: 예.
1: 그럼 바지도 찾아주고 바지도 티라미수도 사주고
0: 다 해주세요.
1: 아, 그건 좀 고민해볼게요.
0: 519님께서 고민이 있어요. 이 시간만 되면 너무 배고파요. 가짜 배고픔 이겨내는 법 알려주세요. 유유.
1: 어, 저는 그냥 먹는데요.
0: 저도요.
1: 이 시간 너무 배고파요. 먹는데?
0: 근데 아이고, 이 시간이 아이고. 진짜 어쩔 수 없어.
1: 뭐가 어쩔 수
0: 어떻게
1: 없어.
0: 참아.
1: 그러면 조금 좀 늦게 먹어요 밥을 저녁을.
0: 그 내가 진짜 식욕이 뚝 떨어지는 방법이 알긴 해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어떡해. 친한 친구 방송반.
1: 지금부터 K-POP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2: Listen and repeat. Hey, don't be shy. Look at the sky.
3: Hey, don't be shy. Look at the sky.
2: Alright, 시작해볼까요? K-POP
3: 능력평가.
1: 응응이한 K-POP의 1타 강사, 친친방의 신의 한수,
4: 왔다 내 회초리.
1: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야밤에도 지치지 않으실게요. 월요일을 찢는 남자 골든차일드 이장준 씨, 어서 오세요.
2: 예, 반갑습니다. 예예예. 월찢남. 예. Yeah, let's go.
4: 예. Yeah. Yeah. 월찢남이 뭐죠?
2: 월요일을 찢는 남자.
1: 월요일을 찢는 월찢남. 남자.
4: 본인도 몰랐어요.
1: 저도 몰랐어요.
4: 아, 몰랐어요. 월요일이 찢는 남자.
1: 네. 좋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이었잖아요.
2: 네네네.
1: 한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2: 아, 저는 이제 뭐 어버이날까지는 계속 이제 일이 있었었고, 네, 그러고 이제 5월 9일, 10일, 그러니까 그저께랑 어제까지였죠. 네, 이제 그 가족들이랑 같이 있다 왔습니다. 네, 가족들이랑 같이 있다 오면서 뭐 이제 그 괴산, 충북 괴산 쪽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계속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다 왔습니다.
4: 아, 네. 좋았겠네요.
2: 그러니까 뭐 재밌더라고요. 그래도 네, 이제 뭐 엄마가 다슬기를 잡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올갱이라고 하죠. 네, 올갱이를 잡아오라고 하셔서 그 연못에다 좀 풀게 잡아오라 그래서 저도 나이가 서른인데.

0: 골든차일드 워너비 불러주세요. 오! 오, 아, wanna be you, that, that, that, that, that. 오, 네. 나를 오! 가지고 싶어, 예. 네. 오, 오. 저 굉장히, 예. 네. 오, 이렇게 하얗게 wannabe를 불러봤습니다.
1: 아, 네. 좋습니다.
0: 네네.
2: 좋습니다. 3023님께서, 장스타님은 구멍난 청바지 있나요? 탱디의 바지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아, 잠깐만요.
2: 사진 있나보네.
0: 와우! 어, 저거는 발 잘못 넣은 거 아니에요, 한번?
2: 맞아요.
0: 그쵸?
2: 발 잘못 넣어서 사진.
0: 그쵸, 그쵸, 그쵸. 아, 근데. 아 저도 있었는데 최근에 다 버렸어요. 네, 이제 약간 알잖아요. 이게 또 이제 계속 이렇게 조금 이 숱을 쳐줘야 되는데 귀찮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예 네, 다 없앴습니다.
1: 아 이게 되게 아, 이제는 그 사진 좀 옛날 사진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지금은 더 구멍이 좀 클 거예요. 아마.
2: 맞아요,
1: 거의
2: 맞아요.
1: 그냥 바지를 안 입는 것처럼 어. 그러니까 반바지 입은 수준이에요.
0: 거의. 아직 있어요?
2: 아 얼마 전에도 입었어요.
0: 아,
2: 일본 갈 때 입었는데.
0: 오. 아 근데 저 정도면은 살짝 쿵 잘못하면은 네. 그 언더웨어가 비칠 것 같은데.
2: 아 뭐 그 정도는 아니고.
0: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네. 나이스네요.
1: 아 근데 옛날에는 생각해 보면 태호는 진짜 찢어진 청바지 입는 것도 이렇게 피부 보여주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막 거의 그냥 반바지처럼.
2: 오케이 저 정도 자 버리겠습니다 그냥.
1: 아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8545님께서 오늘 체육대회 반티 받았는데 월드컵 붉은 막 악마예요 하하. 탱디 쿄디는 학교 다닐 때 체육대회 반티 맞춘 경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0: 어 반티
1: 반발 티셔츠?
0: 아니 반발 티셔츠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그 클래스 티셔츠 그러니까 아~ 그 클래스별로 유니폼을 맞추는 거예요.
2: 반끼리.

0: 이러고 있는 그런 달팽이 같은 그런 조개 같은
1: 조금 움직이죠.
2: 아, 조금 움직여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아요.
1: 낚시 해보셨나요?
3: 낚시 저는 낚시보다는 약간 이렇게 족대로 직접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은 뭐 잠수에서 잠자리채로 잡거나 그런 거 좋아합니다. 예.
0: 물 안에 들어가서.
3: 그죠 물 안에 들어가서. 예. 와, 그런 멋있다. 거 좋아합니다.
0: 재밌을 것 같아요.
3: 기다리는 거 못해요 저는.
0: 아 그죠. 예.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3: 그죠
0: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예. 예. 뭔지 알아요. 네 좋습니다. 2958님께서 쿄디 오늘 새롭게 알고 가는 것들이 많은 듯 크크크크 라디오 참 좋다. 맞아요. 근데 또 이제 내일 아침 일어나 다 까먹을 것 같긴 하지만
1: 오늘 배운 거 뭐예요 지금?
0: 올맹이
1: 예
0: 올맹 아 자 뭐라 하죠?
3: 아니 아니 다슬기
0: 다슬기
3: 다슬기 앤 그 우리 같이 아까 입는 맞춰서 아, 입는
0: 환자
3: 티셔츠를 뭐 티셔츠를 뭐라
0: 하는데 반티
3: 반티 네 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0: 반티.
3: 네
1: 예 환자복 아니고 반티입니다.
3: 반티 반티
1: 좋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 K-POP 능력 평가 시작해 볼까요? 선물부터 소개해 주시죠.
3: 좋습니다. 선물부터 기강 잡고 가겠습니다. 일단 에피타이저로 두유 한 박스 준비했고요. 메인 디쉬는 코리안 스타일로 갑니다.

0: 캐스커의 융진이 피처링한 에픽하이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지 정답 바로 알아볼까요?
1: 정답은요 바로 러브 이었습니다.
2: 그럼 당첨자 소개해볼게요.
1: 네, 5537님께서 정답 러브. 장준님 재능 겁나 탐나요. 진짜 어마무시한 재능이다. 또 할 줄 아는 장기. 성대모사 있으신가요? 탱디 큐디는요? 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
0: 저는 성대모사는 아니고 네. 비트박스 좀 할 줄
1: 알았어요. 오! 그러니까 아까 기어 기어 기어 아 기어 오!
0: 비트박스 조금
2: yeah. 왜 잘 하시죠?
0: 네?
2: 언제부터 하셨어요?
0: 저 언젠지 모르겠는데 뭐 근데 딱히 배운 적은 없어요. 아 그냥 해보려고 하는
1: 거죠. 근데 다 원래 푹치팍치 이거밖에 못하는데 네, 오 그렇죠. 나이스네요. 우리 기호씨는 있나요?
2: 저는 개인기가 없는 걸로 좀 유명해요.
0: 아니 돌고래 소리 낼 수 있잖아요.
2: 아 그런 건 뭐 근데 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어디 가서 하면 다시는 어디 가서 이게 갱기라고 하지 말라고.
1: 왜?
2: 아니 진짜 별거 없어서요. 아 근데 안 하고 싶은데.
0: 아니 한번 보여줘. 예. 오랜만.
2: 아 죄송해요.
0: 아 제대로 할 수 있잖아.
2: 아니 그거 가끔씩 그 이게 살짝
1: 접지가 좀 잘 돼야 되죠.
2: 네, 접지가 잘 돼야 되는데. 죄송해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돌고래는 이따가 보는 걸로.
0: 좋습니다. 오구질사님께서 근데 탱디 친친 마이크에 비트박스 그렇게 치워도 되는 거예요? MB 선생님들께 허락 맡음.
2: 아 이게 팝필터
0: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 손도 가리고 팝필터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2: 아 나 진짜 네. 웃겨. 나 지금 그 소리 내려가죠. 근데 이 소리가 계속 나와.
1: 제가 나중에 이제 네. 기호 씨도 아는 심슨 성대모사 알려드릴게요. 네. 그냥 뭐 힘을 엄청 주고 그냥 따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2: 아 그냥 이거 하나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네,
1: 이렇게 심슨 호모 심슨 아. 성대모사 있어요.
2: 예, 차라리 연습생 때 조금 네. 데뷔하기 전에 좀 시키잖아요.
1: 많이 시키죠.
2: 좀 만들어 와달라 네. 뭐 좀 해라. 그래서 네. 저희 그거 했었어요. 근데 항상 통과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1: 그렇죠. 뭐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저 그래서 막 물구나무 서고 발박수 치고 뭐 어떤 친구는 이제 막 그 패스트푸드 콜라 빨대 넣는 소리 한다고 오오오오 막 이런 거 하고.
2: 그래서 잘할 필요 없잖아요. 웃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아, 그건 좀 웃긴데.
1: 그렇죠. 빨대 좀 웃기죠.
2: 방금 좀 웃겼어요.
1: 빨대 좀 웃기죠. 오오오오 오.
0: 그건 좀 웃겨. 1028님께서 기어 부잣집 초인종 벨소리 잘 낸다.
2: 아, 그게 뭐야? 아 부잣집 초인종 소리?
1: 옛날 좀 부잣집 북 예, 약간 그 평창동 쪽.
2: 제가 이걸 언제 했죠?
0: 아 이거 아닌가 네. 그냥? 아 한 적 저... 있어요 어디서?
2: 아니요.
0: 아 이분 잘못 아시나 봐.
1: 예.
2: 어 전 이거 한 적. 근데 나중에 막 찾아보면 있는 거 아니야?
0: 그럴 수도 있어. 네가
1: 있을 수도 있어요.
2: 제가 있어. 기억 못 하는 걸 수도 있어요.
1: 예.
2: 아 1301님께서 이거 정답 에픽하이 러브러브러브입니다. 큐디 탱디 장준님은 있나요? 쏟아지는 비 속에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 저는 피어남이 야외 행사 때 쏟아지는 비 속에서 피어남이 나오길 기다린 적이 있어요.
1: 아,
2: 전 또 심지어 이 무슨 행사인지 정확히 기억나요.
1: 어머
2: 그 삼성역 근처에
1: 네.
2: 그죠 한 3년 전에 근데 그때도 저희가 되게 걱정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근데 야외 무대이기도 했었고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비 오는 무대 사는 거 저희 그때가
0: 그랬던 것 같아요.
2: 그죠
0: 비 올 때 딱히 밖에서 해본 적 없긴 없는 네. 것 같아요.
1: 그렇죠.
2: 그 심지어 그런 시원한 비 아니었고요. 한참 여름 막 습하고
1: 미지근한 비
2: 예 되게 좀 그랬어가지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무대 올라가서 그래도 재밌게 했기 때문에
1: 아 그래도 팬분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28님께서 에픽하이 러브러브러브 저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두유 너무 받고 싶어요. 제가 두유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다이어트 요리 소개해드릴게요.

0: 정말이에요. 제가 바로 이 구역의 다이어트 요리사라고 부르셨네요.
1: 두유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있구나.
0: 그니까요. 신기하네요. 네,
1: 처음 들어보네요.
2: 뭐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우리한테 알려주지?
0: 그러게요. 이제
1: 다음에 알려주시길.
0: 김문자 MMS 문자로 보내주세요.

0: 지금부터 어떤 노래를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그 속에 숨겨진 가사가 등장할 겁니다.
1: 효과음으로 대신 채워진 부분에 들어갈 원래 가사는 무엇일지 맞춰주세요.
2: 자, 그럼 바로 문제 구간 나갑니다.
0: 에이. 자, 여기까지. 이 노래는 태연의 노래인데요. 가사 대신 제 목소리가 나왔죠? 제 목소리였어요? 언제 된 목소리지 그게?
1: 너 몰라, 나 처음 들어.
0: 그렇군요.
1: 네, 맞습니다. 가사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두 글자입니다. 실속은 없는데 겉으로만 멋있어 보이는 척 할 때 이것 뿌린다 라는 말을 많이 쓰죠. 과연 이 말은 무엇일까요?
2: 자, 허허, 뭘까요? 문제 구간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0: 자, 느낌 오시죠? 이제 정답 바로 맞춰주세요.
2: 네, 정답 문자 보내시고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1: 그럼 정답 기다리는 동안 정답송이자 힌트송 태연의 2X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부터 문제 구간이 나오니까 잘 들어주세요.

0: 태연의 2X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1: 네, 정답은요 바로 허세였습니다.
2: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168 하나님께서 허세 장스타 오랜만에 허세 이행시 한번 부탁드려요. 제 생일인데 이행시 듣고 싶어요.
0: 아, 저희가 네. 운 띄워드릴게요.
1: 네네.
0: 허
1: 우리 1681님이 오늘 생일이군요.
0: 새
1: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0: 와, 이건 진짜 와 완전 리스펙. 아. 와 우리 진짜 뭐 배워야겠다. 저희 예능 진짜 못하거든요.
1: 아 이지피지.
0: 아 이지피지군요. 네.
2: 와 배워가 기가 막힙니다.
0: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2: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기가 막힙니다. 자 5932님께서 정답 허세. 쿄디 탱디는 어릴 때 부렸던 귀여운 허세 있나요? 전 어릴 때 햄버거 두 개 먹을 수 있다고 허세 부렸던 게 생각나요.
1: 아 이런 거 많죠.
0: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한번 라면 한 봉지 혼자 다 먹었다고 그래서 사진 찍어서 막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아~ 뭐 어렸을 때는 많이 못 먹잖아요.
1: 그쵸.
0: 애기 때는 근데 그 처음으로 혼자 라면 한 봉지 다 먹었다 그걸 찍어서 올리고 나 오늘 라면 한 봉지 다 먹었다 막 이러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아~ 제가 그 생각하면서 아, 참 귀엽다. 이제는 막 두 봉지 먹어도 부족한데
1: 그쵸.
0: 그런 허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2: 저는 뭐 그냥 어렸을 때부터 노래 한다고 조금 이렇게 좀 까불었던 것 같아요. 아. 노래방 같은 데 갈 때 친구들.
1: 노래방에서.
0: 좋습니다. 이분들 포함 다섯 분께 두유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1: 와우.
2: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제 풀어봤고요. 3부에도 퀴즈 이어지니까 계속 함께해 주세요.
1: 네. 오랜만이네요. 그럼 저희는 골든차일드의 워너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0: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1: 저희는 스페셜 DJ 피오나미 기호
0: 태호고요.
2: 저는 골든체이드 장준입니다.
0: 월요일에 스트레스 탑파 코너 K-POP 능력평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2: 네, 쥐를 잡자 쥐잡자 님께서 골든차일드 노래 듣자마자 중딩 때 생각남, 위다웃 유도 진짜 많이 들었는데 노래만 들었는데 그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1: 아니 근데 지금 잠깐 들어봤는데 되게 트렌디한데요?
2: 그쵸. 저 19년도에 나온 노래거든요.
1: 네. 지금도 나와도 막
2: 그게. 그쵸. 뭐 굉장히 그때 당시 했었던 자아찾기 3부작이라고 해서 있었던 첫 번째 곡인데, 굉장히 저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와 근데 이 노래가 그럼 벌써 나온 지 이제 7년이 됐네요.
1: 그쵸. 7년 됐죠.
2: 피어나모니가 데뷔가 몇 년도죠?
1: 2020년.
2: 네. 그럼 데뷔도 전에 나왔던 노래네요. 네. 와 진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진짜.
0: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예, 뭉클하네요. 예.
0: 좋습니다. 자, 임혜정님께서 장스타 제가 소름 돋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워너비 이 노래 나온 해에 태어난 친구들이 올해 초등학교 들어갔다는 사실.
2: 이야.
1: 아, 그치. 7년 됐으니까. 와.
0: 그러네.
2: 이야. 진짜.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막 보니까 저도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막 제가 이제 연습생 들어온 게 12년도에 이제 연습생.
1: 와, 대박.
2: 지금 한 회사에서만 12년도부터 있었는데.
1: 네.
2: 근데 이제 막 11년생 친구들 데뷔하고 막 이러니까.
1: 그쵸.
2: 보니까 참 요새 조금 그렇네요. 시간이 대박이다. 많이 흘렀네요.
1: 와, 초등학교 심지어 기억나는데. 기억이 옛날 같지 않은데.
2: 아, 그래요.
0: 모든 사람이 그럴 걸 근데. 네.
1: 안 돼.
2: 아, 정말
1: 좋습니다. 2093님께서 아, 꼬마 이장준 허세는 뭐였는지 못 들었다. 왠지 굉장했을 것 같은데 궁금해요.
2: 저는 일단 근데 어렸을 때는 괜히 자기 다친 거 자랑 많이 하잖아요. 뭔 느낌인지 알죠? 자기 기부스하거나 깁스하거나 어디 뭐 꿰맸거나 수술 흉터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흉터 플렉스 많이 했죠 저는.
1: 너무 잘 알죠.
2: 뭐 이제 뭐 뛰어내려가지고 이제 막 발 수술한 거 이거 봐라, 뭐 몇 바늘 이렇게 꿰맸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자랑 많이 했었죠.

0: 예. 어,
1: 되게 배고팠나 봐요.
0: 그죠, 그죠. 되게 배고프고 라면을 좋아하는 거죠.
1: 아, 그죠. 예. 아, 그렇군요.
0: 그죠.
2: 3802님께서 그럼 쿄디 프링땡스 한 통 다 먹을 수 있냐?
1: 먹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물려서 맞아, 못 먹죠.
0: 물려서. 아, 그치. 입천장 닦아줘, 예. 그거. 예.
1: 맞아요. 그 어느 순간, 예. 아, 이제 먹기 싫어지는. 예. 근데 입천장. 먹을 수는 있죠.
0: 까끌까끌해집니다.
1: 네. 325님께서 전 4살 때 콘서트에 새 젓가락 꽂고 기절한 적이 있는데 어 23살인지 지금까지 얘기해요. 이게 아, 아 콘센트 네,
0: 이 전기 코드에 새 젓가락 해서
1: 어 왜 그랬대요?
3: 아, 이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0: 어, 근데 이거 진짜 제 주변에도 친척 동생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수술하고 그랬었는데 이건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1: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0: 그렇죠.
2: 이건 진짜 위험하죠.
1: 너무 위험하죠.
2: 애기 때 많이 일어나는 사고 중.
0: 그렇죠. 네, 맞아요. 때. 호기심이 많으니까. 네,
1: 그냥 궁금해서.
2: 네. 그래서 이제 애기들 있는 집은 막 그 막아놓는 거 네. 하고 막 그런다고 그치, 하더라고요.
0: 보호캡 같은 거를. 네.
2: 맞아요, 맞아요.
0: 7295님께서 헐 저 벌레 잘 잡는데 저랑 사귀실래요? 셋 중 누구든 이러고 했는데. 어, 일단 뭐 전 잘 잡으니까 패스. 네.
1: 어. 아. 어. 어 근데 뭐, 막 아예 못 잡진 않아.
3: 이게 아예 그 뭐
2: 김민솔님께서 라면 두 봉지 이렇게 놀란다고 진짜 장난치지 마세요.
1: 그죠? 아 죄송해요.
0: 아니 근데 두 봉지 이제 그러니까 막 뭐 어디 아 막 계곡에서 물놀이 하고 진짜 배고파가지고 근데 일단 애초에 한 봉지부터 끓일 생각을 하고 먹고 나면은 막 그렇게 두 봉지까지는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렇지. 바로 이제 처음부터 이야 두 봉지 먹어야지 배고픈데 이렇게는 안 하는 느낌이랄까요?
1: 어, 전 그렇게 했어요. 어, 배고픈데 두 봉지나 먹어야지 하면서 두 봉지 끓면서 먹었던 거예요.
0: 건강한 거예요, 기우 씨가. 아~ 네,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1: 그렇군요.
0: 거.
1: 네.
2: 아, 뭔가 아, 나도 한 두 번은 먹어본 적 있어.
0: 그렇죠.
2: 나 네. 오늘 그 이런 먹방 하시는 분들 보면 자극받을 때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한 봉지 왜 저렇게 못 먹을?
0: 괜히 한 봉지.
1: 이거 그 정도까지 아니야.
2: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나의 최대니까 나도 두 봉지 끓여서 나 오늘 진짜 이거 먹어보겠다.
1: 한 봉지가 아쉽지 않아요?
2: 조금 아쉬울 때 있어.
0: 그렇죠. 아쉬울 때는 있죠.
2: 아쉬울 때는 네, 있어.
1: 그죠. 네. 아 그렇구나. 아무튼.
2: 그래서 저는 한 봉지 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안 만들까요?
0: 저도. 네. 한 봉지
1: 그걸
0: 반.
1: 어떻게 팔아요?
2: 아,
1: 반을?
2: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용량을 늘려서
1: 아, 오케이. 아, 오케이.
2: 그러면은 1.5배. 장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팔 이유가 없긴 하다 생각해요.
1: 그죠, 없죠, 없죠.
0: 수지타산이 있으니까.
2: 그러네, 그러네.
1: 아무튼 이어서 퀴즈 하나 더 가볼까요?
0: 좋습니다. 3교시 퀴즈는요 바로 스포츠 영역.
2: 네, 올해도 프로야구가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장준 선배도 야구 좋아하시죠?
0: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쿄디도 그러면 야구를 보러 간 적이 있나요?
1: 저는 이제 캐나다 살았을 때 한 두 번 보러 갔고요. 아. 그리고 이제 한국 왔을 때 이제 태어랑 같이 이제 태어가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하게 되면 이제 보러 간 적 한 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오, 그래도 가지 많이 갔네요.
2: 세 번이나 갔어?
1: 세 번이나 갔던 것 같은데. 어,
2: 그리고
1: 두세 번?
2: 제가 또 MLB에서 한번 시골 해봐서 MLB도
0: 네, 와
1: 아, 맞아요.
0: 그건 진짜 멋지다.
1: 맞아요. MLB에서도 봤고 좀 다양하게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2: 사실 야구 보는 사람들 사실 꿈이잖아요.
0: 그쵸?
2: MLB에서 꿈 보는 거.
0: 아, 그 잔디.
2: 근데
0: 아.
2: 한국이 훨씬 재밌어요.
1: 맞아요.
2: 한국 훨씬 재밌어요.
1: 맞아요.
2: 진짜.
1: 솔직히 저도 그 캐나다에서 이제 몇 번 보고 온 상태였어가지고 솔직히 기대를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일단 너무 커서 공이 안 보이고
0: 오.
1: 그리고 이제 좀 가까워야 잘 보이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앉았을 때 너무 멀리 있었어가지고 잘 공도 안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응원법 라는 문화가 크게 없어가지고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솔직히 누구 응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태우 따라와서 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모습이
0: 그쵸 그쵸
1: 예, 그래서 네. 예, 좋았습니다.
0: 네
2: 좋습니다.
1: 자 우리가 사랑하는 스포츠 야구 경기가 있을 때 저희 아이들도 반짝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탱디도 이것을 하러 갔었죠. 심지어 조금 전에 퀴즈 정답도 호루룩 얘기를 했는데요.
0: 아 저 나왔습니다.
2: 아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야구에서 현역 선수가 아닌 인물이 마운드 또는 마운드 앞에서 1구를 던지는 식전 행사를 뜻하는 이것.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0: 정답은 두 글자고요. 이쪽으로 정답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행운의 다섯 분에게 치킨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어.
1: 그럼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 이 노래 한때 이글스의 투수 황준서 선수의 등장곡이었죠. 피어나모니의 때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피어나모니의 때깔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정답 발표해볼까요?
2: 네, 세 번째 퀴즈의 정답은요 바로 시구였습니다.
3: 그러면 정답자 중에 행운의 당첨자 뽑아볼게요.
2: 네, 8812님께서 소문난 야구팬 탱디 한화 최응원가는 뭔가요? 한 소절 불러주세요.
1: 저는 지금 저 언제나 안타송이긴 해요. 안타 날려줘요. 누구? 최태양 홈런 날려줘요. 누구? 최태양.
2: 아, 역시
1: 이게
2: 좋습니다.
1: 진짜 신납니다.
2: 그럼요
1: 진짜 신나요.
3: 그것도 있잖아요. 그 Don't stop, don't know what you do.
1: 그 진짜 옛날 내가 고등학교 때.
3: 아, 그래요?
1: 너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아, 내가 몇 번 불렀어.
3: 불렀어요. 근데 그게 원래 원곡 노래가 있잖아. 원곡적 노래.
1: 근데 아니, 이거를 원래 다 노래들이 있어. 지금 그렇죠? 다 있는데 이제 거의 시즌마다 뭐 바뀌는 사람도 많고.
2: 그렇죠.
3: 맞아. 그래서 놀랐어요. 아는 노래여가지고 그게 응원가라고 해가지고 좀 놀란 적 있었어가지고 기억납니다.
1: 이거 그걸 아는구나. 신기하네.
3: 그럼요.
1: 자, 8727님께서 정답은 시구입니다. 장스타 탱디 쿄디가 야구 선수가 된다면 등장곡을 하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전 무조건 있죠.
3: 뭐요?
1: 전 언제나 장기하 선배님들의 그 풍문으로 들었어. 무조건 그걸 하고. 그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2: 그죠. 딱 그거 들으면서 나오면은.
1: 근데 마무리 투수로.
2: 또 투수 쪽을 하고 싶군요.
1: 아, 전 네. 만약에 한다면.
3: 전 생각해본 적 없는데. 전 어렸을 때부터 제일 뭐라 해야 되지? 제일 웅장하고 제일 멋진 곡이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Eye of the Tiger라고 생각했거든요.
1: 빰빰빰.
2: 로키.
3: 로키 맞아요. I have the tiger. 그 딱 그거 하고 나오면 멋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본 적은 없긴 하지만. 선배님은요?
2: 저는

0: 야인 야인 시대 야인. 네. 네. 나는 야인이 될 거야. 이러면서 딱 나와가지고 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네. 좋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ACDC 그. 아.
2: 아, 멋있지. 멋있지, 멋있지. 좋습니다. 1621님께서 청답 시구, 다들 야구장에서 꼭 먹는 음식 있나요? 야구장 최애 푸드가 뭔지 궁금해요. 저는 참고로 크림새우 짱맛.
0: 아, 아. 아, 근데 이게 또 요새 야구장마다 그 맛집이 다 다르잖아요.
1: 그렇더라고요.
0: 그 구장마다 있는 그 코너별로가 다 다르니까.
1: 요즘 유명한 게 뭐 김치말이 국수.
0: 막 김치말이 국수도 되게 유명하다고.
2: 와, 완전 고급진데?
1: 아니, 거기 막 삼겹살 팔고 대박이야, 그냥.
0: 맞아요. 뭐 바베큐 전도 있고.
1: 대박. 캐도 팔고 뭐 진짜 다 팔아.
2: 아, 완전 살짝 고급이네. 고급 음식이네.
1: 맞아.
0: 그렇죠.
2: 저는 그냥 치맥 생각에.
1: 맞아. 근데 보통 그렇게 먹지.
0: 그렇죠. 저는... 근본이죠. 네. 치맥, 피맥 뭐 이렇게가 근본이죠.
2: 아, 그 햇빛을 느끼면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면서 얼굴이 좀 따뜻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던데.
0: 아.
2: 역시 이제 맥주 마시기 좀 열도 올라오잖아요. 네. 올라오면 얼굴도 저는 좀 빨개지거든요.
0: 그쵸,
2: 근데
0: 그쵸.
2: 그 빨개지는 걸 느끼면서 그 더위 때문에 더 뜨거워지고 그게 좋던데요.
0: 아 너무 좋죠. 네.
1: 저는 뭔가 딱히 최애가 있다기보다는 가면 거의 항상 치킨 먹고 제가 저번 달인가 갔다 왔거든요.
0: 네.
1: 그날 가서 치킨, 피자, 오징어 떡볶이까지 다 먹었어요.
2: 근데 라면 두 봉지는 어렵다고?
1: 아니 근데 거긴 이제 봐봐 잘 생각해봐. 야구가 한 거의 3시간 4시간 하지.
2: 아 오케이
1: 천천히
2: 인정
0: 차근차근.
2: 네 차근차근.
0: 자 2092님께서 정답 저도 정답 시구 저도 시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시구할 수 있을까요?
1: 네. 근데 요즘 일본 분들 굉장히 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0: 그쵸. 그러니까 근데 뭐 시구를 하시려면은 되게 뭔가 그 딱 지역 구단에서 그 지역에서의 뭔가 공헌이 있으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뭐 되게 은행 지점장 분들도 하시고
1: 맞아요. 네. 맞아요.
0: 뭐 아니면 뭐 거기 어디 학교 전교 회장 분 친구도 하고 뭐 이렇게. 약간 그 지역과 조금 공헌이 조금 돼 있는 그런 분이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화이팅 하시죠.
0: 화이팅.
1: 할 수 있을 겁니다.
0: 네.
1: 자, 이분들 포함 정답 보내주신 다섯 분께 치킨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우.
1: 자 그럼 퀴즈 계속 달려볼까요?
0: 사교식 퀴즈 가사 빈칸 영역.
2: 가사 빈칸 퀴즈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1: 그 속에 효과음으로 대신 채워진 원래 가사를 맞추시면 됩니다.
0: 자, 그럼 바로 문제 구간 들려주세요.

0: 여기까지. 저의 라을라가 여기서 울려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1: 자, 이 노래는 Baby Don't Cry의 데뷔곡인데요. 가사 빈칸에 들어갈 단어 과연 무엇일까요?
2: 자,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 말을 확 해버리고 싶죠.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0: 자, 보기 1번 아 어쩌라고요. 2번 아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2: 자,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1: 그럼 정답 기다리는 동안 정답송이자 힌트송 Baby Don't Cry의 F-Girl 듣고 오겠습니다.

0: 베이비 돈크라이의 F월 듣고 왔습니다. 그럼 네 번째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1: 네, 정답은요 바로 1번 아 어쩌라고요 였습니다. 오호호.
2: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만나볼게요.
1: 네, 5947님께서요 1번이요 큐디팅디 장스타는 어른들한테 어쩌라고요 하고 반항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어쩌라고요는 없는데 반항은 많이 했어요.
2: 아 어쩌라고요는 조금 심하지 않나요 솔직히?
0: 그렇죠. 좀 저 어쩌라고요까지는 해본 적 없긴 한데 반항은 뭐
2: 저는 뭐 태호한테 몇 번 한 적 있는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저희끼리는 편하게 네. 하죠.
1: 그렇죠.
2: 예. 네. 근데 어른한테는 좀 어려운데요.
1: 그렇죠. 네. 어쩔 TV 뭐 이런 거
2: 힘들죠. 와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대박.
3: 어쩔 TV.
2: 어쩔 TV. 어 진짜 너무 싫어.
0: 자 큐디 넥큐야님께서 정답 1번 아 어쩌라고요. 저 일하는 곳에서 진상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아요. 알바생들 모두 모두 화이팅. 세 분의 진상들에게 호되게 그러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1: 아 진상분들. 네.
2: 선배님도 한번 뭐, 그, 네, 해주실 수
1: 그쵸?
2: 있어요?
1: 네, 뭐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요. 네. 그럼 안 되죠.
0: 네. 아, 근데 진상분들이 진짜 되게 많더라고요.
1: 은근히 많아요.
0: 아 그래서 네. 와, 진짜 세상에 별난 사람이 많구나.
1: 진짜
0: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2: 왜 그럴까요? 그러지 마.
0: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야 지구가 돌아가는 거 아닐까 그냥 그쵸. 저희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네.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2: 그게 현명하죠.
1: 네. 맞아요. 네,
2: 현명합니다.
0: 어쩔 수가 네. 없어요.
2: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0: 그러지 마십시오.
2: 화이팅. 이공구님께서 네. 장스타 어쩌라고요 톤에서 아 바람이 그랬다고요 가 느껴졌어요. 세 분도 문꽝 닫고 바람 때문이야 해본 적 있나요?
1: 아 이게 또 부모님한테 혼났을 때
0: 국룰이죠. 그쵸?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2: 저는 문을 꽝 닫아본 적 없는 것 같은데
1: 저 근데 저는 꽝 닫으면은 더욱더 혼날 걸 알기에 못했던 것 같아요.
2: 그쵸 그쵸.
1: 문을 꽝 닫을 힘조차 없을 정도로 혼나고 가는 길이어서
2: 네. 태효 씨는 많이 그랬어요?
0: 어렸을 진짜 아기 때? 솔직히 기억은 안 나는데
2: 그죠 뭔가 한
0: 그냥
2: 기억이 없네.
0: 엄마가 그냥 뭐라 해야 돼 뭐 그런 건 기억 안 나고 솔직히 막 그냥 막 도망쳐서 뛰어댕겼던 거 기억나고 엄마가 홀딱 벗겨가지고 밖에 내보낸다고 했던 거 기억나고
2: 아 뭐 그런 건 다 네. 기억나죠.
0: 그쵸, 그쵸. 그런 것만 네. 기억나고 뭐 문 쾅 닫은 건 참 기억 없는 것 같아요.
2: 네. 아 다 착했네요.
1: 그쵸 그쵸.
2: 네.
1: 윤미라님께서 1번 아 어쩌라고요 유행어 중 어쩔 TV라는 말로 아이들이 대답할 때 참 힘들었는데요. 세 분은 유행어 중 가장 황당한 것이 뭐였어요?
0: 아 많은데
2: 저도 6, 7
1: 아 그리고 요즘 네, 해외에서 엄청 많이 6, 7 이거 엄청 하고
2: 몰라요?
0: 뭔데요?
2: 아 죄송해요. 알잖아요 뭘 모르는 척해. 6, 7 빨리 해봐. 6, 7
1: 6, 7
0: 뭔데 이게?
2: 6, 7을 모른다고요? 아 근데 진짜 무슨 저도 무슨 뜻인지
0: 그쵸? 아, 의미가 없어.
2: 네, 그래서 어이없는
1: 그쵸 요새 되게 해외에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예. 그리고 뭐 요새 막 퉁퉁퉁 사후루 뭐 드랄랄라 드랄랄라 막 이런 거랑
0: 되게 좋아요.
2: 퉁퉁퉁퉁퉁퉁 사후루
1: 맞아요. 그리고 되게 좀 신기한 게 많았어요. 뭐 쿠쿠루핑퐁 뭐 이런 거.
2: 제가 그 어린 친구들에 지금 합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요즘에 스쿠바
1: 그건 뭐예요?
0: 희한한 거 어디서 겁나게 알아와가지고
1: 스쿠버
2: 오이 스쿠버
1: 악수할 때 그건가요?
2: 아니 그냥 기분이 좋을 때
1: 아아
2: 스쿠버 아 그 음악도 나올 때 기분 좋을 때 스쿠버 한번 해봐 스쿠버
1: 스쿠버
2: 아 이거 나중에 이게 누가 편집해서 어디 올리겠다.

0: 한번 써보고 볼게요. 네.
1: 스쿠버.
0: 스킨 스쿠버.
2: 기분 좋을 때 하면 된다고?
1: 예, 네, 기분 좋을 때 아~ 스쿠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3: 스쿠비드.
1: 너무 프로.
4: 아, 저는 진짜.
0: 저 오늘도 헬스장 갔는데 때깔 나와서 기분 좋아가지고.
1: 아, 진짜.
0: 5kg 추가했습니다.
1: 저희 헬스장 그러네. 저희도 다녀야겠네요. 네. 다녀야겠네요.
0: 제가 알려드릴게요. 글로 한번 오세요.
1: 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스쿠버는 너무 귀여우셨어요.
0: 아, 감사합니다.
4: 무조건 찰러 돌아다니까.
1: 아, 너무 너무 귀여워.
4: 좋습니다. 자, 가기 전에 오늘 코너 끝곡도 선곡해 주실까요?
0: 아, 뭐 아까 야구 얘기도 나왔고 또 이제 태우 씨와 저랑 같이 응원하는 팀이 갔잖아요. 예, 이제 앞으로의 건승을 위해 아. 예, 윤한기 선배님의 나는 행복합니다.
4: 아, 나
0: 예.
4: 요즘 좋아요 또.
0: 그래서 요즘 또 좋아요.
4: 요즘 좋아요.
0: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시작입니다.
4: 기대가 예. 됩니다.
0: 아자, 화이팅입니다.
4: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장스타의 선곡 윤한기의 나는 행복합니다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 안녕.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기호 이목구이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2: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문곶 고등학교.
2: 오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0: 이렇게 나온다니 세상 좋아졌다.
1: 근육 마카롱이 되게 고급 디저트인데.
0: 이해를 못하셨군요.
1: 예? 왜요?
0: 탱디 눈 밑에 있는 마카롱이 급식이 나온다니 세상 좋아졌다.
1: 그러니까 마카롱이니까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예, 마카롱이 얼마나 고급진.
0: 맞습니다.
1: 예, 아이 그 애교살.
0: 아 맞아.
1: 예. 근데 왜 세상이 좋아졌어? 넘어가시죠.
0: 그런 게 있어요.
1: 예, 그래요. 예,
0: 그런 게 있어요.
1: 예, 예. 좋아요, 좋아요.
0: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내일 문곡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흑미밥, 한우 우거지, 장터국밥, 가자미 카레구이, 새송이 계란 장조림, 열무김치, 마카롱.
1: 뭐 일단 흑미밥부터 좋았어. 근데 한우? Oh my gosh. 솔직히 우거지 장터국밥 뭔지 몰라요. 근데 일단 한우부터 이제 딱 듣고 나서 아 여기는 급이 다르구나. 근데 거기다가 마카롱까지?
0: Yes.
1: 여기는
0: 저는 어디야? 가자미 카레구이 좋습니다.
1: 가자미가 뭐죠?
0: 그냥 생선 이름이에요.
1: 뭐 여기 잘 돼 있네요. 여기 아주
0: 문곡고.
1: 예, 지금 배고파졌어요. 맨날 이 급식 얘기하느라. 어? 이 비주얼은.
0: 아 근데 이 생선 카레구이가 맛있어요.
1: 아 그럼요.
0: 왜냐면 이게 살짝 학교에서 먹으면은
1: 그냥 생선 구이면 맛있어요.
0: 치킨 먹는 느낌?
1: 아
0: 좀 치킨 먹는 느낌이라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껍데기만 근데 막 뜯어먹고 그랬어요.
1: 아 왜요?
0: 생선 껍데기만 그거 맛있어가지고.
1: 아 껍데기를 좋아해서 뜯어먹었다고요? 아
0: 카레만 나오고 그런 거.
1: 아 좋죠. 솔직히 뭐든 생선이든 치킨이든 껍데기가
0: 아,
1: 맛있어요.
0: 잠깐만 한수님께서 지금 가자미 카레구이 점점점 물음표 웩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분 진짜 뭘 모르시죠?
1: 아, 호불호 좀 갈리는 음식인가요?
0: 그런가 봐요. 전 다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1: 오.
0: 그냥 생선 구이에요. 근데 살짝 그죠? 카레 맛이 나는.
1: 그 생선에 저에 안 좋아하실 수 있겠네요. 한순 분이.
0: 한순 조금 그러네요.
1: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본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7824님 축하드립니다.
0: 브라보. 정답과 함께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답 마카롱이요. 저번 주에 길카롱 했는데 날씨도 좋고 마카롱도 달달하고 참 좋더라고요. 쿄디탱드도 해보세요. 저는 지금 고시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고시반 친구들이랑 같이 맛있는 간식 먹고 싶어요.
1: 아.
0: 쿄디탱디 따랑행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첨 축하드립니다.
1: 와우.
0: 네,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 꼭 해주세요.
1: 네, 길 카롱이 뭐죠?
0: 길에서 먹는 마카롱을 그냥 길카롱이라는
1: 아,
0: 거.
1: 아,
0: 진짜 별다줄.
1: 그니까 진짜로 순간 좀 헷갈렸어요.
0: 별다줄.
1: 네,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할까요?
0: 좋습니다. 4539님께서 저

0: 지금 쿄디 머리 궁금해서 미치겠습니다. 탱디가 실수인 척 벗겨서. 아!
1: 저 순발력 빨라요. 빨랐죠 방금.
2: 아, 좋습니다. 좋아요.
1: 저 빨라요. 죄송해요. 지금 이거 음성으로만 라디오만 들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소리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젤리옵님께서 기호 비니 안에 비둘기 있어요? 아 높아가지고요?
2: 아니 그냥 비둘기 있잖아요.
1: 맞아요. 비둘기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2: 또 뭐 들어가 있어요?
1: 지팡이? 아야 침.
2: 아 갑자기 지팡이.
1: 예, 지팡이요.

중학생 시절 단짝 친구가 있었다. 그땐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꿈도 관심사도 달라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어들었다. 크게 싸운 것도 아닌데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서히 멀어지는 게 처음엔 아쉽고 슬프기도 했다. 그러다 오늘 퇴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그 친구와 마주쳤다. 같은 동네에 살아도 굳이 따로 약속을 잡고 만나진 않았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 정말 반가웠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웃으며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분 좋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길 억지로 다음 약속을 잡지는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영영 멀어진 줄만 알았던 우리가 사실은 서로에게 알맞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매일 일상을 나누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가끔 마주치면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이. 세상엔 이런 친구 사이도 있는 거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 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한로로의 영영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를 남겨주신 분 민영님이었습니다. 아, 너무 공감되는 말이었어요.
1: 맞아, 너무나도.
0: 너무 공감되는 말이었고요.

0: 그게 오히려 건강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더 다른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더 다양한 친구들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리고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너무 많이 연락하고 너무 붙어 있으면은 뭔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네. 너무 아 이거는 내 친구니까 난 더 이상 다른 친구들 사귈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에 많이 틀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1: 제가 좀 그랬죠.
0: 아 그랬어요?
1: 그랬죠.
0: 아 그랬죠.
1: 네, 제가 좀 그렇죠.
0: 그랬죠, 제가. 그랬죠. 저는 많이 느꼈던 게 제가 이제 토론토의 친구들 이제 완전 어렸을 때 뭐 태호 지금 친구들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사귀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한 1년에 한 번씩 토론토 가서 공연을 하잖아요. 되게 감사하게도.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공감대도 달라지고 관심사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각자 하는 일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제 막상 공연에 초대하고 아니면 뭔가 제가 식사 시간을 조금 마련해서 친구들끼리 모이게끔 만들어놔도 막상 안 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 땐 되게 서운했거든요. 나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데 진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그 시간도 한 번도 못 비워주고 나를 못 보러 와주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제가 혼자 너무 그 옛날의 생각을 떠오르면서 그걸 붙잡고 싶었는데 근데 그게 붙잡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다들 각자 살 길이 이제 찾은 거고 이게 우선이 아닌 거죠. 근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친구가 그냥 뭘 해도 그냥 응원했으면 응원하고 싶고 물론 저를 이제 많이 멀어지긴 했어도 그냥 그게 그냥 인생이라는 걸 좀 최근에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많이 아쉬웠지만.
1: 그래도 뭔가 멀어졌다고 했다가 이렇게 멀어진 줄 알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 또 좋죠. 네,
1: 또 다시 이렇게 마주치면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이. 세상에 이런 친구 사이도 있는 거다.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이거를 참 응원합니다. 이분과.
0: 화이팅.
1: 잘 이 관계를 이어나가시길.
0: 좋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1: 저도 아주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0: 좋아요.
1: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민영님에게는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교환 일기 사연 기다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었던 일 친친방의 일기로 남겨주세요.
1: 친친 홈페이지에 교환 일기 게시판 열려있고요. 교환 일기 말머리 달고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소개되면 선물 챙겨드릴게요.
0: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 인사 나누겠습니다.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0: 네.
1: 저희도 아주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오랜만에 또 이제 주말 또 쉬고 와서 다시 시작하니까 또 색다르네요.
1: 맞아요. 어떤 저번 주보다 좀 는 것 같기도
0: 하고. 네,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네. 뭔가 네 처음에 진짜 왠지 모르겠네 긴장했는데, 근데 이제는 뭐 그냥.
1: 좋습니다. 마침 김연수님께서 이제 2주차 DJ인데 쿄디 탱디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네.
0: 감사합니다. 이게 확실히 조금 뭔가 긴장이 풀렸기보다는 그냥 뭔가 좀 편해졌다. 그냥 뭔가 오히려 이제 좀 즐길 수 있다. 저번 주는 살짝 긴장하느라 즐기지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7261님께서 탱디 쿄디 저번 주에 비해 텐션이 엄청 올라간 것 같아요. 크래비티 원지님 따라 잡았어요.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7261님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1: 저희한테는 죽어도 그 텐션이 나올 수 없어요.
0: 예. 네. 근데 이거 TMI인데 방송 끝나고 제가 태영이한테 연락했거든요. 고생 많았다. 근데 태영 씨가 이제 저한테 오늘 너무 텐션 높게 해서 죄송하다고 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또. 근데 이제 그게 방송이죠. 그게 재밌는 거죠.
1: 그렇죠. 네. 그렇죠.
0: 좋습니다.
1: 자, 5974님께서 라디오 너무 재미있어서 지금 양치 30분째 하는 중이에요. 화장실 가기 싫다. 아이고.
0: 막 다 흘리고 난리 나겠네요, 지금. 막 이 옆에 막 그 거품도 아니고 이제 그냥 물밖에 안 남았을 것 같은데요?
1: 배트맨 피가 엄청 섞일 것 같은데.

0: 지금 상상해버렸어요.
1: 큰일 날 것 같은데.
0: 아이, 빨리 화장실 가세요.
1: 네, 좋습니다. 빨리 가세요.
0: 네, 좋습니다. 내일 찾아올 정학생 소란입니다.
1: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소란에게 궁금한 점 친친방 SNS에 미리 남겨주세요.
0: 그럼 오늘 끝곡 윤상의 이사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피어나머니 태호
0: 기호였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화 만드는 내내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수많은 책들, 영화들, 다큐멘터리, 인터넷 게시글, 댓글, 모든 곳에서 자신의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지만 또한 자신의 가장 빛나고 즐거운 순간들, 고백들 나눠주신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모든 친족, 성폭력 피해 생존자 여러분, 자신의 가장 은밀한 고백들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힘 받고 더 열심히 영화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스크린에 한 번도 닮지 못한 새로운 인물들 찾아 떠나라는 지령으로 받들고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2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부문 감독상 그리고 여자 신인 연기상을 받은 영화죠. 세계의 주인에서 바흐의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알렉시오 박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윤가은 감독께서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신청한 바로 그 버전을 오늘 오프닝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0: 이 음악 나가기 전에 들려드린 게 바로 지난 금요일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윤가은 감독의 감독상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감사한 사람들에 대한 인사, 그 마지막 대상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준 친족 성폭력 피해 생존자 여러분이라는 그 대목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없었다면, 자기 안의 이야기를 용기 있게 꺼내준 사람이 없었다면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의 이야기는 만들어질 수 없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윤가은 감독이니까요. 마지막 그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그 전하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도 너무 윤가은 감독님다웠습니다. 저 윤가은 감독님 몇번 이제 뵀잖아요. 그 평소 성격이 그대로 그렇게 드러나요. 되게 좀 여리고 엄청 떨고 긴장 많이 하면서도 또 단단하게 할 말은 다 하는 그 모습이 그 수상소감 모습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감독들은 자기를 닮은 영화를 만든다고 하는데 세계의 주인도 딱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루식께서 윤가은 감독 그리고 서수빈 배우가 세계의 주인으로 백상에서 감독상 신인상 받았잖아요. 와, 정말 기뻤어요. 윤가은 감독님 수상소감 영상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것 같은지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뭐, 제가 따로 문자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휴대전화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문자가. 그럼 또그 문자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장영준 감독님 뭐 천만 넘고 할때 축하한다고 문자 보냈는데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 나와서 하루에 300통씩 온다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아차 싶었거든요. 에잇, 가만히 있을 걸. 그래서 윤가은 감독님께도 근데 문자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 축하의 마음을 오늘 오프닝에 담아서 영화 세계의 주인 백상예술대상 이관왕 축하드리면서 오늘 오프닝으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상식 다들 보셨나요? 조금만 더 짧게 했어도 괜찮을 것 같고, 무엇보다 좀더 활기가 있는 시상식으로 연출을 해도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적어도 각 부문의 그 시상 내역에 대해서만큼은, 모두가 공감할 만한 그런 시상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62회 백상예술대상. 그럼 광고 듣고 그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사전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0: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1: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0: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1: 마음을 어떻게 이리 잘 표현했을까 싶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저에겐 FM 영화음악이 저의 일상 속의 자리에 매일 밤 자정에 돌아오는 곳입니다. 형편이 되신다면, 아직 영화 만약에 우리를 보시기 전이시라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은 임현정 가수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에서 임현정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이었습니다. 김지우 씨의 말로 하는 신청곡이었고요. 말로 하는 신청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음성 녹음 어플로 녹음하셔서 글 쓰듯이 말로 녹음하셔서 MBC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라디오에 FM 영화음악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로 하는 신청곡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파일을 올리시면 되고요. 아니면 FM 영화음악 카카오톡 채널로도 파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네, 백상예술대상에 대한 또 신청곡이 마침 왔길래 얼른, 네, 얼른 소개해드렸습니다. 연기상 부문 좀 볼까요? 시상식 결과 모르시는 분도 아직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소개해드리는 건 제가 늘 시상식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누가 상을 탔는지도 궁금하지만 요걸 핑계 삼아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작품을 보시라고. 네. 상 탔어? 이젠 한번 봐야겠네. 뭐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들 한 번이라도 더 언급하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수상 결과는 웬만하면 꼬박꼬박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연기상 부문 최우수 여자 연기상은 만약에 우리의 문가영 배우. 받을만 했죠.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부문에서는 미지에서 올해 박보영 씨. 받을만 했습니다. 저에겐 가장 좀 힘든 부문이었어요. 은준과 상현과 미지에서 올 그 세 배우가 다 올라 있잖아요. 와, 셋 다 받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미지에서 올해 박보영 배우가 받았고요. 저는 수상소감, 이번 시상식의 베스트 수상소감은 박보영 씨라고 생각해요. 오, 바로 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소감에 막 기승전결이 있고 구성이 너무 좋고 멘트도 너무 좋고 미지의 서울 박보영 씨의 수상소감만이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문가영 배우의 수상소감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남자는 박정민 씨가 청룡에서 상 못해서 서운했을 그 마음을 이번에 얼굴로 상 받아서 좀 채워졌을 것 같고 방송 부문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현빈 씨가 받았습니다. 여자 조연상은 휴민트의 신세경 씨 받았고 그리고 방송 부문은 파인 촌뜨기들의 임수정 씨. 아, 이 파인 촌뜨기들 얘기를 많이 못했네요. 이거 디즈니 더하기 OTT에 있는 강윤성 감독의 시리즈. 이거 시즌2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얘기 만들기가 좀 애매하나? 시즌1에서 뭔가 좀 마무리가 되긴 했거든요. 파인 촌뜨기들. 네, 그 작품 괜찮았습니다. 임수정 씨. 그리고 남자 조연상은 어쩔 수가 없다의 이성민. 그리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의 유승목 배우님. 유승목 배우님은 저는 특히 가족계획 그 시리즈에서의 연기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인 연기상 여자는 아까 말씀드린 세계의 주인의 서수빈 영화 부문 그리고 이제 OTT 방송 부문은 에마의 방효린 그리고 남자 신인 연기상은 왕가사는 남자의 박지훈 그리고 폭군의 셰프의 이채민 이렇게 연기상 부문의 시상이 쭉 이어졌고요. 대상은 뭐 많이들 아시죠? 기사 많이 나와서 왕가사는 남자의 유해진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의

0: 류승룡 이렇게 두 배우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품상은 이제 어쩔 수가 없다와 은준가상연 뭐 받을만한 영화들이 받을만한 작품들이 다 받았습니다. 감독상이 이제 영화 부문은 세계의 주인 윤가은 감독이었고 OTT 방송 부문은 미지에서 오래 박신우 감독이었고 각본상을 이제 굿뉴스가 받았어요.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은준가상연의 송혜진 작가가 받았고 받을 만한 분이 받으셨네요. 신인 감독상은 FM영화음악이 꾸준히 응원했던 3670의 박준호 감독이 받았고요. 장암준 감독님은 굿즈 임팩트 어워드를 받으시면서 앞으로 명품만 사면 굿땡을 사겠다라는 네, 공약을 하셨고 그래서 왕가사는 남자가 대상 남자 신인 연기상 굿즈 임팩트 어워드 3개 받았고 어쩔 수가 없다가 작품상 남자 조연상 2개 세계의 주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이렇게 영화 부문은 이렇게 상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상 받은 작품들 한 번씩 보실 핑계가 이제 생긴 거예요. 이번에 상 받았다는데 볼까? 굿뉴스 각본상? 각본은 어떻게 썼길래? 잘 썼거든요. 예, OTT에 있는 굿뉴스. 은준과 상현은 뭔데 작품상이야? 받을만 하다니까요. 보시면 안 나니까요. 미지의 서울은 아니 그렇게 쟁쟁한데 어떻게 보시면 알아요. 박보영 배우가 받을만 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시상식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좀 반가운 게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만든 조현탁 감독이요. 저 친구예요. 대학교 때 친구. 둘이 술 엄청 먹었습니다. 저의 어떤 청춘의 한 시기를 굉장히 가깝게 그렇게 보낸 친구인데 나중에 오랜만에 만나니까 PD 됐다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야 어쩌다 우리 둘 다 비슷한 판에 들어와 있냐 뭐 이러면서 띄엄띄엄 만나고 안부 전하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연락을 자연스럽게 못하게 되고 연락이 끊긴 지가 한 10년쯤 됐어요. 중간중간 그 아마 스카이캐슬이었나 그거 잘 되고 할 때도 축하한다고 한번 뭐 만나자 하고 문자를 보낼까 하다 또 제 성격상 늘 망설이고 인프피들은 그렇잖아요. 문자 쓸 내용 막 썼다 지우고 하다가 제풀에 지쳐서 아니야 보내지 말자 뭐 이런 시간들을 지나서 이번에 또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시상식에 또 앉아있는데 반갑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또 연락을 해 말어 하다가 아니야 이러다가 영영 못 만나려나. 혹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조현탁 감독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네 언제 한번 FM영화음악에 게스트로 모시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네 축하한다 현타가 대상이라니 이게 웬일이니. 신세경 씨의 수상을 축하하면서 영화 휴민트의 그 노래 한 번 더 들을까요? 이별.
1: 최선아가 박군을 위해 부르는 생일 선물.
2: 진짜 달랑이구먼.
1: 지난번처럼 치워먹지나 마십시오.
2: 이건 내가 일부러 그린 게 아니라
1: 닥치십시오.
2: 아이고 참 하나 둘 셋

김보솔 감독이 그때 출연했었잖아요. 이 광장의 배경이 북한이죠. 그래서 휴민트를 보면서 이 북한에서의 사랑을 그린 광장이 떠올랐다고. 박건, 최선화 그리고 조과장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광장의 보리, 복주, 명준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느꼈대요. 열정적인 로맨티스트 보리 그리고 박건, 사랑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복주, 광장의 복주 그리고 휴민트의 최선화, 각자 목적은 다르지만 두 연인을 말없이 지켜주는 명준과 조과장, 차가운 땅에서의 뜨거운 사랑을 그린 액션 영화라는 점도 그러하고요. 광장 멜로 영화인데 그래도 액션 영화의 긴장과 호흡도 강렬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휴민트와 광장의 연결고리로 이야기를 해주신 영씨 고맙습니다. 네, 광장의 음악 오랜만에 들을까요? 여러분 광장 보세요. 애니메이션 광장 두 번 보세요.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가 감히 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지난 2년 동안 비밀 연애를 하셨다니까 그 지난 2년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랑하는 감정을 티내지 않고 숨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비밀 연애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숨겨야만 했던 거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재밌을 수 있지만, 어떤 순간엔 또 여전히 재밌을 수 있지만, 남몰래 연애하는 게또 그렇지 않은 순간에는 그게 힘든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게 2년이었으니까 지난 2년 두분 모두 고생하셨네요. 수고하셨네요. 그러면서도 그 사랑을 2년 동안 이렇게 쭉 이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장거리 연애 경험이 없으니까, 익명을 요청하신 이 사연에 막연한 저의 소망과 막연한 위로와

비밀의 언덕에서 나의 첫 번째 글짓기, 연림옥 음악 감독의 스코어였고요. 연림옥 감독이 직접 노래를 부는 사운드 트랙도 있었죠.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서 회상 이어드렸습니다. 회상이 산울림 노래라서 산울림 노래도 한 곡 더 붙여봤어요. 어쩔 수가 없다 해서 그래 걷자까지 모두 세 곡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About Time에 나온 곡이죠. 그루브 아마다의 At the River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괜찮아질 거야. 나란 사람조차 희미해질 거야. 지금은 나 없이 넌 안 될 거라지만 그렇게 될 거야. 미치지 않고서야.

0: 골든뮤직 음악의 발견.
1: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저 멀리 갔다 해서 도망간 삶이라 말하지 마라.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돌아온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설치된 에어백은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죠. 근데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서적인 지지를 충분히 받고 사는 사람은 심리적인 에어백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지난 1년 동안 라디오 진행하면서 저도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영디라고 친근하게 불러주시고 별거 아닌 제 얘기에 공감해주신 우리 빵그리 여러분 덕분에 마음 한구석에 아주 빵빵하고 든든한 에어백을 가지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로의 하루하루에 무한한 지지를 보내는 관계로 오래오래 남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새 아침의 문 활짝 열어볼게요. 5월 12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5월 12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벌써 1년이 이별한 지 벌써 1년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작년 딱 5월 12일에 매일 라디오 스튜디오 공기를 맡아야 아 이제 진짜 아침이구나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첫 방송 시작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 아,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신없이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까 벌써 1년이 되었네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봄을 더 사랑하게 될 것 같고요. 5월을 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했고 제 행복이 여러분께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 보냈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 혹시 느끼셨나요? 앞으로도 더더 표현 많이 하고 더더 힘찬 아침 보내실 수 있게 제가 더 파이팅 넘치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언제나 그랬듯 화요일은 그달의 노래 있는 날입니다. 제가 5월을 라디오를 시작했던 달로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어느 해의 5월은 특별한 의미로 남아있을 텐데요. 이 시간엔 오래전 5월 세상에 참 많이 울려 퍼졌던 노래들 한 곡씩 잠깐씩 들으면서 그때를 추억하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0: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7: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리버마켓에서 열리는 케이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6: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7: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송기선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김밥 말러 출발합니다. 어디 좋은데 놀러 가냐고요? 아니요, 야근을 할 수도 있어서 아침 김밥이랑 저녁 김밥까지 싸가려고요. 아이고, 놀러 가느라 김밥 사는 거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근데 하필 야근까지요? 아, 바쁘신데 김밥까지 마시느라 더 피곤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쌓아놓고 먹으면 든든하니까요. 오늘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근 안 하시길 바랄게요. 3461번님은요. 야간 응급실 근무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인데요. 다시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종이 가방만 챙기고 정작 중요한 제 가방을 놔두고 와서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의 얘기 좀 더 만나볼게요. 7103번님께서 이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러블리즈의 종소리 함께 들으시죠.

러블리즈 종소리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3488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영디 그거 아세요? 벌써 영디랑 빵그리들이 사계절을 함께 보냈다는 거 새아침 진행한 지 1주년 된 거 너무 축하합니다. 신청곡도 뭔가 특별한 곡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해봤는데요. 우리 빵그리분들 다 꼼짝 마시고 앞으로도 쭉 영디와 함께 아침을 활짝 열어보자는 뜻에서 이 곡 어떨까요?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빅뱅의 뱅뱅뱅 이 노래 새아침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아, 선곡이 너무나 참신한데요. 뻔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나중에 3488번님 착플리스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제가 살짝 좀 감이 떨어진 것 같아서 걱정이 한편으로 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1주년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덕분에 신나게 아침 열어봤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송기선님, 최수정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우리 새아침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사연이 방송에 나가고 난 뒤에 후기 남겨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하나씩 잠깐 보려고 합니다. 먼저 3659번님은요. 저번에 결혼한다고 문자 드렸던 새신랑입니다. 응원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결혼식 마치고 푸켓으로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연 남깁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그럼요. 기억나죠. 4월 25일에 결혼하셨죠. 아내분 성함이 민주 씨라고도 해주셨는데 맞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신혼여행까지 다녀오셨으면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결혼생활 앞으로도 행복하게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혼생활 얼마나 더 달달할까요? 축하드려요. 7794번님. 얼마 전 100kg 찍고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파워워킹을 시작했다고 문자 보냈는데 기억하실까요? 현재 상황 보고 드립니다. 현재 2kg 감량에 성공했고요. 이제 10주 남았네요. 제 이름은 송기화입니다. 오, 기화님. 그럼요. 당연히 기억이 나죠. 제가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죠? 아, 12,000보씩 걷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근데 앞으로도 계속 쭉쭉쭉 해나가시면은 정말 건강하게 보기 좋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거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보기 좋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강이 최우선이죠. 행복한 라이프 함께 보내보자고요. 아침마다 꼭 꾸준히 운동해주세요. 5707번님, 저는 딱 요즘 같은 날씨가 제일 좋더라고요. 덥지도 춥지도 않고 출근할 때 뭔가 상쾌하고 가벼운 마음이 들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해도 꼭 살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나 할까요? 올해 여름에 엄청 덥다는 뉴스가 있어서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날씨를 잘 누려보려고 합니다. 노래는 루시의 날씨가 미쳤어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아, 제가 요즘 이 노래 꽂혔는데 루시의 날씨가 미쳤어. 5707번님 저희 통했네요. 맞아요. 지금 날씨가 정말 좋죠.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 선선하고 낮에는 걷거나 피크닉하기 딱 좋은 날씨고 그리고 유독 올 봄에는 미세먼지가 좀 덜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푸른 하늘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랑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그럼 청해 주신 곡 같이 들어볼게요. 루시의 날씨가 미쳤어요.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충남권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이 그치겠고요. 그 사이 충청, 호남, 경남 서부 지역으로 강하게 쏟아지겠고 호남에는 최대 70, 그 밖의 지역도 5에서 최고 50mm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벼락, 돌풍,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영남, 제주도는 저녁까지 조금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 1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광주가 23도로 남부지방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부쩍 더워집니다. 모레부터는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27년 전인 1999년으로 돌려볼까요? 당시에 댄스 레볼루션, DDR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오락실마다 이 DDR 발판 소리가 끊이질 않았고요. 가정용 매트도 불티나게 팔렸죠. 그리고 한국 영화 역사상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 쉬리가 개봉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첩보 액션과 멜로를 결합해서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전형을 보여줬죠. 마지막으로 이때 PC방 문화가 완전히 정착하면서 젊은 층에서는 스타크래프트가 단순한 게임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 시절 여러분은 어떤 음악을 들으며 5월을 보내고 계셨나요? 2026년의 5월을 살아간 우리가 흘러간 5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달의 노래. 그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5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27년 전인 1999년 5월의 노래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는 1999년 이때 7살이었어요. 그리고 제 남동생, 그러니까 저는 동생이 둘이 있는데 첫째 동생이 99년생이거든요. 그러면은 28살이에요? 얘가 이렇게 벌써 컸나요? 갑자기 좀 징그러운데요. 아무튼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흘러가지고 한 명의 또 성인이 됐습니다. 99년에는 저는 아무래도 아주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이니까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자전거를 그렇게 열심히 탔던 기억은 있어요. 동네에 삥 돌면서 두발 자전거를 열심히 타면서 동생을 기다렸습니다. 아, 세월이요. 그럼 그달의 노래 바로 시작해볼게요.

1999년 5월엔 핑클 2집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핑클의 가장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죠. 영원한 사랑이 그야말로 전국을 휩쓸었는데요. 이 노래의 인기 덕분에 핑클은 가요계의 요정 타이틀을 얻었죠. 안무도 진짜 유행이었잖아요. 옥주현 씨가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고백했던 약속해줘. 그리고 양손을 빙글빙글 돌리던 안무는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재밌는 건 당시에 그 매니저가 옥주현 씨한테 주현아 그 손가락 안무 꼭 해야겠니? 라며 말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된대요. 안 했으면 진짜

핑클의 상큼함에 맞선 파워풀한 에너지. 1999년 5월엔 클론 3집의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돌아와라는 곡이 발표와 동시에 차트를 휩쓸었기 때문인데요. 기억나시나요? 무대 위에서 클론 곁을 지키던 한 여성 보컬분, 얼굴이 가려질 정도의 강렬한 파마머리를 하고 폭발적인 성량으로 무대를 꽉 채웠는데, 바로 드라마 종합병원의 주제곡 혼자만의 사랑을 불렀던 김태영 씨였습니다. 클론의 묵직한 랩핑과 김태영 씨의 시원한 보컬 좀 더 감상해 보시죠.

0: CS 타겟.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1: 1999년 봄에 신해철 씨가 파격적인 음악을 들고 나왔던 거 다들 기억하실까요? 넥세트 활동을 하면서 음악성은 물론 대중성까지 인정받고 있는 시기에 갑자기 넥스트 활동을 접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모노크롬이라는 프로젝트 밴드를 결성한 건데요. 그때 발표한 곡이 지금 흐르고 있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곡이었습니다. 대중성보다는 파격적인 사운드와 실험적인 시도가 가득한 곡이었던 터라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듣자마자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외침이 번복돼서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러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하고 자기 성찰을 하게 된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노래 좀 더 이어가 볼게요.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을 향한 제 고백송이기도 한 것 같네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핑클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방금 들으신 곡은 핑클의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달의 노래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99년 5월 어딜 가나 울려 퍼졌던 노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만나볼게요.

1999년 봄엔 박정현의 2집도 인기였습니다. 타이틀곡이 지금 흐르고 있는 편지할게요 였는데요. 김영석 씨가 작곡하고 노영심 씨가 가사를 써서 그게 화제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편지할게요는 사랑하는 사람을 내일 또 만날 거지만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너무 아쉬워서 그리운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겠다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가사부터 이 90년대다운 순수함이 느껴지죠. 그 애틋한 감성 좀 더 즐겨보시죠.

생각보다 잘 안 돼서 그룹이 해체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는데 차이콥스키의 발레곡인 백조의 호수를 샘플링한 이 곡이 빵 터지면서 신화는 인기 가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어요. 이 곡 이후로 가요계의 클래식을 샘플링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기도 했는데요. 우아한 클래식 선율과

1999년 5월엔 임창정의 목소리도 어딜 가나 울려 퍼졌어요. 그때 5집으로 활동 중이었는데 타이틀곡이 러브 어페어였어요. 이 노래로 눈물샘을 자극하더니 후속곡으로는 또 정반대의 분위기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들고 나와 반전 매력을 보여줬죠. 이 곡은 당시에 음악방송에서 3위에 오를 정도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까지도 늑대와 함께 춤을 이라는 곡과 함께 임창정의 대표 댄스곡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신나는 분위기 좀 더 즐겨볼게요.

네,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해볼게요. 아, 여러분을 향한 제 두 번째 고백송이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들으시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0: 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데이터처.
6: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7: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정석영님. 저는 중국 상하이에 살고 있고요. 이곳 시간으로 새벽 5시에 영디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깨고 새아침과 함께 매일 10km를 뛴 후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이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이곳에 온 지도 2년 반이 다 되어가네요. 작년 10월부터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덕영수의 팝콘이에요 하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석영님. 근데 석영님도 엄청 부지런하게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는데요. 존경스럽다라고 말씀하시기엔 석영님도 존경스럽습니다. 새 아침과 함께 눈도 뜨고 운동도 가면서 상쾌한 하루를 맞이하시는 기분 저한테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타지 생활 가끔 가다 위로가 제가 됐으면 하네요. 외로울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저의 이 얘기를 한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그 심심함을 좀 달랬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해요. 정석영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새 아침 1주년이라고 축하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가 50분, 50명을 뽑아서 커피 쿠폰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 앞으로도 진짜 열심히 잘 할게요. 오래오래 만나요, 우리. 그럼 끝곡으로 도경수의 팝콘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빵그리 분들의 빵빵한 에어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꼭 놀러와 주세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자,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과 전문의 조방훈 의학박사입니다.
2: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은 극심한 두통이 발생한다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일부가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합니다. 평소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파열되는 순간 뇌 속에 출혈이 생기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두통뿐만 아니라 뒷목이 뻣뻣해지고 오심, 구토, 심한 경우에는 의식저하나 마비로 올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파열된 경우 동맥류 결찰술이나 혈관 내 코일 색전술을 통한 수술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무증상 뇌동맥류도 많기 때문에 고혈압, 흡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MRA나 CTA, 사전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뇌혈관 파열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과 전문의 조방훈 의학박사였습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0: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요즘 일교차도 크고요.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날씨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중충한 날에는 이상하게 파전이 당긴다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기분 탓만이 아니고요. 이유가 다 있다고 합니다.

0: 이렇게 계속 듣고 계셔가지고 그냥 다 이럴 거면 가사 쓰지 말까? 듣고 싶은 대로 들을 거면. 예, 어쨌든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523 하나버님이 아침부터 소주에 파전 당기네요. 그 9025번님 아침부터 먹는 얘기 최고. 오늘은 감자채 전으로 점심 메뉴 결정. 탕탕 바삭한 감자전 얼마나 맛있게요. 맛있지 감자전은. 근데 이제 채로 이렇게 썰어서 감자전 해도 맛있지만 감자전은 뭐니 뭐니 해도 갈아서, 아, 그 갈아가지고 구워야지 얘네들이 쫙 이제 입자가, 그 작은 입자가 퍽 각자 다 튀겨지면서 싹 붙어가지고 씹으면 헉, 얼마나 바삭하게, 얼마나 바삭해. 김은숙님이 저는 감자전에 김치 수제비. 네, 여러분들 대체로 보니까 탄수화물 중독이 심하시네. 예, 밀가루에 밀가루에, 탄수화물이 탄수화물에, 쌀에 쌀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탄수화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밥을 너무 많이 먹어요. 저는 그 먹는 양이 많긴 한데 진짜 제일 많이 먹는 건 밥이에요. 밥. 밥과 김치만 있어도 엄청 먹습니다. 근데 뭐 피자 그리고 뭐 파스타 이런 류는 또 생각보다 물려서 많이 못 먹어요. 예, 햄버거도 많이 못 먹어요. 많이 못 먹어서 수제버거 한 7, 8개까지밖에 못 먹어봤는데. 근데 밥은 진짜 많이 먹어. 밥은 너무 행복해. 0465번님이 아이들과 수학여행 경주로 여행 왔어요. 아침 조깅하면서 듣고 있어요. 경주는 해가 쨍쨍입니다. 오늘 신라시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 좋다. 경주는 또 제가 울산 고향이라 소풍 갈 때마다 이제 봤던 곳이기도 하고 지금 저희 부모님이 또 계시는 곳이라 경주 가면 기분 좋아요. 그 지금 날씨에 가면 진짜 초록 세상이잖아. 초록. 초록이 그냥 초록도 아니야. 진짜 짙은 초록. 바람에 싹 흔들리는 초록 속으로 신라든 어디든, 예, 달려가십시오. 오늘 기억 꼭 하시고요. 좋네요. 학생들도 좋은 추억으로 여행 잘 다녀오길. 자, 두 시간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 화이팅 있게 갑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팸테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소연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 4부 그 어떤 고민도 박살 내드립니다. 고민 박살 허안나, 개그우먼 허안나 씨와 함께해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습니다. 말머리에 어 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밤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모집하고 있어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열혈강호 온라인, SK케미칼,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슬리웨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 샤브올데이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하,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6: 열혈강호 온라인.
7: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흠,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강호 온라인.
7: 열혈강호 온라인.
9: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0: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9: 아하.
11: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1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4: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위 짜리

0: 생존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1: 7시 9분 3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영 리포터.
2: 네, 대디 비모닝. 오늘은 파전이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시원한 냉면 찾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내일부터 더워집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까지는 우산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남 무안 신안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다 그치겠고요. 특히 충청, 호남, 경남 서부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호남에는 최대 70, 그 밖에 충청 이남으로는 최대 50mm, 수도권 강원도는 5에서 최대 30mm 내리겠고요. 소강 상태 보일 때도 많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16도인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 19도쯤 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대전, 광주 23도가 예상됩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쉬는 거예요. 집중해 주시고요. 자, 예훈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나는 연습이라는 게 3시간 한다, 4시간 한다, 5시간 한다, 10시간 한다, 나는 이게 아니었어. 될 때까지 3번을 했는데 3번 다 한 번도 안 틀렸어. 그럼 잘 수 있는 거야. 야, 리허설을 하는데 틀려. 그럼 무대에서도 틀려. 리허설을 5번, 3번, 4번 했을 때도 안 틀리면 몸에 숙제가 된 거야. 그걸 이른바 머슬.

0: I do 듣고 오셨어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정답은 바로 B 정지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나는 연습이라는 게 3시간 한다, 4시간 한다, 5시간 한다, 10시간 한다, 나는 이게 아니었어. 절대까지. 리허설을 5번, 3번, 4번 했을 때도 안 틀리면 몸에 숙제가 된 거야. 그걸 이른바 머슬 메모리라고 하는 거야. 근육의 메모리가 생긴 거야.
0: B씨는 뭐 데뷔 때부터 특유의 열정, 성실함으로 유명했잖아요. 박진영 씨한테 혹독한 훈련 받으면서 누구보다 연습을 많이 했다고 자부를 하고 계시죠. 자전거나 수영도 한번 배워두면 오랜만에 다시 해도 몸이 또 기억하잖아요. 그것처럼 머슬 메모리, 이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같은 동작 수없이 반복하면서 연습하면 나중에는 이제 음악 나오면 자동으로 그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죠. B씨의 칼각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한 연습량이 만들어낸 결과 라고 하니까 그래서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발라드도 뭐 그런 게 있지만 발라드는 좀 뭐랄까 감정적 감각적인 영역이라 연습량이 꼭 이렇게 칼같이 맞출 필요는 없어서 좀 유연한 편이지만 이제 뮤지컬 같은 것, 뮤지컬 넘버 같은 거는 이제 연기 안에서 부르는 거라 그 공간 안에서 움직임 이렇게 저렇게 이동 뭐 이런 것들 짜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하면 가사는 자동으로 나오지. 말은 자동으로 예,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해야죠. 연습 많이 한 자는 무대가 설레고 연습이 부족한 자는 무대가 떨린다. 이 말은 예, 저 공감합니다. 자,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1088번님이 굿모닝 테디 좋은 하루 되세요. 정답 B 김태희 남편. 차민주님이 정답 B 오늘 비 오는 곳이 꽤 있대요. 다들 우산 챙기세요 하셨습니다. 아,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카페 라떼 바로 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How like a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실 건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2944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버터향 소주 나온 거 봄? 두바이 쫀득쿠키 열풍이 지나고 요즘은 버터떡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인지 버터맛 간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하다하다 소주까지 버터맛으로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갓 구운 버터 디저트처럼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나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되네요. 거짓말, 상상은 되잖아요. 버터 맛이 아니고 버터 향, 고소한 향이 나는 거. 미안합니다. 아, 티발동이 계속되네. 소주 업계는 오, 진짜 예전에는 그냥 우직하게 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빠르게 유행에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쫑쿠향 소주도 얼마 전에 출시했다고 했는데 아직 낯설었는데 버터향 소주 바로 나옵니다. 아, 따라가기 벅찰 정도고 갓 구운 디저트 향과 소주의 쓴맛, 여기 어떻게 어우러졌을지 근데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마셔보신 분들 있으시면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사연 보내준 2944번님 디저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받겠습니다. 그동안 BTS Butter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BTS 버터 듣고 오셨습니다. 이 와이어를 이렇게 찍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숙련된 조교의 지금 시범이에요. 와이어 쳐보셨어요, 여러분?

진짜 아파요. 아 진짜 아파. 그 제일 예? 그 줄 있는 부분만 딱 내 체중을 온전히 싣고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사타구니 진짜 아파요. 저 몇 번 타봤는데. 아 어쨌든 안전하게 멋진 추억 남길 수 있다니까 좋네요. 7066번님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3698번님 메이저리거 김하성 드디어 복귀하는 거 봄? 지난 겨울에 한 2018년 고척돔 공연 이후 무려 8년 만에 내한입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못 갔거든요. 이번 공연장인 고향종합운동장에는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데 설마 제 자리가 없지는 않겠죠. 유유 반드시 가고야 말겠습니다. 위켄드 형 딱 기다려. 아 가야지 가야지.

0: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1: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2: 피, 올방계,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1: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2: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3: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2: 온
3: 경농의 스티온.
2: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3: 온
2: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3: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2: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4: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9: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확인해 볼게요.

0: 아. 육전도 맛있고.
1: 아, 아. 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0: 아. 자. 이래보자 이래보자. 아우 너무 힘드네. 깨알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인천과 제주를 잇는 직행 노선이 10년 만에 다시 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
0: 그동안 서울에서 제주 가려면 김포공항만으로 이용했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인천에서 제주 직항 노선은 승객 감소로 적자가 누적이 되면서 2016년 운항이 전면 중단됐는데요. 최근에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노선 재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제주로 가려면 김포공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반복됐는데요. 앞으로는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환승할 수 있고요. 제주도민 역시 해외로 출국할 때 김포공항을 거치지 않아도 돼서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0: 아, 이게 제주도민분들에게 진짜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오늘부터 바로 탈 수 있나요?
1: 네, 오늘부터 제주항공에서 화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운행을 시작하고요. 오. 6월부터는 월요일과 금요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제선 환승 편의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해외에서 입국한 승객은 인천공항에서 수화물을 찾은 뒤 다시 국내선 탑승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제주항공은 3개월간 시범 운영을 진행한 뒤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 네, 점점 뭐 개선하시겠죠. 10년 만에 운항이 재개됩니다. 잘 자리 잡아서 제주 여행이 더 행복하고 편해졌으면 좋겠네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준등기 우편함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아시나요?
0: 준등기 우편함 서비스, 이게 뭐 어떤 거예요?
1: 네,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 우리 집 우편함에서 바로 소형 우편물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우편물 표면에 주소를 작성한 뒤에 우체국 앱 간편 사전 접수에서 발급받은 사전 접수번호 16자리와 휴대전화 끝자리 4자리를 함께 적어서 우편함에 넣으면 됩니다. 어허. 단 주말과 공휴일에는 수거가 되지 않고요. 빠른 배송을 원하는 분들은 2,400원의 요금을 지불하면 이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 야,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보낼 수 있다. 이거 편리하네요.
1: 네, 특히 중고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소형 물품이나 의류, 서정류, 포토카드 같은 것들을 보다 더 편리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이 서비스 출시 와 함께 우체국 영호 상자 가격도 5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할 계획이고요. 준등기 우편함 서비스 발송용 봉투 역시 우체국에서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규격에 맞는 포장 봉투나 용기는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려요.
0: 예, 앞으로 간단한 소형 물품 준등기 우편함 서비스 이용해 보자고요.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한 대학 동아리에서 학생에게 탈퇴비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 동아리 탈퇴비를 요구했다고요?
1: 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던 한 학생이 해외여행 일정 등을 이유로 탈퇴 의사를 밝히자 팀원들이 탈퇴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해당 학생은 금전 갈취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경찰은 탈퇴비 규정이 사전에 공유된 규칙이라는 점에 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대학가에서는 보증금이나 벌금제를 도입하는 동아리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예. 이를 두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이런 규정이 대체로 생기게 된 이유가 있겠죠?
1: 네, 취업난이 장기화가 되면서 최근 동아리 활동이 단순 친목보다는 공동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중간에 빠지는 구성원이 생기면 전체 일정과 결과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연합동아리 운영진은 갑작스러운 탈퇴로 일정에 차질이 생긴 적이 많았는데 벌금 규정을 도입하고 문제가 확연히 개선됐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반면 일부 학생들은 이 동아리 운영 비용을 걷는 건 이해하지만 탈퇴를 이유로 강제로 돈을 내게 하는 건 과도한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 네. 문화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동아리 가입 전에 규정 꼼꼼히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 이수키님이요. 우체국이 집에서 멀거든요. 이제 우리 집 우편함에서 준등기를 바로 보낼 수 있다니 너무 좋아요.
0: 그러니까요. 편리해졌어요. 윤소영님이 오, 저는 덕질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랄랄라 반반. 요즘 반 그냥 넘겨요 사람들이. 성공률이 높아요. 어려운데.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죄송해요. 성공 선물로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했을 경우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도 선물 챙겨드릴 거예요. 오늘은 비타민 음료 준비했습니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어렵지만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조금 더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반반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넘고 치킨도 먹자 바라바라 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에 사는 도진이 엄마입니다.
0: 도진이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보내주신 신청 사연부터 일단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16개월 아가와 제주 한 달 살기 떠나는 날입니다. 어머, 즐거운 한 달 보낼 수 있게 시작을 반반한 퀴즈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셨어요. 지금 떠나시는 거예요, 이제?
1: 아, 네, 이제 애기 낮잠 시간 맞춰서 이제 저희 배 타고 가거든요.
0: 어머,
1: 네, 그래서 이제 완도로 출발을 합니다 오늘.
0: 아, 또 한 달의 여정 아주 설레게 출발할 텐데 도진이는 네. 나가는 거 괜찮을까요?
1: 원래 되게 나가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요즘 조금 짜증이 많아져서 약간 걱정되긴 해요. 네.
0: 왜 짜증나지? 왜?
1: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 이거 알 수가 없네. 오늘 날씨가 좋진 않아요. 근데 가는 데에는
1: 네,
0: 뱃길은 문제 없나?
1: 아, 근데 다행히 배가 내일 출발하는 배여서
0: 오늘은 일단 네, 떠나고
1: 오늘, 네, 완도로 먼저 갑니다. 네.
0: 그렇군요. 제주에 어디에서 한 달 살기예요?
1: 저희 함덕이요. 함덕.
0: 함덕 좋지. 네. 아, 이렇게 갑자기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1: 갑자기는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육아휴직을 하면서 사실 제 꿈이 제주에서 한 달 살기를 꼭 해보는 게 제 약간 버킷리스트 같은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남편도 마침 육아휴직이고 저도 이제 육아휴직 거의 끝나서 좀 있으면 복직하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애기랑 같이 즐거운 추억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0: 네. 잘했네, 잘했어. 이렇게 사실 생각만 하지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은데.
1: 네, 맞아요. 남편이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네.
0: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기랑 그래서 뭐 하면서 보낼 예정이에요?
1: 근데 제가 원래 제주도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그냥 가서 제주도 바다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렇지, 맛있는 바다, 것도 많이 먹고요.
0: 그렇지,
1: 네.
0: 그렇지. 바다 보면서 그 음식점 싹 한 바퀴만.

0: 돌아도
1: 네, 아, 너무 좋아요.
0: 무조건 맛있잖아요. 무조건 맛있어. 어떤 메뉴 좋아해요? 어떤 메뉴?
1: 아, 근데 제가 진짜 빵순이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유명한 빵집들이 워낙 많잖아요,
0: 많죠, 많죠.
1: 제주도에.
0: 예.
1: 그 3바퀴 싹 돌면서 빵지순례 좀 하고, 네. 그러려고요.
0: 거기에 그 해녀 땡땡 본점이 있나? 뭐 그럴 텐데.
1: 아, 네.
0: 그 맛있는 김밥집 있어요.
1: 아, 네네,
0: 알죠,
1: 알아요.
0: 알죠.
1: 네네.
0: 그것도 있고 베이커리도 엄청 많고.
1: 맞아요.
0: 저는 안 가는데도 상상만 해도 좋은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유.
1: 제가 굿모닝 FM에 자주 이렇게 사연으로 남기겠습니다.
0: 사진도 보내주시고 좀 해주세요. 저 보게.
1: 네.
0: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만 성공하면은 뭐 완벽한 이제 시작인데.
1: 아, 그쵸, 네. 근데 요즘 그 라디오를 제가 아기가 찡얼거리느라 잘못 들어가지고.
0: 어떻게?
1: 아, 걱정이에요. 그래서 반만 넘자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네.
0: 가능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주 예 똘똘하게 다 맞추실 것 같아요. 예, 김아름님이 저희도 돌 아기랑 겨울 제주 한달 살기 하고 왔는데 너무
1: 오, 네.
0: 좋았어요. 즐겁게 생각.
1: 네.

0: 정답.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뜻의 사자성어 불철.
1: 주야.
0: 정답.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 대사가 나온 김희애, 박해준 주연의 드라마 제목은? 하나, 둘, 아, 셋, 아홉. 부부의 세계였어요.
1: 아, 네.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먹을 가까이 하면?
1: 거머쥔다.
0: 오, 정답, 정답. 스스로 한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충수가 유래한 스포츠는? 하나, 둘. 여기서 왔어, 이 자충수가.
1: 스스로 불러온 스플제요?
0: 귀여우셔. 바둑이었어요. 바둑의 용어예요. 네.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로 2026 백상예술대상 방송부문 대상을 수상한 배우는? 하나, 둘.
1: 유해진. 아,
0: 류승룡이었어요. 류승룡 배우. 네. 장구벌레는 어떤 곤충의 유충일까요?
1: 장구벌레요? 모기? 네.
0: 오, 정답. 신라의 제30대 왕으로 삼국 통일을 이룬 왕은? 하나.
1: 저 알아요.
0: 둘.
1: 잠깐만요.
0: 셋.
1: 땡.
0: 문무왕이었어요.
1: 문무왕이요?
0: 이 생각이 잘 안 나, 맞아. 자, 결과 발표합니다. 성공했을까요, 과연? 10문제 중에 나이스 6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와~ 이번 선물 치킨 앤 콜라 세트 100등 하셨습니다. 아, 잘했어요. 잘했어.
1: 아, 어떡해요.
0: 아, 이 혼란한 가운데 정신 잡고 잘 갔다. 김광우님이 퀴즈 성공 축하드려요. 제주 한 달 살기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드세요 하시면서 응원 주셨는데 광우님 포함해서 6분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진이 어머님. 아유.
1: 남편이 저한테 8문제 맞출 거라고 했었는데 못 맞춰서 너무 창피하네요.
0: 아니 사실 뭐 9문제도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막상 연결되면 떨려. 너무 떨려서.
1: 맞아요. 생각이 안 나네요.
0: 맞아요. 맞아요. 잘했어요. 근데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네. 여보, 내가 요즘 너무 짜증도 많이 내고 그런데 항상 고맙고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도진아 엄마랑 재밌게 놀다 오자.
0: 진짜 제주 살기 하면서 또 굿모닝 FM 함께 해주십시오.
1: 네.
0: 응원합니다. 멋진 시간 보내시고요.
1: 네.
0: 보내드려요. 안녕. 네.
1: 감사합니다. 안녕.
0: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6: 안녕하세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신입사원 누구일까요? 바로 시니어 인턴입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27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 장기 고용 시 최대 280만 원 추가 지원까지. 2026년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577-1923.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오늘 집에서 나올 때 그 문고리 잘 잠그고 나오셨죠? 정답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인데 제발 보내주세요 좀.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준비할게요.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T 검은 행복 듣고 올게요.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경동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4: 비결이 뭔가요?
3: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4: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3: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5: 경농이 만듭니다.
6: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7: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 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6: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7: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6: 경농이 만듭니다.
8: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061-241-8800.
9: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잘근 잘근 잘근 우적 우적 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선비들이 갖춰야 할 예술적 소양 금기서화에서 금이 의미하는 것 정답은 바로 검은고였습니다. 김진혜님이 정답 고문고. 친구가 가야금 연주자인데 맨날 검은고랑 헷갈려요. 그래서 너 요즘 검은고 잘하고 있어? 라고 하네요. 친구야 미안하다 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제 친한 동생이 그 저랑 햄버거 같이 이제 시작했던 동생이 내려가서 낙지집 하는데 제가 자꾸 쭈꾸미 잘하고 있냐고. 미안합니다. 동생아 미안해. 이분과 함께라면 350일?
2: 아, 15일 빼나요?
1: 365일. 15일 정도는 빼도 되잖아요.
2: 아, 이거 뺄게요. 예.
1: 국문의 FM 날씨 예. 맑음인데.
2: 네.
1: 예. 맑음. MBC 이휘준 많을 것 같으니까 준비해 이러면 손님 예. 없고.
2: 그럴 수 있죠. 예.
1: 야, 뜻대로 안 된다, 이게 진짜.
2: 아무튼 현재는 맑으니까 밝게.
1: 좋습니다.
2: 350일만
1: 15일 정도는
2: 예, 빼 드립니다.
1: 예.
2: 네.
1: 언어유의 맑게 시작해볼까요?
2: 네,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할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 Let's go! 예, 안녕하십니까. 이휘준 군과 김태순 양의 결혼식 주례를 맡은 신부 아버지 김호경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 자리해 주신 하객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3: 와,
1: 예, 감사합니다. 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 태순아. 아유, 눈물이. 휘서방과 백년해로 잘 살길 바라고 또 두 사람이 사랑의 결실을 맺는 자리인 만큼
4: 가자. 이 주례사 무효예요.
1: 아니, 저 사위 휘서방 자네 왜 그러는 거야?
5: 아버님, 결실은 맺는 게 아니라 거두는 겁니다.
1: 거두는 거.
5: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1: 아.
5: 따라해 보세요. 결실을
1: 거두다.
5: 거두다.
1: 아, 거두다가 막
5: 결실을.
1: 잠깐만. 자네 결실이고 뭐고. 내가 거둬주질 못하겠구만. 이거 진짜 이 사람 지금 네? 결혼식인데 이거 무효야. 내 앞에서 아니, 당장 사라져.
4: 아버님 저 태순이 없이 못 살아요.
1: 아버지도 실망했다.
4: 아버님.
1: 아유 진짜
2: 결혼도 못했나 봐요.
1: 어떡하냐. 이 병 어떻게 해.
2: 그러니까 한 거죠. 결혼한 예. 걸로
1: 했죠.
2: 행한 네. 걸로.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말 결실을 맺다. 결실을 거두다입니다. 오늘 상황극에서 태순의 결혼식 주례를 보던 호경이
1: 아, 아버님 눈물 날 것 같았어.
2: 네, 사랑이 결실을 맺는 자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진짜 예. 많이 쓰는 표현이죠.
1: 많이 써요.
2: 그랬더니 사위인 휘준이 갑자기 결실은 거두는 겁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아, 진짜 이럴 수가 있나.
2: 자, 정답은 뭐가 더 자연스러울까요?
1: 거두다겠죠 뭐.
2: 맞아요. 결실을 거두다입니다.
1: 진짜 결실을 맺다라는 표현 엄청 쓰는데.
2: 그러니까요.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예. 결실을 거두다. 자, 맺다 엄청 많이 쓰는데 이게 사실은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이에요. 결실이라는 말이 식물이 열매를 맺거나 맺은 열매가 연뭄이라는 뜻으로 단어 자체에 이미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맺다를 또 붙이면은 같은 의미를 한 번 더 쓰게 되는 거죠.
1: 그렇네.
2: 역전압 같은 그런
1: 그렇네.
2: 느낌인 거예요. 역전압. 이것도 중복 표현이잖아요. 이 말 정말 많이 씁니다. 국립국어원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1: 모르겠어요.
2: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이다. 다만 널리 쓰이고

0: 있기 때문에 틀린 표현으로 보긴 힘들다. 어. 라고 애매하긴 해.
1: 좀 애매하긴 해. 그러긴 해. 네,
0: 하지만 자연스럽지는 않다. 그래서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 이런 표현들도 있잖아. 아니면 그냥 열매를 맺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렇게 쓰면 더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결실하다라는 동사도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예? 식물이 열매를 맺거나 맺은 열매가 열물다라는 뜻인데요. 봄이면 싹이 트고 가을이면 결실하는 자연의 신비 이렇게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예. 네.
1: 저희가 이제 그 어느 유희도 벌써 이제 3년 가까이 됐을 때 2년 정도 했잖아요.
0: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 2년이더라고요.
1: 2년이잖아요. 벌써. 2년. 와. 저희가 2년 넘어가면 네. 국립국어원에 누군가 한 분을 모시죠. 어. 좀 들어봅시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0: 아, 청문회인가요?
1: 난 청문회를 하고 싶어. 내 마음으로는.
0: 아, 이해하는 그게 어려운 부분들이
1: 우리가
0: 좀 있으니까.
1: 유희를 하려는 마음은 가득해요.
0: 그렇죠. 그렇죠.
1: 왜냐면 국어니까 사랑해야지.
0: 사랑해야죠.
1: 그런데 어떤 거는 뜻이 안 맞아도 많이 쓰니까 된다. 어떤 거는 뜻도 괜찮은데 원래는 어원이 이거니까 안 된다. 왜 청개구리처럼 왜 이러는 거예요?
0: 예외가 많다는 게 진짜 어려운 점이에요.
1: 어려운 거야. 이게 지금 왜냐면 우리말이 지금 제2외국어로 네. 엄청 세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거 빨리 정리해야 돼. 네. 어, 빨리 정리해.
0: 테디를 국회로.
1: 정치는 하고 싶지 않고.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정치는 의견입니다.
0: 아, 의견. 예, 예. 예. 빨리 노래 들으래요. 지금 밖에 난리 났어, 지금.
1: 아, 아니, 네. 5408번 님이 장인 어른이 대대장이셨군요. 어. 아버지는 실망했다 했는데 아니요.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0: 한계를 넘어 그린 거야.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8시 15분 48초 9초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오늘 내리는 비도 지역별로 편차가 크겠습니다. 지금 일부 호남에는 집중호우 퍼붓는 곳이 있고요. 또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은 소강상태 보이는 곳들도 많습니다. 금요일에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수민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뛰어오셨어요. 괜찮아요?
3: 괜찮습니다.
1: 예, 원래 평소에 달리기 해요.
3: 아니요.
1: 어쩜 이렇게 빨리 뛰어왔대요. 쏜살같이 뛰어왔어요. 자, 숨 고르기를 좀 하시고 네. 오늘도 키워드 뉴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키워드들 가져와 주셨을까요?
3: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단팥빵, 두 번째 키워드는 미상 비행체, 마지막 키워드 선거전입니다.
1: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3: 네, 첫 번째 키워드 단팥빵입니다.
1: 앞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단팥빵을 훔친 노인이 있어요.
3: 네, 지난달 2일 오후 2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무인빵집에서 할머니 한 명이 단팥빵 5개를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해서 가게 근처에 거주하는 80대 할머니를 절도 혐의로 붙잡았는데요.
1: 예, 할머니는 빵을 훔친 사실을 인정하셨죠.
3: 네, 빵을 훔친 사실을 시인하면서 남편이 조편이 알게 돼 충격을 받을까 걱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빵집 주인도 할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경찰에 전했다는데요.
1: 예, 경찰은 그래서 처벌 대신 할머니를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 네, 경찰은 할머니에게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달 말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할머니에 대한 감경조치를 결정하고

0: 체의 타격 때문이었다라는 정부 발표 전해드렸었는데 네. 정부 대응 어떻게 됐죠?
1: 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하고 있던 우리 선박 남우호 HMM이 운용하는 선박인데 화재가 있었죠. 당시엔 무슨 이유로 불이 난 건지 명확히 알기가 어려웠는데 지난 일요일 정부가 남우호 화재는 알 수 없는 비행체의 타격 때문이었다. 타격이 두 차례 있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이 발표 하루 만인 어제 정부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0: 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발표를 했죠.
1: 네, 위 실장은 어제 오후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강하게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예.
1: 군함도 아닌 민간 선박을 그것도 가만히 정박해 있던 민간 선박을 공격했기 때문에 강하게 질타한 거죠.
0: 그런데 규탄 대상을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1: 네, 그렇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남우호를 공격한 주체와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의 정확한 기종 등을 식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남우호를 공격한 게 누군지 또 이란의 공격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소행인지 그리고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확실하게 판단하기엔 아직 정보가 부족하다는 거죠.
0: 예, 그래서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네. 공격 주체, 공격한 비행체의 정체를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죠?
1: 네, 그렇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서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남우호를 공격했는지가 명확해진 뒤에 정부가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고민할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해서 대응 방향을 정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 예, 이런 가운데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의 정체를 두고도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남우호의 훼손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탄도 중량 50kg 안팎의 자폭 무인기가 연이어 공격한 게 아닌가 하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GPS 기능이 탑재돼 순항 미사일 기능을 시연할 수 있는 미사일 형상의 무인기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다만 지난 3월 이란 혁명수비대의 공격을 받은 태국 국적의 벌크선 마유리 나리호 때처럼 대한미사일 공격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엔 국내 군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할 걸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의 시일은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0: 예, 추가 조사를 통해서 이번 사건의 정황이 더 뚜렷하게 네. 드러나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발전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1: 아, 그럼요. 예.
0: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 선거전입니다.
0: 6.3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제 3주 남았네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주목받는 지역이 있죠. 바로 부산인데요. 부산 북구 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0: 네, 지난 주말 선거사무소 개소식부터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1: 네, 두 후보 지난 일요일 비슷한 시각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 출동한 박민식 후보 사무소 개소식 그리고 동료 의원 대신 주민들로 자리를 채운 한동훈 후보의 사무소 첫날 풍경이 사뭇 대비됐는데요.
0: 예.
1: 개소식 하나에 제1야당과 무소속 후보의 전략 싸움이 깃든 모습이었어요.
0: 신경전이 치열했죠.
1: 네, 박민식 후보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박민식처럼 굳건하게 보수를 지켜온 사람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여기에서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한동훈 후보를 저격한 걸로 해석이 됐습니다.
0: 예.
1: 반면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막은 게 자신이라면서 보수를 반드시 재건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두 후보 어제까지도 서로 자신이 진짜 보수라고 주장하면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0: 서울 상황도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네. 후보들도 유세전에 한창이죠?
1: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원우 후보가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후보가 출마했죠. 두 후보 어제도 앞다퉈 공약 내놨는데요. 먼저 민주당 정원우 후보 서울 구로와 가산 디지털 단지 일대를 피지컬 AI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며 서남부 지역 AI 특화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용산은 AI 허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0: 예,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아파트를 닥치고 공급한다는 이른바 닥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오는 2031년까지 예산 3조 8천억 원을 들여 공공주택 13만 호를 포함해서 총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1: 네,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0: 단팥빵 5개를 훔치는 마음은입니다.
1: 아, 가슴이 아릿하네요.
0: 그렇죠.
1: 양성 기자님 고생하셨어요.
0: 아, 고생하셨습니다.
1: 가실 땐 바로 가세요.
0: 아,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0: 네.
1: 수지, 윤덕원이 함께한 모먼트 띄워드리고요. 고민박살 화한 안나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0: 산맛 강진 쌀길이.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오늘은 인천 일대 문해미로가 많이 밀렸습니다. 인천 대공원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좀 크게 나면서 지하차도 전면 통제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대로 정체가 남아 있어서 참고를 하셔야겠고, 장수 나들목에서 바로 연결되는 이 문해미로 정체 때문에 장수 진출로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 전에 진출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제1순환 도로도 노우지 분기점에서 장수까지 11km 구간 평소보다 더 많이 밀리고 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는 인천 일대 서원에서 계양까지 2km 구간이 지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또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 다시 반포에서 영동대교까지 지체고요. 내부순환로 양방향은 홍은동 일대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슬퍼도 막상 봐도 고민 방면 세상의 모든 고민 걱정 확실하게 박살내 드립니다.
1: 아 시작할 때 맨날 내가 박살나. 아.
2: 왜냐면 이전에는 되게 가만히 있다가
0: 오늘 아침 많이 힘든가 싶은데 그냥 바로 시작해. 방송 3사 DJ 자리를 노리고 있는 야심가인가요? 코미디언 허한나 씨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허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에, 일어나
0: 안나 씨만 일어나면 돼요. 우리 다 일어나 있어.
2: 나만 일어나면 돼요. 네.
0: 안나 씨. 네. 또 슈퍼라디오에서 일주일 동안 DJ 했잖아요.
2: 와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0: 쉽지 않죠.
2: 네.
0: 근데 끝나니까 또 하고 싶지 않아요?
2: 아 너무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0: 그지 그지.
2: 그리고 또 이제 라디오라는 게 이제 글을 계속 보면서 위로받잖아요. 사실 그렇지. 저희가
0: 응원 엄청 해주잖아요. 네. 네.
2: 아 근데 와 근데 두 시간을 혼자서 하니까 어지럽더라고요. 막.
0: 아 진짜?
2: 네, 그리고 녹음까지 하니까.
0: 어, 그렇지 그렇지.
2: 태희 오빠의 그런 고충을 한번 좀 느꼈던.
0: 네. 아 잠깐만 슈퍼라디오가 몇 시 때죠?
2: 2시.
0: 낮 시간이잖아요.
2: 낮 2시.
0: 2시. 아.
2: 그래서 한다고 했죠.
0: 그렇지. 아침에 한번 해봐야 되는데.
2: 어 그러면 제가 진짜 새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침에 내가 일주일을 해낸다? 그럼 약간 인간 개조가 될 것 같은 느낌?
0: 일주일 아침 라디오를 하면
2: 네.
0: 뭘 했는지 모릅니다.
2: 아 내가 뭘 했나 정신
0: 일주일 동안 아. 일주일 가지고는 적응이
2: 기억상실.
0: 안 돼요. 네, 적응이 잘 안 돼. 아, 쉽지가 않아요. 너무 코너가 많아가지고.
2: 아.
0: 하지만 안나 씨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2: 아 근데
0: DJ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줬어요.
2: 아 그래요? 오빠 들으셨어요?
0: 아니요.
2: 그때 주무시고 계신 거야 낮잠?
0: 저 일하고 있지. 일하고 있지. 어. 그래서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짤로 올라오거나
2: 아, 뭐 피해는 안 줘서
0: 인별에도 예. 잘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스토리를 올라오면
2: 아유, 또.
0: 보면 너무 잘해. 아유, 톤이 일단 너무 좋잖아요.
2: 아 그런가요?
0: 네.
2: 그런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0: 캐릭터도 많고 혼자서 코너를 다 할 수 있어 사실. 애칭이 코디였어요. 코디.
2: 아, 네.
0: 왜 코디? 근데... 뭐 안디 뭐 아니고 나디도 아니고
2: 왜냐면은 그 코 수술 이제 그 했잖아요. 까먹었죠 오빠 나 코 수술한 거.
0: 까먹...

0: 예, 네, 그 코스스레 이제 처음과 끝을 다 보여줬잖아. 거기서. 그리고 슈퍼 라디오 분들이 나의 코에 대해서 진짜 너무 궁금했어. 그래서 뭐 코안나라든도 애칭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1: 코알라도 아니고.
0: 예, 네, 코알라처럼.
1: 그래서 코디가 됐구나.
0: 예, 네, 그렇게 코디가 되었어요.
1: 진짜 한 주 깜짝 놀 깜빡 잊고 있었네, 제가.
0: 그쵸?
1: 너무 자연스러워요.
0: 더 작아졌죠, 코가.
1: 훨씬 더 약간 사랑스러운 코 망울이 됐어.
0: 그때는 좀 약간 좀 무서웠잖아요.
1: 처음에
0: 코가
1: 좀 부어 있었지.
0: 공격적이어서 코가.
1: 부어 있었지. 그래서 나는 걱정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지금 뭐 괜찮죠?
0: 많이 작아져서
1: 너무 마음에 들죠?
0: 더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1: 더?
0: 예. 네, 저는 사실은 코가 아이유씨 코처럼 작았으면 좋겠어요.
1: 아니야.
0: 에? 아, 조화가 안 되나요?
1: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지.
0: 아이유 씨는 얼굴이 작으니까.
1: 지금 예뻐. 지금 예뻐서 그래.
0: 더 이상은 못 예뻐지나요?
1: 예?
0: 더 이상은 이제 안 돼. 어디 더 다르게.
1: 그건 이제 운동해야지. 뛰어요, 뛰어. 민규 총장.
0: 거미 박사야, 안나. 자,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씨 먼저 참여 안내 부탁드려요. 네. 고민 때문에 아침부터 스트레스 확 받는 분들 저한테 다 털어놔주세요. 야심 있는 여자 저 허안나가 야심차게 해결해드릴게요. 사연 보내실 곳 다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미니는 무료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게시판 고민박사 허안나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긴 고민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녹용 홍삼 서브 세트를 호미 고민이래 고민 하이패스에 소개된 분들께는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1: 아 이거 혼자 하니까 이렇게 힘들잖아. 숨찬 거는 뛰어야 된다.
0: 이거 어떻게 러닝을 해야 된다.
1: 러닝해서 호흡을 늘려야죠.
0: 잠깐 진짜 어지러워.
1: 전민기 총장님 지금 뛰고 있거든요.
0: 아, 안 하다가 오빠 안 하다가 하세요?
1: 안 하다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뛰면 좋은데 좀 많이 뛰긴 해. 막 7km 뛰더라고.
0: 아,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뛴다고요?
1: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서 한 2km만 뛰어요. 나도 2km 이상 못 뛰어.
0: 근데 오빠를 만나러 갈 때도 힘들잖아요, 제가.
1: 그렇지. 아, 내가 오죠.
0: 아, 여기 상암이니까.
1: 그래, 상암이니까 일로 오지.

0: 아니다.
1: 야, 안식아.
0: 이거 어쩐 일이야?
1: 어, 나 제 친구랑 약속 있어가지고 왔는데. 와, 잘 지냈나?
2: 아, 나야 아. 막 그락저락 막 잘 지냈자.
1: 아니, 너 원래 사투리 안 썼잖아.
0: 잘 지냈지.
1: 어, 그렇지. 야, 이렇게 만난 거 2년인데. 야, 자주 얼굴 좀 보자 우리 좀.
0: 그래, 어, 그래 뭐 그래 그러자.
1: 아, 자식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반갑네요. 야, 아, 야, 네 번호 뭐고? 자, 여기 내 폰에 좀 찍어둬.
0: 아, 번호? 그래 그래. 톡톡톡톡톡.
1: 어, 이거네.
0: 어, 이거 저장해.
1: 오케이 오케이.
0: 야, 나중에 그 밥이나 한번 먹자.
1: 어, 진짜 쟤. 어. 네 진짜 연락한대.
0: 사실 저는 번호 주기 싫었어요. 학창 시절에 막 그 딱히 막 친했던 친구가 아니라, 아니 뭐 앞으로 볼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거절하기가 뭐해가지고 알려준 건데, 어, 다음 날부터 계속 연락이 오는 겁니다.
1: 야, 안식아, 시간 언제 되노?
0: 어? 아, 시간은 왜?
1: 야, 우리 밥 먹기로 했다. 애가 네가 먹자면서. 언제 어디서 먹을까? 어? 언제 어디서? 어? 뭐?
0: 아, 무서워. 아유, 밥 한 끼 먹자는 한국인이 하는 빈말 1위 아닌가요? 아, 그냥 그 마무리 인사하고 헤어질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말인데, 아유, 당황스럽더라고요.
1: 한식이! 시간 언제 되냐고! 야, 밥 먹자면 네가 밥 먹자 했잖아. 뭐 먹을까? 뭐 좋아하노니? 한정식, 중식, 뭐 스파게티? 뭐 내가 골라도 되나? 뭐 먹을까?
0: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해오는데 정말 기가 확 빨리는 거 있죠?
1: 안식아!
0: 깜짝이야! 그래서 제가 답장을 안 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또!
1: 안식아, 많이 바쁘지? 근데 네가 밥 먹자 했다, 아이가. 주말에 뭐 하는데? 내가 맛집 알아놨는데 이거 보낼 테니까 이거 한번 봐봐봐.
0: 아, 급기야 음식 메뉴 사진부터 식당 주소까지 보내는 겁니다. 아, 물론 동창이랑 밥 한 끼 할 수 있죠. 근데 저 이 친구랑 학창 시절 추억이 눈꽃만큼도 없다고요. 어색한 사람이랑 밥 먹으면 제가 급체하거든요. 아, 그냥 빈말로 밥 한번 먹자고 한 것뿐인데 정말 난감합니다. 아,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
1: 사연 보내주신 빈말은 빈말일 뿐님께 녹용홍삼 선물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이제 우연히 만난 동창인데, 그래 연락 주고 받자, 밥 한번 먹자,
0: 밥 한번 먹자
1: 했는데 진짜 밥 먹자고 계속 연락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진짜 반가웠던 거지.
0: 어, 추억이 없을 만큼 안 친한데?
1: 어, 근데 호경이는 좋았나 보죠. 좋았나 보지.
0: 학교 다닐 때 아마 사연자분이 기억 못하는 거를 우리 친구분이 기억할 수도 있어요.
1: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봐야 돼. 근데 둘 다 진짜 추억이 없을 수도 있고.
0: 어, 그럼 얼마나 어색해 그 시간이요.
1: 친해지면 되죠.
0: 아, 그런가요?
1: 어, 친해지면 되지.
0: 오빠는 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1: 어?
0: 이잖아요.
1: 이죠, 저는 이.
0: 아마 사연자분은 아이가 아닐까?
1: 아, 우리 안나 씨는 아이거든요.
0: 그래서, 근데 그게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말을 끊임없이 하겠지만,
1: 네.
0: 이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건 어색함을 없애기 위한 이어서 그게 힘들 것 같아요.
1: 그렇지, 그렇지.
0: 네.
1: 아, 예은 PD도 이잖아요. 네. 이런 거 괜찮아요?
3: 저는 뭐
1: 밥 한번 먹자 하면
3: 그냥 갑니다.
1: 아, 그래, 안 돼.
0: 그 신기한 게 PD님은 얼굴은 아이처럼 생겼거든요.
1: 네.
0: 아이상인데.
1: 아.
0: 근데 이시구나.
1: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상이 2, 한 5% 안에 들어.
0: 아, 진짜요?
1: 예.
0: 오.
1: 슈퍼이에요, 슈퍼.
0: 근데 얼굴은 되게 내향형이네.
1: 내향형의 얼굴인데, 안에
0: 내가 정신이 없어서, 시간이 나면 내가 연락할게, 라고 하세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1: 이거 좋네.
0: 아, 그래.
1: 아, 좋네, 이거는.
0: 일핑계 되는 게 최고죠.
1: 일핑계 되는 게 최고야. 내 정신 상태를 돌려서 얘기한 거잖아. 나 요새 누구 만나서 밥 먹을 그 여유가 안 돼. 너가 맞아. 아니고, 누구라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0: 무서운 문자가 왔어요.
1: 뭐예요?
0: 2383님이 아, 그러게 빈말을 왜 합니까? 말을 했으면 먹어야죠.
1: 와.
0: 너무 무서워요.
1: 너무 무섭다. 2383님이 진짜 무섭다.
0: 약간 2384님 뭐 독일에서 살다 오신 거 아니죠? 독일은 그렇다면서요.
1: 그렇지. 약속 지켜야지.
0: 밥 한번 먹자? 그럼 그거를 먹는다면서요.
1: 지켜야지. 룰은 지켜야지. 거기 이제 룰 지키는 게 엄청 철저하게 되고 있죠. 거기.
0: 와.
1: 우리는 그냥 인사기나 하죠. 이제 밥 한번 먹자, 맛있는 거 먹자, 조만간 만나자.
0: 근데 그거를 한 10번 했으면 한번 먹기나 해야 되긴 하는 것 같은데.
1: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이 성향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조만간 밥 먹자 했을 때 언제 먹을까, 날짜 박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고맙기도 해.
0: 아.
1: 그거 아니면 진짜 못 보잖아. 이게 살다 보면은 진짜 못 보게 되고 그냥
0: 맞아요.
1: 멀어지잖아.
0: 맞아요.
1: 근데 밥 한번 먹으면 추억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0: 또 생기고. 근데 또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
1: 네.
0: 날짜를 있어. 만드는 친구들이.
1: 그 최근에 우리가 가벼운 회식했잖아요.
0: 네네.
1: 그 최기찬 기자가 생일이었는데
0: 아.
1: 제가 밥 한번 살게요 이랬더니

0: 언제가 좋으세요라고 해가지고.
1: 역시 기자다운 모먼트다. 네.
0: 날짜를 박았잖아.
1: 몇 달 며칠.
0: 그래서 박아서 이제 우리가 대리사 모세요 해서
1: 맛있었어요.
0: 밥 찬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추억이 또 생기죠.
1: 맞아요. 그날 나도, 재밌었어요.
0: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긴 한데 아, 첫 번째 우리 문주님이 얘기해 주신 건 좀 걸린다.
1: 근데 근데 저 그 대학교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막 전화를 한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보험을 이제 취직하게 된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언니 실비 있어? 그리고 나 실비 없는데 그 너한테 들어야겠다. 잘 됐다. 이렇게 그렇지, 들었거든요.
0: 그렇지.
1: 그 이후로 제가 수술을 한 세네 번을 했어요. 실비를 들고 난 다음에.
0: 블랙리스트네. 아 근데 들었으면.
1: 나는 실비 없었으면 어땠을 뻔.
0: 그러니까 친구.

0: 굿모닝 FM입니다. 고민 박사환 안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임창정 오랜만이야 듣고 왔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들어온 고민들 빠르고 명쾌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고민 하이패스!
1: 익명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현금으로 100만 원을 턱 하고 주면서 저보고 쓰라고 하는데 예? 기분이 좋으면서도 불안해요.
0: 뭐야?
1: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일단 쓸까요? 아니면 통장에 넣어놓고 출처부터 따져볼까요? 아, 남편분 저기 한다.
0: 뭐?
1: 국장 한다, 국장.
0: 아, 주식.
1: 요즘에 국장이 아주 좋거든요.
0: 아, 그렇지, 그렇지.
1: 그거네. 그거 아닐까요?
0: 저는 근데 왜 익명으로 보내셨어? 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만약에 경주 씨가 그냥 100만 원 다짜고짜 줘. 이거 써.
1: 장사가 잘 됐나 봐. 이러고 쓰죠.
0: 기쁘게 받아야지.
1: 네네.
0: 그거 파서 뭐 하려고?
1: 맞아.
0: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1: 설마 남편분이 돈을 훔쳤겠어요, 뭐.
0: 훔쳐서 줘도 뭐 장발장이야. 훔쳐서 줘도.
1: 맞아. 그리고 난 몰랐다고 하면 돼.
0: 나에게 준 그 마음이 일단 고맙잖아. 그게 1번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게 1번이야.
1: 그래.
0: 어떻게 벌었던 나한테 지금 행복을 위해서 100만 원을 선뜻 줬다. 기쁘잖아.
1: 너무 좋죠.
0: 고맙다. 기쁘다로 하고 일단 호주머니 넣어요. 호주머니 넣어.
1: 그게 1번이다.
0: 1번이다.
1: 그리고 나는 좀 소고기 같은 거 있죠.
0: 그리고 살짝 지켜보긴 해야지.
1: 아, 뭐 지켜본다고 돈은 안 쓰고요?
0: 아니, 아니, 돈은 마음껏 이제 쓰면서. 주머니 넣었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남편의 이제 행동을 좀 지켜봐야지. 혹시나, 혹시나 뭐 하나? 이렇게. 아니면 왜 좋은 일이 있어? 는 물어볼 수 있지. 기쁘게 물어봐야 돼, 근데. 취조하듯이 물어보면 다시는 주기 싫어. 뭐야, 뭐 좋은 일이 생겼어?
1: 돈이 어디서 났어?
0: 너무 무서워. 지금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운데.
1: 아, 기쁘게 하라면서요.
0: 아, 그럼 기쁜 게 아니잖아요.
1: 아, 어머, 돈이 어디서 났어?
0: 이렇게.
1: 이 정도? 이 정도?
0: 그렇지, 그 정도. 아. 그 정도. 뭐야, 나한테 돈 왜 줘?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1: 그러면 남편이, 그냥 주는 거야. 이러면.
0: 야, 내가 능력이 좋아서 주는 거지.

0: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저축하거나 아끼거나 하는 것보다 지금 장이 좋다니까 여기 넣어서 좀 흘려보자. 그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목표를 돈으로 하면
1: 아, 그치.
0: 지옥이에요. 지옥.
1: 근데 오빠 있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에 그래 뭐 은행에다가 두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0: 훨씬 낫지.
1: 에이 낫지 않겠어? 점점 지금 너무 올라니까 더 할 수 있어. 가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0: 예, 그게 재미지. 사람이. 그게 재미야. 그게 재미예요. 스포츠 경기도 왜 내 팀이 그냥 안 다치고 경기만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승권 다가오면 가자 우승 가자. 똑같은 거. 그런 마음이니까 즐겁게 예, 하시는 게 좋고
1: 네네.
0: 지금이라도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이렇게 저는 한 5년 전 아주 힘들 때 시작했거든요.
1: 네네.
0: 그 힘든 장을 겪어봤으니까 지금처럼 행복한 장 없다.
1: 아.
0: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딸지 안 딸지는 몰라요. 근데 멀리 보고 지금 시작하는 그 주식에 올라가는 것들은 5년 10년 뒤에 기술이라 올라가는 거니까 천천히 봐도 되지 않을까.
1: 약간 지금은 없어도 되는 돈을
0: 그렇지 조금씩 넣어서 그냥 관심만 가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니까.
1: 그럼 오빠 5년 전부터 했으면 오빠 호렌 버핏이네.
0: 아니요 근데 장투를 못했죠.
1: 아,
0: 장투는 제가 1년 전부터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1: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0: 많이 올랐어요, 저도. 예. 그렇게 지금이라도 예, 제 개인 의견이니까 예, 조금씩
1: 투자.
0: 조금씩 경험하십시오. 예. 뭐 이렇게 큰 돈 넣으시면 안 돼요.
1: 그럼 깜짝 놀래요. 907-76님 회사 동료의 여동생과 소개팅을 강제로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저 비밀 사내 커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소개팅을 수락하긴 했는데 어떻게 거절할지 고민입니다. 솔직히 말한다 대 내 스타일이 아니다. 뭐가 좋을까요?
0: 아
1: 근데 그 수락을 하면 어떡해. 9076님 난 이거 자체로도 지금 나 화났어.
0: 일단 수락한 건 진짜 아니야.
1: 나 지금 나랑 만약에 사귀고 있지? 그럼 나 진짜 다시 생각해볼까.
0: 그래 그냥 저 솔직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1: 그래
0: 네, 누구 좀 소개받긴 좀 그래요.
1: 누가 마음에 드는데?
0: 그 있어요 제 주변에.
1: 아 누구?
0: 제 주변에 있어.
1: 아 근데 사귀는 건 아니잖아.
0: 근데 제가 좋아해요.
1: 아 그럼 또 다른 사람 만나보고 그 사람이 또 아닐 수도 있지.
0: 죄송해요. 됐잖아. 어떻게 해. 여기서 더 어떻게 어떻게 권유해? 그 정도로 예, 그 정도 선으로 거절하십시오. 그래 이걸 뭐 꼭 굳이 흑백으로 저 끝에 만나거나. 솔직히 말하거나 이거 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1: 9076님 근데 자기 자랑하려고 보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여자친구도 있는데 동료가 여동생을 나한테 소개해줄 만큼 나는 괜찮은 사람.
0: 여동생과 소개팅을 강제로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고.
1: 그죠.
0: 9076번님 잠깐 와봐요. 엎드려봐. 해봐. 아니 동료 여동생이잖아. 아는 사람도 아니고.
1: 아 참.
0: 아 너.
1: 확실히 하라고 확실히 해주세요. 아 확실히
0: 진짜 형한테
1: 하세요?
0: 혼난다 진짜 형한테 네. 혼나. 너 내 네. 동생이어서 혼났다 지금.
1: 그래 이거는 네, 이거는 진짜 동료, 근데 이거는 진짜 봐봐요.
0: 큰 실수 될 수 있어.
1: 여동생한테도 실수고 이 친구한테도 실수고 자기 여자친구한테도 실수예요.
0: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하나도 현명한 선택이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반드시 예, 수정하십시오. 4313번님이 단골 미용실 원장님이 34만 원짜리 파마를 하면 배우 문상민 씨랑 똑같이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달 용돈이거든요. 할까요 말까요?
1: 문상민
0: 빨리 검색.
2: 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굿모닝 FM 태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이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0: 근데 머리가 그 파마 머리가 아니라 이건 세팅한 네. 반곱슬 그쵸? 세팅 머리거든요. 이걸 오. 34만 원?
1: 남자 머리가 원래 그렇게 비싸요?
0: 아니요.
1: 오.
0: 근데 뭐 단골 미용실 원장님의 또 의견도 있으니까.
1: 예. 또 김지혜님이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0: 뭔데요?
1: 얼굴이 문상민이 아닐
0: 그
1: 거잖아요.
0: 왜요, 지혜 씨? 그 얘기 왜 해요?
1: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긴 좀 그.
0: 그렇게 얘기하면 머리 뭐 100만 원 드려도 안 되지. 그거는.
1: 오빠가 더럽혔어.
0: 아, 그건 아니고. 아, 펌이랑 뭐 이렇게 하는데 32만 원 그러니까 특별한 막 어마어마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단골 원장님이 그건 뭐 농담처럼 하신 것 같은데 느낌이 단골이시니까 단골한테 뭐 사기 칠 일은 없고 원장님 듣고 계시면은 그런 농담 하신 원장님 계시면 저희한테 또 문자 주십시오.
1: 네.
0: 일단은 모든 분들 예, 선물 뭐였죠? 뭐 드려야 되는데 아메리카노 선물로 일단 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아, 한나 씨 같이 인사드릴까요?
1: 좋습니다.
0: 여러분,
2: Have a good day!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